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레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네보시나 시간입니다. 저희들 건네보시나 설명드리면서 비교적 많은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많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질병과 약의 결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이는 병을 치료할 때 자연히 이 변화, 계절 변화, 기후 변화 이걸 아주 중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을 선택하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다 할 때 우리 병 치료에서 좀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날씨가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 이 계절에는 우리 습하고 열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병이 쉽게 걸릴 수 있고 또 이미 병이 걸린 사람들 제일 바쁜 계절이가 지금입니다. 특히 비장입니다. 비장은 습하다 할 때 병이 쉽게 나오고 비장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우리 요즘 같은 계절에는 몸이 천 근만큼 무겁거나 특히 우리 손가락이라며 주먹지자며 뻗어나고 류풍습이라며 있는 분들 이 습이 몸에 많기 때문에 비장이 병이 듭니다. 이 계절에는 비장하고 심장인데 습하다 할 때는 비장이 많이 병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0: 비장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장은 우리 몸에서 운화작용을 합니다. 이전에 앞에 약들을 설명드리면서 이 순백시환이라든가 우리 이런 약을 설명드리면서 비장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특히 이 비장은 우리 몸에서 운화작용이 있고 피를 걸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정수기라며 가지다가 저기 물이라며 矿泉水를 가져다 정수기에다 꽂아놓고 또 다시 걸러서 필터를 걸쳐서 물을 먹는 걸 정수기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 몸의 정수기는 비장입니다. 비장은 혈액 속에 많은 잡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비장이 습하고 비장 기능이 떨어지고 비장의 양기가 부족이 있다 할 때는 비장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제일 문제가 나타나는 면이 어디인가? 피가 걸어집니다. 주어, 주어라는 게 이게 산대할 수의 물이라는 피가 물이지 않습니까? 주어에다가 붉어지 충자가 붙은 주어입니다. 혼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 혈액이 혼탁이 온다. 혈액이 혼탁 오면 어떻겠습니까? 혈전이 생기고 중풍이 오고 관심병이 오고 동맥경화 생기고 관성동맥죽상경화라는 게 다 이렇게 생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나는 태어나서부터 고기란 거 한 점도 못 먹습니다. 아이 먹고 못 먹고 합니다. 그런데 왜서 나는 중풍이 오고 혈압이 높고 관성동맥경화가 있다 하고 빵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 이런 분들 보면은 그렇게 꼭 혈지가 높지 않으래도 고밀도 지단백은 내려가고 저밀도 지단백이 좀 올라가고 꼭 당구춘이나 까뉴산즈만 올라가야 혈지 높은 게 아닙니다. 이해도 바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점도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바로 피가 주어 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비장의 기능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비장이 특히 요즘 같은데 우리 잘못 지나게 되면은 피가 걸어지면서 또 몸에 습이 차면서 이런 분들 해를 보면 압니다. 해를 보면은 비상이 양기구성 부족이 오면서 해가 설태가 하얗게 끼어있고 양쪽 이빨 자리가 나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갔다 할 때는 해 중간이 다 갈라쨔개집니다. 터진단 말입니다. 그거 정말 뭐 서의학적으로는 가서 별난 검사 몇천원 주고 검사해도 진단이 아예 나옵니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그 해를 보면은 설진이란 게 있습니다. 중의에서는 서전. 해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에서 양쪽은 우리 비장의 정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와서 갈라터졌다. 이 사람 비위가 진액이 부족한 걸 장기적으로 두둔다 할 때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몸에 진액이 다 말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해바닥거든 갈라터졌다. 특히 중간이. 그 다음에 해 끝. 심장입니다. 심장이 심장열이 신산들을 보면 계속 해 끝에 이스라지 같은 게 돋고 해 끝에 갈라져지고 해 끝에 아프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 우리 콩팥을 말하고 해 양쪽이 간을 말하고 이 철진에 우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태라든가 설태가 하얗게 깼냐 노랗게 앉았냐 아니면 아예 설태가 없느냐 이게 다 우리 해를 진단하는 데서 해를 보고 중이들이 이 진맥할 때는 맥을 짚고 꼭 해를 내미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해를 드십시오. 해를 뜬 다음에 보면 해 밑에 그저 그 혈관이가 양쪽을 줄이 쫙 그저 거머거머게 거말이 붙은 것처럼 이분들이 이렇게 거말이 붙은 것처럼 거머거머게 있습니다. 기가 흐려져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빵칼 있고 긴장무에 빵칼 있고 혈압이 높고 중풍이 오거나 저 혈압이 있어도 중풍이 오는 원인 여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치료에서 우리 이 건예보시환 보면은 산약이라든가 봉룡이라든가 백출이라든가 백작이라든가 이 약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0: 3일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0: 나도 지금 건네 버시환을 먹고 있는데 좀 좋습니다. 저도 여러 달째 먹었습니다. 머리 그냥 힝하고 자꾸 머리 아프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력도 자꾸 깜빡깜빡하며 떨어지고 물건은 싹 가져다 싸다 놓게 되면 타지 뭐 언제 두개고 이러면 한 날이나 이틀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자꾸 이랬는데 부손사지만 좋아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서 뭔가 머리 뭔가 자꾸 힝힝 거리면서 앉아 때려날 때 뭐 이런 뭔가 식은땀 쫙 나고 이랬대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뭔가 어지럼증이 많이 나와서 식은땀이 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어지럼증, 식은땀 이거는 이야기해서 예. 확실하게 효과를 다
0: 예.
1: 합니다.
0: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화하다 이랬대다 병원 가니까 근데 그래 그런지 계속 그냥 위행살이 쎄 난다 위행살이 그냥 난다만 조용하게 되면 왜 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얘기면 그래서 그냥 TV로 그게 지나야 조금 이 소리가 더 손이 좀 없어진단 말인데 근데 요즘에 이게 이 소리가 돌라서 잠을 잘 잡는다 자지 못하던 게
1: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그 소변도 급하고 참지 못해서 그냥 조금 샜댔습니다. 근데 그 소변 참지 못하던 그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1: 예.
0: 여러 면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도 좀 안 좋으면서 예, 소화도 잘 안 됐댔습니다. 근데 소화도 요즘에는 영 잘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예, 발목 관절, 무릎 관절마다 관절마다 아파서 안 하고 쑤시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도 이제 쑤시나고 이렇게 시큰시큰 거리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예, 날마다 먹다 보니까 내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리고 확실하게 알린다. 내 몸에 맞는 게 알린다 이야기. 그래서 내 지금 계속 또 먹다고 오늘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또 보십시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금비작용을 떠나서는 우리 콩팥이 건강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콩팥이 허하다. 콩팥이 병이 생겼다. 신염이든 콩팥이 기가 허하든 다 무슨 문제인가. 비장이 허한 데서 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네. 건네 보시하니 내 동생 이제 25살인데 약이 정말 좋단다. 그래, 어떤 일이 좋은 것 같아요. 허리 아파서 처음에 볼 때 좀 이렇게 자주 봤단다. 반응을 한 얘기 뽑았는데 자주 못했으면 애나 죽겠다니. 그리고 다리에 이렇게 자꾸 시르고 다리 매겹단다. 동생 그건 어째 그렇습니까, 남성인데?
1: 몸에 양기가 부족하면 다리가 매겹거나 소변이 작거나 이런 것 같아요.
3: 그리고 다리 시리고 그런 게 이렇단다, 그게 선생님. 한 달 다 있은 게.
1: 이 양기라는 게 시린 문제인데 양기를 보충하면 시린 건 싹 없어요.
3: 그렇습니까. 그래, 네. 예, 이렇게, 예, 그래, 좋고 조금 맥이 난단다. 그래, 다리 시릴 때는 이렇게 그냥 이래 내복 두 개, 야복은 두 개를 입는단다. 이 좁은데도. 그래도,
1: 예.
3: 그나 시리던 게 어디서 하나 입는다면, 하나 입어도 좀 시리지 않는다면, 다른 소변은, 좀 나서줬단다. 그렇게,
1: 예.
3: 몇 번 안 와도, 그래서 두세 번 넣는단다. 그래, 여기 더 쓰면 여기 되겠다면서. 그래, 다리 시리지 않다. 다리 좀 맥이 오는 것 같단다. 그래, 원래 이게 맥이 나는 약이라잖아. 아, 그러면 조금 더 쓰겠다. 그러니 조금 싼데 이렇게 한 개 좀 참가하겠다고 말합니다.
1: 네, 요즘에는 열곽에 열곽 드리고 네 각사도 세 각 드리고 심지어 두 각사도 한 각 드립니다.
3: 아, 그 얼마서 네, 학교 사서도
1: 좋은 약 그렇게 무대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예, 네, 그렇습니다. 열곽 산도 참가하겠답니다. 수고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에는 우리 병이 뇌가 뇌세포가 빨리 죽고 치매가 오고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다 보니까 건비작용이 들어갔고 콩팥이 간이 문제 생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소변이 이번하고 그리고 뒤에서 자꾸 소리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서 이 건네 보상을 쓰게 되는데

0: 여러분들이 방송에 통해 들었는데 이 방송이 좋겠었는데 확실히 내 써본 결과라고 그냥 어딘 한 달 넘었었는데 소변 차수가 좀 남았는데
1: 예.
0: 그래 하드나게 저걸 세 번 근데 그 테스트 놓던 게 지금 제 맛이니까 많이 쏠았다만
1: 예.
0: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 처음에는 기억력이 그냥 고개 머리에서 자꾸 소리나는 게 이게 없어지면 다리가 무릎 반대로 이게 지금 슬 아프다만 아프긴 아픈데 아주 이야기가 이제 좋으니까 이제 나는 이 이야기 좀 내게 이때 그 슬 아프다 맞는데 활동도 때 좀 참석해서 이런 게 배달 받다
1: 네 우대할 때 좋습니다 요즘은
0: 예.
1: 예, 보통 5월 초에 하는 우대활동을 적게 싸도 우대활동 참가할 수 있게끔 이런 예. 우대활동입니다. 참가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근내보시원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산동 동화 악유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내보시원. 그 질량이 보증되어 있고 그 외에도 그 처방이 조합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 네. 역사적으로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저희 동생이 지금 그러면 그 파킨스 병으로 갖고 있습니다.
1: 네.
3: 또 파킨슨 숨은 그 허리에 머리도 흔들고 하는데 이
1: 건이 보신
3: 한이 좋단 데 이런 환자도 쓰면 어떻습니까?
1: 직접적으로 파킨슨병이 좋은 이야기인데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머리에서 우리 흡기질환 부분에서 도파민이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뇌세포를 건전하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파킨슨병, 치매, 뇌경색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수소 먼저 선택하십시오.
3: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미복용 해야 되겠죠, 예?
1: 파킨슨병은 솔직하게 말해서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예? 그러나 네. 어느 한 시점에 이 약을 쓰게 되면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우리 보통 치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 이 근뇌보신환을 쓰고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떠는 병입니다. 예? 다른 우리 손발을 떨거나 머리를 떨거나 하는 거는 긴장되거나 글을 쓰거나 뭐 붓그릇을 쥐다거나 커피잔을 쥐다거나 연필을 쥐다거나 이럴 때 색이 떨죠. 예. 근데 파킨슨병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흔들흔들 떠는 병입니다. 예. 근데 이 근뇌보신화 계료종 쓰고 보면은 이 떨던 게 많이 나서죠.
3: 예. 그럼 사서 먹여봐야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권여보시완 뇌세포가 건전해지자면 어떤 뇌장이 든든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이런 원인부터 출발해서 만든 이야기가 권여보시완입니다. 때문에 권여보시완 건비작용이 좋아야 그 다음에 이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져야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져야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져야 비위가 좋아지고 비위가 좋아져야 우리 콩팥이 좋아지고 폐 이런 중이상성상크라는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이 약 처방이 조합이 된 약이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부터 좋아지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꼭 추천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소화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화산 꽃잎을 춤추듯 날아다니는 여름나비의 그 경쾌한 날개짓은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상큼하고 발랄한 노래 여름나비아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여름 햇살 아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볍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밝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어깨가 들썩이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잔잔하고 감미로운 선율로 그려낸 노래 커피로 쓰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정겨운 밥상 후에 언제나 함께하는 김치를 주제로 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리영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산 속에 깃든 평화로운 삶. 청산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여유를 줍니다.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황순자 가수가 부른 청산 소곡을 전해드립니다.

정선아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노래한 가요.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랑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삶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 찬가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량,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고기학 혈배강이 요새 우리한테 와서 사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898원을 오릅니다. 약간 200원 오릅니다. 예, 한 세트 200원씩 오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르기 전에 미리 약이 집에 있는 거두나 미리 사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네, 안 죽은 공장에 나왔는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띵진 내고 소리에 먼저 자기 거 남겨놓아야 되겠는가 이런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띵진 내고 소리 그만한 거 남겨놓으세요. 날짜도 다 좋은 겁니다. 무슨 날짜가 다 나쁜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2028년 6월 달에 또 지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능히 오래 잡술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약과거로 따지게 되면 20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세트부터 좋습니다. 공장 측에서 더 드립니다. 10세트에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또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예, 그리고 16세트 더 줬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오늘 결정하는 분들 더 드리고 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침구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 어쨌든 환자분들이 책임지는 각도에서 예, 우리 지금 떠우디라는 거 이거 자꾸 강조하는데 이 단어를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한데 떠우디라는 게 뭔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 이런 게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 치료 과정에서 뭐 모든 이런 서약들을 끊는 방법이 제한테 다 이렇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끝까지 다 떠우디 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 좋을 때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개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서 대해서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신주 신명 여김에 대해서 일단 알아봅시다. 신명이란 거는 이건 중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명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무슨 뭐 신 이런 거 자꾸 말하는가 하는데 기실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동물이라는 거는 자기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0: 뇌세 많아지면서 점점 기억력이 못해지는가? 예, 개체하면 또 이런 우울증 증상이란 나타나는가? 지금 아이들도 우울증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럼 이 우울증은 뭐가 관계되는가? 꼭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왜냐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항상 검사 끝에 결과를 말하는 게지 이 병이 어떻게 돼서 왔는가 여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래 병 보이게 되면 제가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신명 우리 간단하게 놓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 검사해서 모든 수치가 정상 돌아왔다면 그러면 아 나는 이롭다 이래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병 본 지도 20년 넘어되고 환자를 많이 접촉해 봤죠. 별난 사람 다 접촉해 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단위 좋다랄까나 이런 보쇼람 있어가지고 소리에 뭐나 병원 가면 다 보쇼하는데 뭐 내 돈 아예 쓰는데 뭐 예 내 돈 적게 쓰는데 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서리 해마다 검사하고 해서 해마다 다 정상에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이때까지는 감기약 다 해먹어봤습니다. 병원 별로 댕기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 영 건강합니다. 이러던 게 불쇠로 아침에 반신이 쭉 말아야 듣고 막 중풍이 세게 와가지고 서리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속 병원에 의거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신주 신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이렇다면 아,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합니다. 예? 제가 자꾸 그런 예를 드는데 중이하고 서이가 다른 점 뭔가 시발점부터 틀렸습니다. 예? 서이는 죽은 사람 놓고 서리 시체를 놓고 연구를 한 겁니다. 시체는 감정이란 게 없습니다. 뭐 생각도 없고 예, 근데 중이는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경락이라면 다 이게 중이에서 나온 겁니다. 경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뭐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내 경락이 어디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예? 뭐 전기선처럼 있는 것 아니고 예? 그런데 경락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구를 가지고서 이 경락을 통할 수 있게끔 하죠. 예? 예, 그래서 이건 뭐 설명하는가 산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제가 어쨌든 그 서시자랑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승기에 또 앉아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대면서 남 막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정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나시 병원에 가서 전면적인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피를 폐검사하고 뭐 위경 해보고 하면서 다 검사해보세요. 몽땅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정신은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심장과 관계된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신주 신명이라는 거는 이 김에서 문제 생긴다 할 때 제일 먼저 문제 생기는 게 뭔가? 불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에서는 불면증, 황제내경에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신양고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양기가 너무 활달해가지고서 우리 심장을 발동기라고 놓고 생각한다 할 때 발동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의 발동기 옆에 수시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향은 발동기가 너무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서 부단히 돌다 나게 되면 열이 너무 세죠. 그럼 불이 붙습니다. 그 옆에 수시향은 무슨 작용하는가? 그 열을 잠시 이렇게 내려와놓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수시향 작용은 우리 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양고성해서 열이 너무 세다 할 때 이럴 때 꼭 폐의 경락을 같이 열어줘야 됩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혈배관과 건심관을 먹고 있습니다.
0: 두 가지 약 같이 쓰죠. 예,
2: 예, 약이 다 오니까. 예,
0: 예. 예.
2: 그 나는 이렇게 이전에 중풍이 두 번 왔었습니다.
0: 뇌경색 두 번 하고, 예.
2: 예, 그래서 예, 항상 그래. 그런지 머리도 어지럽고, 메스껍고, 예. 눈이 부은 게 잠깐만 뜯어도 막 두드려도 눈이 그냥 부었고, 예.
0: 네.
2: 예, 말을 하면 내 이 말을 하겠다는데 생각과 다르게 말이 다 이렇게 다 아예 나오더라 말입니다.
0: 네.
2: 뻑뻑거림이. 예, 그리고 혈압도 엉덩아이 되고, 그 밥을 어째 먹고 뭘 먹어도 자꾸 못 찍게 끼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예.
2: 예, 막 숨을 막 깨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또 그리고

0: 몸이 약해진 내 생각이 든 나도 모르게 아, 땀은 많아 졸졸 흐르면 옷 입어도 막 으슬하게 자꾸 땜이 나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사는 인생이 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 정말 뭐 병원이고 치우고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일 없을 때다.
1: 바쁘
0: 열흘 지나면 또 다시 받다가 허가 못 봤습니다.
1: 예, 예.
0: 열흘 지나도 예, 아이들 때다. 그후 선생님이 친구가 해병한 이야기 좋다는 거에 에, 소문 듣고 선생님이 설명 듣고 저리 아, 이 병인 정말 나 이렇게 이 병을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모두 말은 이 선생님 대단히 용하다고 이야기 좋다고 했대. 그래서 내 마음 먹고 실험 삼아 먹어봤습니다.
1: 네.
0: 이 예, 먹은 게 어떤 거 예, 이야기 나에게 너무 좋단 말입니다.
1: 네.
0: 예, 벌써 이 친구 첫날부터 마음이 거뿐하고 예. 아니, 아, 모든 병이 완치되니 이런 기분이 나고 너무나도 기쁘지 않을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얼마나 친절합니까?
1: 네.
0: 예, 아, 정말 선생님 같은 부위 없습니다.
1: 지금 깨끼는 것도 많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의 병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환자의 책임감을 따뜻하게 대하는 게 이게 주니까 벌써 이 병을 치료하러 이렇게 가자니까 그러면 병이 정말 절반 이상은 이렇게 치료되는 이런 기분이 난단 말인가.
1: 네. 사람 기분이 좋게 되면 병이 한 절반 치료됩니다.
0: 예,
1: 벌써.
0: 예. 선생님이 친절하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하고 혈압, 이렇게 해병아 뭘까. 혈압도 안정되고 깨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1: 네. 특히 우리 깨낀다는 예. 건 중에서 해석이 있습니다. 그 무슨 중풍이 와서 깨낀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 한방면은 중초에 물이 꽉 차게 되면 그러면 음식이라면 제대로 내려 못 가고 이러면서 올리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후이엔이란 게 있습니다. 그 후이엔이란 게 이런 목구멍을 무슨 거 이런 뭐 어, 음식 잡술 때나 물을 마일 때나 예? 그게 기관지로 들어가 못 가게끔 예? 인차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머리에서 이걸 관할해주는 그 경락이 지금 막혔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서 그런 깨끼는 증세가 나타난데 한방면은 그 지금 환자분은 건신과하고 혈배관 같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건신관의 반샤, 시신탕,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와 보내는 이런, 그러니까 위장도나 잘 움직이게 해주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예, 내려와 보내는 이런 작용이 있고, 한 방면에는 우리 뇌 동맥경화, 이것을 해결해주는 우리 이 혈배관, 이것을 같이 결합했거나, 예, 그런 중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깨끼는 증상이란 빨리 해결될 수 있죠, 예.
0: 예, 아이 벌써 깨끼지 않을까? 예, 이게 벌써 파 먹어 쑥 내려간
1: 거 내려가고
0: 예, 예, 예. 쑥 내려가고 이렇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 미스겁지도 않고 예, 내려가니까 그러니 아 그러니까 예, 정신 조금 나면 눈도 이렇게 맑아지고 예, 눈이 완전 둥그레진 게 환하다 말입니다.
1: 그래, 우리 지금에 그 이런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제가 또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암이라 걸려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먹게 되면 자꾸 올라오고 그래 환자분처럼 이런 중풍이라 걸려가지고서 이 잘 넘어에 가서 깨끼서 물이라면 자꾸 올리밀고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 중약제 아주 좋은 중약제 있습니다. 이 신농변처증에 그게 쇼스란 약재입니다. 그 약재를 입에다 딱 물게 되면 그게 좀 이렇게 뽀자하는 이런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구멍을 팍 열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구급치료할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쇼스를 다 걷어요. 구설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게 그 넘어가는 거 음식을 잡수지 못하던 게 막 잡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많습니다.
0: 예, 정말 벌써 예, 목이 시원하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벌써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친구와 해병한 이야기 얼마나 썼을까.
1: 네.
0: 내게는 예, 정말 효과가 좋고, 네, 그부 26세 됩니다.
1: 네, 예.
0: 26세 된데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생각도 좀 못했습니다.
1: 정말. 네.
0: 이렇게 효과가 예, 정말 남다르게 뛰어나고, 예, 선생님이 벌써 친절하니까.
1: 네.
0: 마음이 급하다 말하다 말
1: 지금 오라 지금 값이 오릅니다. 예.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활동 참가하세요.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병이 뭐 과수주 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호가박가 지금에 마음이 고분하고 정신이 나고 젊어진 감정 이런 기분을 지금.

0: 중에 뭐 한 사람도 다니고 이랍니다.
1: 예, 좋지.
0: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1: 예.
0: 이 이야기 나 히트 못해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그러니까 웃음으로 이 날에 남아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0: 선생님 이번에 이 약을 또 싸려고 합니다.
1: 예, 예. 2288-0018번 전화 치세요.
0: 예, 예, 효과가 좋으니까. 예, 싸겠습니다. 예,
1: 건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는 예, 혈배관 안색이 썼습니다.
1: 네.
3: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저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머리가 아팠습니다.
1: 예.
3: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1: 네, 예. 그렇죠.
3: 예. 밤맛도 없고 잠 잘 때는 항상 예, 숨이 차서 창문 열어놓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1: 예.
3: 예. 그 낮에는 예, 소변이 적은데 밤에만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다니고 설사는 하루에 일하듯 번씩 하고 나면
1: 네.
3: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1: 어, 가에 나쁘죠.
3: 예. 예. 예. 불, 발이 붓긴다 하면 예, 신이 맞지 않아서 그 스게아리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 예.
1: 그렇죠.
3: 예,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차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나.
1: 네.
3: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풍수빵을 같이 먹고, 예.
1: 네.
3: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1: 네.
3: 예. 기억력도 회복이 되고, 설사도 안 합니다.
1: 네.
3: 예. 그래,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려서, 이제는 신발도 제대로 신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1: 좋지.
3: 예.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리고, 이 면이 또 뭐 새로운 활동이 있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열쇠도 좀 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1: 좋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예.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이 되나서
3: 예.
1: 공장 측에서 지금 혜택이 많습니다. 10세트에 10세트 더 드리고 그리고 예.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3: 예.
1: 예. 지금까지는 한 세트가 698원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예. 이번에 활동에 좋을 때 빨리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3: 예. 예.
1: 2880018번
3: 예.
1: 빨리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예.
2: 네.
4: 저, 뭔가, 예. 저는 해배가 좀, 또 계속, 예, 고소수도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노공에, 살 따위로 왔다 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 심장도 계속, 예, 서서 나가서, 어제 거기 숨 타고, 그 다음에 한숨 나가고, 난 어떤 때는 막 겨우기도 하고, 예, 겨우기는 특히나, 이, 저, 뭐니까, 그래, 그런지, 이, 저, 뭐니까, 기억력 상실이 와가지고, 제가, 예, 처음에는 제가, 오, 이, 이래서 만약에 나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치면 어쩌는가 싶을 정도로, 어떤 때는, 남들로 이전에 웃었던 마음도 핸드폰 찍어서 핸드폰 찾고, 무슨 뭐냐, 자고 가서 무서워, 예, 가서 무서워, 가질라 가는지 모르고, 어떤 때는 진짜 한두 번 이럴 정도 꼴찌 됐단 말입니다.
1: 네.
4: 그랬어요. 이 아이들에게 따라서 약도 있으니까, 예, 뭐, 첨약이고, 그냥 친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연하게 선생님 이 강의 듣고서리, 이, 저, 뭔가, 혈배랑 쓰기 시작했는데, 일단 거기다서, 예, 그, 친구도 같이 썼습니다.
1: 네.
4: 특히 이 선생님 이 친구와의 용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약은 약이지만
1: 네.
4: 약 그렇게 잘고 효과를 뭐 저긴 조금 그걸 잡는 게 그 친구에서 이전에 아, 이 친구가 정말 선생님이 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 생각되더라만다.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약이 아직 있습니다.
1: 네.
4: 있는데 제가 지금 한 뭐 말도 거의 뭐 양배고 씨도 오른다는 이런 얘기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뭔가 좀 약이 있어도 좀 이 지금 아직 쌀 때 장만하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좋죠. 예. 이번에 예. 값이 200원 오릅니다. 898원으로 오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빨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에 예. 활동 열매 좋습니까?

0: 집에서 통화해야 되겠으니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1: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신양고성 심장의 양기가 너무 충족하다. 기실은 우리 임, 어,

0: 심장에 피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심장의 근육세포가 대량적으로 상했고 이래가지고 심바오 그짝에 문제 생겨서 신양고성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도 이 혈배강 흐는 집인데 나는 지금 혈배강하고 그 경, 그
0: 근신고, 예.
2: 예, 근신고 같이 쓴다.
0: 같이 쓰죠, 예.
2: 예. 네, 예, 이 약을 써보니까 이 두 가지 약 같이 써보니까나, 그만이 우리 환자들에게는 중풍 환자들이나 심장이 나쁜 데나 소화해야 되는 데는 정말 최고 약이 같습니다.
0: 예.
2: 예, 내가 직접 써보니까나,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내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단 병원 다 댕기면서도 예, 약을 아무리 써도 효과 안 나더란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 내 선생님들 가서 진단 정확하게 받으면서부터 이 약을 쓰면서리, 그 다음에는 친구도 하면서리, 그런 선생님이 또 그 밀방약을 아껴줄 때다.
0: 예.
2: 그 어제 그런 일방약이 그 아켜서든가 하면 내 예형 심장이 그럼 역나빴습니다.
0: 네.
2: 예, 폐 결절도 있고 예. 그리고 그 해금 싹 갈라터져서 이빨이 말라서
0: 네.
2: 예, 이빨이 너무너무 말라서 예. 해도 갈라터져 생편 없었습니다.
0: 그 어머님 우울증 증상이 나면 있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전에 예, 말하기도 싫고 예. 그래도 우울증이란 것도 어디 잘 낫는 병이니까.
0: 네, 그게 아예 낫습니다. 예.
2: 아예 낫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정말 선생님은 멤버를 잘 만나서
0: 예.
2: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한 결과에
0: 예.
2: 우선은 정말 병마에서 해탈돼서
0: 예.
2: 이 해도 우선은 아예 갈라터진다. 네, 우선은 어느새 시간을 예, 1년 넘어 지내와 봤단 말입니다. 예.
0: 예.
2: 예, 그런 게 예, 이렇습니다. 목이 다 아예 마르고.
0: 네.
2: 그리고 예, 머리에서 땀에 맞 떨어지고 이래도 예, 그건 언영 소실되고 없습니다.
0: 혀가 말라드는 거는 우리 맥동이라는 약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심장이가 만약에 발동기를 한다 할 때 발동기 네. 열이 너무 과도하다 할 때는 예, 꼭 그 네. 수의향 그 작용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향 작용을 피해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하고 그 발동기 그러니까 심장 그 어간에 네.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피해가 주요하게 이 심장 열을 아래 내려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우울로 머리를 올라못 가게 머리 올라가게 되면 열이 너무 세서 혀가 다 갈라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맥동이가 진액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 수의향 작용 엄청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호 심장은 뿌리지 않습니까? 크 페이진이랍니다. 그러니까 폐가 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크진 이런 돌을 놓고 말할 때 직접 이런 열이 싹 올라가서 잠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혀가 막 말라들거나 이런 현상이 해결되고 우울증 증상은 여기 울금이라는 약제 들어가고 결국 환자분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뭐 밀방약이래 기실은 무슨 이런 건 사람들 잘 모르겠거나 그러는 건데 이거는 고대로부터 다 유명한 이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 생달걀 그 노란 자시에 그거 예. 특히 이런 우울증이란 왔댔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엄청 좋죠. 그 달걀 노란 자시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약을 잡수게 되면 예, 심장의 그 선 그것이가 이래 기간을 잊어버린 거 다시 찾아줍니다. 그러게 되면 예, 빨리 해결되는 거죠. 예.
2: 아, 예, 그래, 그런지, 예, 용속도 빠릅니다.
0: 네,
2: 예, 그 약 쓰기, 이 약 쓰기 전에는, 그럼, 밤잠을 딱 자다가 깨나면, 한 새벽 1시, 2시에 깨나면,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엄청 고사습니다. 그, 거기다 녹음 사이클은 왔지 않까, 예?
0: 네.
2: 예, 그래다 날 건 자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그 달걀을 거기다 해주고, 그 밀방 알려준 다음부터는, 야, 지금 일, 잠을 잘 자서 제일 좋은 게 거기입니다.
0: 맞죠, 예.
2: 예, 아, 저녁에 9시에 누구면, 예,
0: 네.
2: 4시나 5시 돼야 깨어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2: 예, 그리고 나는 항상 예, 이야기 또 쓰, 두 해답이도 용 잘 처리해 줍대다, 예.
0: 네. 피로가 중요하죠.
2: 예. 예, 고혈압도 잘 되지, 잘 됩니다. 우리 집에 남편은 고혈압 되고, 나는 또 저혈압에 한 일을 60에 90에 초과를 못 해봤다.
0: 아, 그런 분들 되게 섹시하게 옵니다. 예.
2: 예, 그래, 항상 뭐 어지럽고, 머리, 휑하고, 머리 거서 이제 줄이 뻗치는 것 같고, 이랬던 게, 나는 정말 예, 선생님 친구가 용 줬을 때다.
0: 네.
2: 전날에 처음 왔은 게 저래 예, 종시 벗떡 났대다.
0: 그렇지.
2: 예, 그래, 숨이 차서, 내 이래 걸어댕길 때도, 이 숨이 차서, 영 힘들고, 이 계단을 사친 것도 나 올라오는 것도 엄청 힘들게, 막 벌벌게 올라다시피 했습니다.
0: 아.

0: 맞습니다. 예.
1: 예, 고랭역시나 전화하고 전화하는 예. 아이, 그, 선생님한테 숭 다 했었으니까.
0: 네.
1: 예, 지문 앞에 도착해서 올라온 게, 아, 쟤도 모르게 숭주로 사촌 거좀 숨이 다 차고 올라왔다 말이야.
0: 가슴이 올라가죠. 예.
1: 예. 아, 그래, 오예기 있으면 오늘 이게 별일이라고. 예, 다시 또,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
0: 아, 예.
1: 예.
0: 그럴 맥도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예.
1: 오, 예. 그래서 그 나면 다시 올라온 게 정말 또 똑같다 말입니다.
0: 예, 예.
1: 야, 이게 친구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래 알았습니다.
0: 그 심사에 또 좋아야 됩니다.
1: 예. 예, 그리고 거길로부터 선생님께서 친구를 맞고 이래면서리부터 이 어떤 숨이 차는 건 없습니다.
0: 네.
1: 물건도 한 야람 것이나 메고는 허양허양 사춘 것도
0: 없습니다. 대단하시오. 예.
1: 예,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서 밥을 먹지 못해서 맨날 먹어도 막 올리버치던데 그 선생님 그 밀방약이 중약을 만든 게 있잖아.
0: 예.
1: 그 뭐 영 중요한
0: 네. 몸속에 모든 이런 가래.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물, 쓸데없는 물, 예? 이거 예. 단숨에 내보내는 이런 작용 있지 않습니까? 예.
1: 아, 그거 한 게 정말 엄청 좋습니다.
0: 예.
1: 몽땅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0: 그건 딱 하루만 쓰는 게죠. 예.
1: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 정말.
0: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 목에 가래 떡 붙었거나 개체면 피해 예. 이런 기관지에 가래 가득 해가지고 숨쉴 예. 때라면 그렁그렁 이런 고해 소리 나거나 예. 숨이 차거나 이 다 그 가래를 몽땅 목에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
1: 아,
0: 밀방약이가
1: 아,
0: 그게 고대로부터 유명한 제일 센 약입니다. 예? 하루에 설이 왔다 해버립니다. 예.
1: 아, 용도없습니다. 그리고 소화 잘 돼, 이날 때, 그거, 이, 아이 내려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0: 그렇지.
1: 밥이 잘,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한솥 먹고, 뭐, 하루에 소화에 대해서 소화제 약을 달고 있어도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0: 예, 예.
1: 이 시간에 그건 고기 먹어도 아무래도 치다.
0: 소화 잘 되죠.
1: 소화 예. 잘 되고, 예. 네, 선생님한테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예. 예, 나는 이야기도 예, 용, 이번에야 제대로 된 약을 만나고 치료를 할, 했습니다. 네, 정말.
0: 예.
1: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돈 잘 치료라는 선생님 만나는 것도 난 내한테는 인연이지 않까.
0: 예, 그렇지. 예.
1: 이 예, 인연이 없으면 고살 것도 아이 고살고 아이 고살 것도 고살어요.
0: 맞습니다. 예.
1: 예, 나는 얼마 좋은지 모른다.
0: 예.
1: 이래서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0: 예.
1: 그리고 약도 값이 오른다니까 약 있지만 해도 예. 더 싸놓겠습니다.
0: 좋죠. 예.
1: 예. 예. 예.
0: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심장이 양기가 너무 꾸성해가지고서 이건 심보가 그걸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변이 작거나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거나 구차이람 나거나 얼굴이 벌게 나거나 눈도 벌게 나거나 이런 방면이 결백강하고 근신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검은 솜조구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

0: 사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1: 네. 처음에는 5, 6천 명이나 됐는데 며칠 싸우고 나니 2, 3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진 사장은 당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망한다고 했지요. 중앙정대가 강을 건너자마자 저희들은 포위되었고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0: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를 받고 포위를 뚫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적들이 몇 교포로 둘러싸고 있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진 사장은 몸을 가볍게 해야 하니 서류들을 몽땅 태워버리고 간부나 전사나 보총 한 자루만 남기되 칼을 차라고 했지요. 사장도 보총에 칼을 꽂고는 몸소 앞에서 우리를 거느리고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200명 남짓이 빠져나왔습니다. 정의동지도 희생이 됐습니다.
0: 빠져나와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1: 군사위원회 지시대로 흥안 동남쪽 산간지대로 가서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곳은 요족만 사는 지역인지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인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도 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산에 갇혀 있었지요. 그때 진 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총 사령이 호남남부 강서에서 싸울 때도 수백 명밖에 없었지만은 성공했어요. 우리도 따라 배웁시다. 식량은 떨어졌지만은 산에는 풀이 널려 있으니 그걸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산에서 사흘 동안 풀만 먹었습니다.
0: 나중에는요?
1: 더는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 진 사장은 회의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함족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포위를 뚫고 도현으로 가기로 결정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종기관 총 5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 사장이 총알이 얼마 없다고 2정을 산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기관 총수들은 너무 아까워서 총을 묻으며 울었지요. 포위를 뚫고 나오면서 두 차례 싸웠는데 도현에 닿았을 때는 8, 9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0: 왜 도현으로 가려고 했지?
1: 거긴 우리가 봤던 길인지라 얼마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정 안 되면은 강서 옛 소베트 구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현에 간 지 얼마 안 돼요. 하루는 한 수학교 교원이 찾아왔습니다. 현위원에서 우리와 연락을 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포위해올 줄을 몰랐어요. 수천 명이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동쪽으로 퇴각을 했죠. 점심때 5, 6천 명이 싸웠는데 오후에는 1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진 사장이 갖고 가기 힘드니 중기관 총 2정을 부셔버리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한 정만 남았겠죠.
0: 무전기는요?
1: 무전기야 진작 부셔버렸지요. 해질녘에는 사장과 호위병, 통신원 그리고 저까지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몇 사람 남지 않은 걸 보고 얼른 사로잡으라고 구함을 질러댔습니다. 진 사장은 놈들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0: 백군 개새끼들아, 죽고 싶으면 어서 올라가 봐라.
1: 그러더니 소매를 겉올리고 중기관총을 집어들고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놈들이 삼대처럼 쓰러졌습니다. 놈들은 소리만 지를 뿐 감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사당도 배의 부상을

배인한 상처 사이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기관총도 피로 물들었지요. 우리가 고추님은 목소리가 떨려 한참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상처를 싸매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 사장은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쏴요 하면서 침착하게 창자를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기관총을 잡고 놈들을 막았습니다. 호위병이 진 사장의 상처를 싸매주는데 진 사장이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사장 동지,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한방 쏴줄 수 있겠지. 백군 놈들이 나를 산재로 잡으면 큰 상을 타겠지만 죽으면 값이 없단 말이야. 우리 울면서 사장 동지 죽어도 함께 죽어야죠.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진 사장은 우리를 나무랐습니다. 동지들은 그래 이런 식으로 동지를 아끼고 싶나 하면서 사장은 호위병의 권총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호위병은 울면서 달아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진 사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몸이지만은 동지들은 어둠을 타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간다면 그게 바로 혁명의 씨앗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총알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위병과 통신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진사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연자, 당신은 이 동지보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었으니 살이 좀 들었겠지. 오늘 내가 죽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34세가 오늘 전멸하게 되면 전광을 포고할 사람마저 없으니 그게 괴로워요. 사장은 제 손을 또다시 꽉 잡았습니다. 고추님 동지, 보위를 뚫고 나가 주왕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사장으로서 동지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입니다. 맡아줄 거죠? 분명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죽는다면 전군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꼭 부대를 찾아 주왕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우리 34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습니다. 총 한 자루가 남을 때까지 투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주울래도 눈가가 불그레해지었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진수상은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어둠을 타서 포위를 예치고 나온 뒤에 이튿날 세 사람이 모두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들은 진 사장을 들것에 싣고 돌아가 궁을 청하려고 했답니다. 진수상 같은 사람이 이런 모욕을 받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들것에서 죽으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몰래 저고리를 헤치고 붕대를 찢어 손을 뱃속에 놓고 창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물을 뜯었습니다. 적들이 발견하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흰 개들아, 가서 상이나 받으라. 그러고는 금방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담담하게 마음을 추스리던 주울래도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은혜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말을 거들었다. 진수상 동지의 일을 우리도 전조에서 들었습니다. 들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이민들은 공산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꼭 좋은 세상을 이룰 거라고들 합니다. 진수성 동지 이야기는 신문에도 났지요. 제가 오면서 신문을 두 장 갖고 왔습니다. 그는 장사에서 나온 대공보 두 장을 꺼냈다. 졸대가 펼쳐보니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 우리 시 오소문 밖에 살던 사람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공산당 비적 사장 진수상은 도현에서 우리 군에 사살되었다. 진수상의 원명은 수춘으로서 장사 사람이며 오소문 밖에 와옥가 진씨 주택에서 살았다. 지금 나이는 29살이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아내의 이름은 진강령이며 30살이고 슬아의 자네는 없다. 군인 출신으로서 독립 제7사에서 비적군대에 편조를 하였는데 올해 사장으로 되었다. 이번에 강서성 흥국으로부터 출발할 때 사에서는 사천 여자를 부충과 경 중기관 총 40여정이 있었고 의무를 받았다. 도강을 의무하면서 국군에 의해 대로가 끊겨오던 길을 되돌아왔는데 남은 101탄은 중기관 총 5정에 보총 3자로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발도에서 패배당한 뒤에는 중기관 총 1정 보총 3자로 분이었다. 사장은 심한 부상을 입었기에 오전 8시쯤 성마향에 이르렀을 때 숨을 거두었다. 다음은 진수상을 효수하여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기사였다. 졸래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제목만 쳐다보았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눈이 흐려지고 글자가 이리저리 흐른 거니였다. 토벌사령부에서는 홍군 34사 사장 진수상의 머리를 대바구니에 넣어서 오소문 밖에 있는 종살로 오기 돌기둥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었다. 그리고 이런 포고를 붙였다. 호남 부안사령부의 말에 따르면 제34사 사장 진수상을 사로잡았고 강서 홍국을 떠난 뒤에 여러 번 국군에게 격파되었으며 파견한 군대에 의해 성마교까지 압송해 왔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해 숨을 거두었다. 형량본부 행정부문에서 비적 진수상의 시체를 사진 찍고 동시에 목을 벼보려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머리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 모두가 알도록 했다. 기사 아래는 진수상의 시체를 찍은 사진도 실려 있었다. 졸래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호위병에게 건네주며 중얼거리었다. 개자식들 두고 보자. 반드시 이 목숨 빚을 반드시 갚을 날이 있을 게다. 졸래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고개를 쉬어들고 전주현 위원에서 온 사람을 보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자를 넉넉히 갖고 왔으니 괜찮습니다. 은회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대답했다. 그럼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졸래가 고추님을 바라보았다. 고추님은 굳센 눈길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렇게 대오를 따라잡았으니 장정을 계속해야죠. 좋습니다. 졸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선 사령부에 있으면서 배치를 기다리세요. 이제 곧 귀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었다. 나팔 소리는 언제 들어봐도 쟁쟁하고 구성지였다. 고요한 골짜기에서는 나팔 소리가 멎은 후에도 미아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었다. 마치 겹겹이 둘러선 산들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만 같았다. 무거운
어려운 사명을 안고 근심과 환난을

묵직한 고통을 안고 있는 귀주는 묵직한 열정으로 홍군을 만난다. 연극쟁이와 백정 이발쟁이가 홍군을 도와 현성을 해방한다. 이른 아침 졸래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의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라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천은 해가 내리쬐고 운남은 바람이 불고 귀주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 하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서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

0: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8일 연결해서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양로 봉사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성신을 깊이 학습한 철하고 연변의 지역 특점, 자원 첨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다원화, 고품질 양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량질 제품 공급을 풍부해 연변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건강 양생 복지, 양로 승지로 힘써 조성함으로써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와서 질 높은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만년을 즐기도록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길시 천일경심 양로원을 찾아 회복구역 활동실에 들어가 입주규모, 비용구성, 일상운영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양로원에서 지능감호설비를 보급한 방법을 긍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혜화 봉사 수준을 1층 제거하고 지능 설비가 돌봄에서 보조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 위험을 제때 발견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리고 가족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현장에서 소방시설 배치, 대피 통로 설치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돈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 사비평 사회구역 양로봉사중심은 주간 돌봄, 식사 및 목욕 방조, 회복 간호 등을 일체화한 건강 양생 결합형 양로봉사중심입니다. 호가복은 중심의 각 구역에 들어가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사 영양 배합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봉사중심은 공공건설, 민간 운영 모식을 취하고 전문기구를 도입해 일상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장화, 전문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회복 물리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에서 의료 간호 협조, 가사 청소, 만성 질병 방문 관리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아 관할구역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로하고 편리하게 양로하며 질 높은 양로 봉사를 누리려는 현실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경영 모식 발전을 탐색하고 부대 시설을 1층 완선하며 돌봄 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 특색이 짙은 건강 양생 특색 체험 대상을 더 많이 내놓아 더욱 많은 의지로인들이 피서 객거 양로를 위해 찾아오도록 끌어야 합니다. 연길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이미 주체 공사 건설을 완수하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하에 내부 장식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주고 량질 의료 자원과 양로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하며 양로 플러스 의료, 양로 플러스 문화관광 등 새 경영 모식을 적극 발전시키고 노년층의 심신 특점에 알맞은 건강 양생 제품과 레저 대상을 더 많이 개발해 단일 양로에서 의료 양로 융합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연변 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기일 배치 등 전망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건설은 우리 주 양로봉사 체계를 1층 완성하고 양로봉사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병렬 추진 방식을 취해 전 단계 요건 처리를 다그치고 막힌 부분을 제때 해결하며 사회자본 유치 강도를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원도 연변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주거환경, 식사조건,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침상공급, 인원입주, 일상돌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 곤란 인원은 처지가 특수하고 생활이 어려움으로 그들을 세심히 돌보는 것은 민생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원정을 전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일상 돌봄, 음식 기거, 건강관리 보호 등 봉사를 세분화 완산하며 안심하고 편안하며 따뜻하고 화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특별 곤란 인원들이 모두 타당하게 안치되고 정성껏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는 천문만호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대사이자 제도 우세를 보여주고 사회의 원정을 구현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의 협동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양로 걱정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국가 동질감을 부단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에 살기 좋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인구 집

0: 효과적으로 흡인하는데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연변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지의 자원 천품에 입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하며 봉사지를 제거하고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의 융합 발전을 주동해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장성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 방향과 지지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신청 방향과 신청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돌파구와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 일련의 중대 대상을 연구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면서 선두 문화관광 건강양생기업, 유명 양로봉사기구 및 의료건강집단과 자주 연결하고 연변의 지역 위치, 자원,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추천해 일련의 전략 투자자를 다그쳐 유치함으로써 객거 건강양생산업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피서, 삼림, 온천, 중약, 민속 등 양질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 의료기구, 변경, 촌툰 등이 양로기구와 연동하도록 주동하고 피서 건강양생, 중약 건강양생, 향촌 건강양생, 온천 건강양생 등 일련의 제품을 개발해 객거 건강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중점 고객 원천지를 정확히 겨냥하고 현지 로인 관련 사회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며 삼림 건강 양생, 민속 완행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며 연변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7일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체 확대회의 및 홍수방지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소기가 안전생산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정확한 실적권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종특대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하고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대국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소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주응급관리국, 기상국, 수리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자연자원국에서 부문 직책을 둘러싸고 순서대로 사업회부를 했습니다. 부주장 두경국이 홍수방지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각 현시에서는 고층 주택 건축물 소방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문제와 우환에 대해 일일이 정돈 시정 방안을 제정하며 정돈 시정 시한과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 대중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 전선 무단 연결 충전 문제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재발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가스 주입, 운송, 저장, 사용 전사슬 책임을 다지고 매 고리마다 지켜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 위험화학품, 꽃불 폭죽, 도로교통, 건축시공 등 위험성이 큰 업종 분야 안전 감독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교정위반 지휘, 교정위반 작업, 노동규율 위반 등 행위를 깊이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는 데 입각해 홍수 방지 조동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일선에 심입해 관건 고리를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대피 책임 분공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실시해 매 한 명 대피 책임자 담당량이 실전 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보합니다.

0: 해야 합니다. 모든 산홍수 중점촌, 강기슭 저지대촌, 양로복지기구, 물 관련 풍경구에서는 빠짐없이 홍수방지 대피훈련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복귀해 모든 간부와 대숭이 전체 절차에 익숙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보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통신 테스트를 해 위성 전화 보관, 사용인원이 설비 조작 절차를 능숙히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 촌, 조, 홍수방지 책임장부, 10가구 련합방어 명세, 특수인원 1대1 방조장부를 전면 갱신하고 대피 임무를 과학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내 매개 급별이 부동한 정황에서 자신의 직책과 대응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물자 장비 부족점을 보완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조달, 운송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보고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지도 일꾼들인 소경량, 호복군, 문금철,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안전생산위원회, 주홍수방지가뭄대처지부 관련 성원단위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의 건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12월 3일 중공 만주성위는 동만 당, 단 및 유격대 내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만 당, 단, 특위 및 유격대에 왕청, 연길, 훈춘, 활용 4개 현의 현유 유격대를 토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 독립사를 건립할 임무를 제기하고 인민혁명군을 동만 지역 반일 무장 중 유일한 영도령량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34년 3월 하순 중공 동만 특위는 연길현 삼도만 능지형에서 특위와 각현 유격대 책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독립사를 정식 건립하고 항일 투쟁 강령을 채택했으며 4개 현 유격대를 4개 탄으로 개편했습니다. 후에 독립탄을 증설해 전사 병력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부대는 건립된 후 일본군과 괴뢰군의 포위 토벌에 직면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지에서 전전하며 유격전을 벌이고 여러 항일 영량과 연합해 유격 구역을 확장했습니다. 1934년 4월부터 10월까지 동만 항일 무장은 도합 100여 차 출격했는데 그중 독립사가 50여 차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일본군, 괴뢰군을 유력하게 타격하고 제2군 독립사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무장 반일 통일 전선의 건립을 추동하고 안도와 왕청 변계 여러 곳에 새 유격구를 개척했습니다. 전주 미술 서예 촬영 작품전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주 문예 역량을 모아 붓과 카메라로 백년 역정을 찬양하고 변강지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미술가협회, 서예가협회, 촬영가협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미술관, 연변노동자문화공, 명정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강국 부흥의 내가 있으리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주를 대상으로 미술, 서예, 촬영작품 629점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307점 작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작품은 연변 홍색 옥토에 립박해 동북 항일연군의 홍색 기억을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향촌지능, 변경발전, 조선족 민속문화 등 소재에 초점을 맞췄으며 붓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카메라로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순회 전시도 펼쳐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촌, 비암산 등 중점 풍경구에 우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량질 문예 자원을 기층에 전달하고 문예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0: 주당이 로 간부국에서 조직하고 전주 각급 로 간부대학에서 적극 참여한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이 근일 전주 각 현시에서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로인 문예 역량으로 문화관광산업 융합발전에 기여해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짙은 민속문화 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견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계열 활동

0: 활동의 중요 고상 부분으로 붉은 7월 홍색 교양주제와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성수기에 맞춰 무대를 연길서역, 연길인민공원, 중국 조선종 민속원, 훈춘 발해고진 등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로 확장했습니다. 활동은 조 로간부 대학 예술단, 각 현시 로인 문예단체 및 퇴직 문예골간들로 공연팀을 구성했으며 전조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에서 공연을 펼쳐 홍색문화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플러스 민족단결 플러스 로인 공연의 몰입형 공연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로인대학 학원 원평입니다.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훈춘은 물론 연변주 문화관광 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광서 관광객 가옥화 장몽문입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조선족 인민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희는 광서 남영에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은 7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전주에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조당이 로 간부국 부국장 지준입니다. 활동은 광범한 로동지들의 변함없는 당사랑 정감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만년에도 배우고 즐기며 기여하는 로인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문예 공연과 문화 관광 체험을 결합한 이번 활동은 대중 정신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연변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정 위반, 금지 농약 사용, 불법 첨가물 사용 등 식용 농축산물 품질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법 범죄 행위를 1층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 그늘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대중이 제보하는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전화는 260216번입니다.
0: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변주 334 국도 룡동도로 계산툰 성관 시작점 구간, 신건 송강진 북출구 구간, 관경대 삼도림산 작업소 구간과 삼영사 성도 송로도로 송강 이도백화 구간에서 로면 질제고 공사가 진행돼 도로 전면이 봉쇄됩니다. 공사기간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5: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5: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6: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1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서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실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하시겠다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상에 누워서 기저귀 차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오히려 곁사람이 힘든 건 그건 둘째치고

0: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을 잘 들어보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만년 생활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사는 날까지 씩씩하다가 아주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특히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가며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 홍남강 치료이기 이게가 좋은 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아프게 되면 직접 거기에 대고 조이게 되면 조이는 방법도 이제 이거 수하는 분이 배달하는 분이 아주 준확하게 조작을 알려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치 부실하면 콤파치, 위가 불편하면 소화계통이 불편하면 위에, 장도가 불편하면 장도에, 그 외에 골격이 불편하면 골격 직접,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 허리에, 그 외에 혈액순환 장애의 문제가 생긴다 하면 총체적으로서 경동맥, 그리고 심장, 어디에든지 이건 뭐 강중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소화계통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빛으로서 벌리 얼상싱이라는 거 파하고 이것은 립자가 직접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데는 한 개 작은 병원을 내 집에다 모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니까 이건 황자도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홍남강 치료이기 단순 홍강으로부터 이번에는 남석강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먼저 홍강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집에 아저씨도 지금 방송 듣고 세신이를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세신이로는 좋을 수밖에요.
2: 예. 예. 아, 허리 아프고 무슨 관절마다 아프고 그저 소변도 전혀 염증 있으면 염증이 비대까지 두 가지 있단 말인데 그러니까 아이 어서 똑똑하면 누지 못하지 바로 나가지 못하지. 나가지 못하고 얼굴이 붓기고 다리만 붓기고 이랬을 때다.
0: 그렇죠. 그게 큰일입니다. 예,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여독증까지 예. 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예. 먹었는데 한 6달 넘어 먹으니까 나 요즘 정세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너무 잘 복용하시고 예. 계시네요.
2: 예. 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걸지도 못했댔습니다. 앉아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콤바치 많이 화도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 먹고 콤바치도 많이 도와줘서 허리 덜 쓰나 보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습니다.
0: 콤바치는 세신이로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예.
2: 예, 소변에서 냄새 나고 어찌나 뭐 찌든 하다 뭐 대표 찌든 하다 됐습니다. 예, 그다 거품이 많고 예. 경교선은 그게 다 증상 다 없어지고 예, 소변 잘 나간단다 지금.
0: 예.
2: 그리고 뭔가 혈압이 막 올라가서 혈압도 지금 많이 떨어졌단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머리도 휑하고 나가지고 증상 많이 좋아졌단다 지금.
0: 건파치 좋아지면 따라서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혈압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좋아졌어요. 맥이 나서서 잘 걸어다닌다. 운동하는 남아 댕긴다.
0: 그럼 됐습니다. 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그래,
0: 예.
2: 저번에 또 약 살 때 배달 받았습니다. 그 막 홍남강 이런 거.
0: 홍남강 치료기 좋은 겁니다.
2: 아예 또 놓고 놓지 않습니다. 이기라고 소리.
0: 예.
2: 치료 혼자 쓴다. 자꾸 또 빛이 자꾸 다치지 말라 마사지는 자꾸 다치게 못한다.
0: 다치게 못해. 자기 혼자 예. 독점하자 하세요.
2: 예, 마사진다고. 그래서 내 오늘이 약도 싸면서 내 나도 쓰자고 배달 받겠어.
0: 그렇죠. 지금 이런 제품 자체는 물어도 주는 계단이니까 이렇게 예. 좋은 제품 자체가 나오기는 이러기에도 좋지만 해도 약이 또 좋고 이렇게 하니까 너네께는 아주 잘 머리를 굴리게 되면 건강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너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천 박사의 약으로는 한 반년 거진 썼습니다.
0: 예.
3: 예,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예, 자꾸 막 어떻게 돼서 머리가 예, 한 거 어떻게 돼서 날마다 동무동무니 어지럽고 예,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돼 정신 하나 자꾸만 눈 감고 예, 넣어버리기 쉽고 그래서.
0: 예.
3: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가 심지가 예, 고르지 못합니다.
0: 예.
3: 막 빠르고 언제 늦었다 이러고 이럴 지금 막 빠르 지금 바쁩니다. 막 심장에 가고 막 이게
0: 그게 어느 정도에 가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를 고르지 않고 이하철 어림쩍이 나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그저 그렇거니 하고 그래다 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어떻게, 혈압도 온정 아니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그게 올라갈 중에 쭉 올라가고, 또 내려갈 중에 쭉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혈압도 그냥.
1: 아, 그렇죠.
0: 예,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반년 어른 구두를 쓸까나, 원래 뭐, 한, 혈압이나 이 머리 어지른 건 봐서 한 달 다 없을까나 봐서 이게 없을까, 알겠죠?
1: 아, 바로 이런 제품들이 그런 효과가 확실합니다. 예, 예.
0: 예, 효과가 참 빠르고.
1: 예.
0: 요즘 뭐 반년 꾸준했었거나 완전 이렇습니다. 내 혈압이 하면 지금 그나마 재보기 되고 완전 호도되고 있고, 예, 심리도 지금 그렇게 뭐 올라가거나 내가 이런 증상도 없습니다.
1: 심리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0: 그거 지금 그거 한 80개, 마이스 지금 그거 한 85개 지금.
1: 아, 너무 이상적인 심리입니다. 예, 예.
0: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그때 심리 학교 지금 바쁘다 막.
1: 어, 그렇죠. 바쁘다는 게 그게 신호입니다. 예, 예.
0: 그런데 지금 이런 증서도 이렇고, 혈압도 지금은 안정되고, 예. 그리고 이 어떤 때는 옛날에 이거 참 발에하고 바깥에 한 발에 하면 손가락 끝에 바늘로 속속 찍어놓은 것처럼 젊게. 예, 이런 증서도 있고, 그리고 허리에 저린다. 항상 어떤 때는 저린다.
1: 야, 저리다는 게 그게 말초 신경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저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그런 것도 지금 어제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 몇 달간에는 근무사 어제는 이런 증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옛날에 자꾸 손발이 시르는 것도 지금 이렇고, 예. 이거 이 약은 정말 진짜 좋네.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지금 고루고루 여름에 다 도와집니다. 지금. 이거.
1: 그렇죠. 예.
0: 예. 내가 그래, 이거 꾸두 있으면, 아, 이거 다른 약 먹을 필요 없구나. 이것만 그래도 내가 어제는 꾸두 있으면 되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1: 예.
0: 이거, 예, 어제는 내, 뭐 이거 그냥 했어도 이렇죠.
1: 아, 이렇습니다. 이 OTC 공약이니까, 예, 아주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
0: 예. 그럼요, 오늘 저에 또 15개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전월살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혈액과 신장에 영, 저기, 바둥이 심했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저기, 혈압이 온종살 되니까, 이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아니냐고, 이 기억력이 많이 돌아서, 그, 겨 가슴이 항상 그저 황망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1: 그래, 심장 가운데 혈관에는 알아주는 제품이죠. 예.
3: 예. 그리고 사병 자수가 지금 이전에는 하루 지나게 5~6번 일어나던 게 지금 그래서 급성해야 한 번, 두 번 일어나니까 예. 다음 대낮에 될 것 같이 일어난 정신도 나고 예. 그리고 사람께서 저기 그러던 것이 그게 많이 났으니까 요즘 4살 되니까 나한테 잘 먹고 얘기 나니까
1: 그렇죠.
3: 자수 때문에 증가를 심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오늘까지 났으면 좋다 모르겠어요. 다 났었습니다.
1: 예.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대략이 여름에는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제 신호가.
2: 신호가 안 좋은데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3: 예. 제 신호로
1: 좀. 아, 이제 좋습니다. 예, 예. 예.
3: 예. 우리 신호가 예, 사변이 작고, 저리고 아프고, 예. 위가 나빠서 안 돼서 밥, 뭐 먹을까 자꾸 매겨 싸고, 예. 그리고 추위를 쓰게 타고 능력이 약해 그런지, 감기를 빼놓고 하고 기침가래가 심합니다.
1: 예.
3: 이런 데는 세심이를 어떻게 하는가 안 했었잖아요.
1: 바로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 데 쓰는 제품이 세신이랍니다. 금번 지금 소변이 작고 저리고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뇌졌증 위험, 신부전증으로부터 뇌졌증 위험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 세신이를 쓰게 되면 여기 녹혈증, 전녹근, 그리고 선두 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여러 마로서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물론 콩팥이 좋아지니까 골격이 좋아지고 소변이 좋아지고 그 외에 귀가 잘 들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해도 제일 관건의 관건은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전녹근이라는 이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콩팥이 전기와 조혈 공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접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인가 하면 항차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추위를 말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저가 뭐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던 이런 윤폐 역할하는 맥도이 들어갔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이 몇 가지 닭근 백술이 들어갔다든지 저황계가 들어갔다든지 훌루바란 성분 들어가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여기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의 갑을 이 성분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집에 그 신우분이 이 세신 1호 선택하는 게 아주 준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저 마음을 좀 이하고 배달 받기시오.
1: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직접 502-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거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끌시끌 아프고 소변이 급하고 빈둔하고 저리고 통쇄나고 맥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하마한 소변 검사를 하마하니까 담백이 나갑니다.
1: 예.
4: 그래서 약방에 약을 며칠 먹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인충 짜서 최신이를 쓰는데 항상 수문할 때기 전부터 발소에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저리던 게 또 없고 진해 없는 게 아니라 저리던 게 났을 때다.
1: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통쇄도 덜하고 또 맥도 나고 이랬을 때다. 그런 게 어떤 여러 달 먹으니까 거의 정상으로 진해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정상입니다. 지금 저리고 통쇄도 없습니다.
1: 예.
4: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그냥 그거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소화됐는데 이거 먹으면부터 소화제를 아예 먹어도 지금 소화가
1: 소화 공력이 좋아졌죠.
4: 아무 식이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가슴이 그거 항상 황망하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랬던 게 지금 마음도 편안하고 심장도 지금 편안 안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저는 그런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것이 약을 쓰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벌었던 게 그게 없어진다면 지금 그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몇 달 먹으니까
1: 그게 큰 문제점을 말하게 되었는데 해결을 가져온다는 게 바로 이 제품이 공로에 바로 그렇습니다.
4: 그래 이 약은 사슴이 전부 거기 피까지 약까지 야 이거 정말 제게는 정말 좋습니다.
1: 잘 이해하고 계세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됐죠.
4: 그래 놓고 기침도 나던 것도 기침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냥 맥이 없어서 누워있기만 했는데 지금 맥이 납니다.
1: 맥이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4: 이런 좋은 선생님 강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찌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건파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이 세약을 가져오는 것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이론은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녹혈증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슴이 피는 우리에게 피를 빨리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적으로서 조혈 功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학기관의 공능은 저하를 가져오는 게 벌써 7, 80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공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근본을 처세우는 이런 방법 가운데서 조혈 공능을 빨리 도와주는 녹혈정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본 게 그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혈액검사 받아보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면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은 조혈 공능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는데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아스피린 장용편 같은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피하에 얼룩덜룩 이렇게 오해를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서 이 제품을 드시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해를 생기는 게 그게 퍼렇게 이렇게 임은 것처럼 이렇던 게 그게 없어지더라 적어지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녹혈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피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이게 공농주치 가운데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 신지 있음에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허리 다리가 시틀고 양리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하에 얼룩이 생기거나 어혈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쇄신이론과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쇄신이론이라는 것은 콤밭을 씻어주는 제일이라 하는 뜻인데요. 콤밭은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밭은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밭이 허하게 되면 많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여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전로권이라는 성분 자체는 부선종양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콤밭을 도와주면서 콤밭의 양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면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전도권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데는 아주 유효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고 양혈의 역할을 하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가 하면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콤밭의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약이 지금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배출도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세계도경이라고 하나는 호흡계통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코로 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폐기가스 아니겠습니까? 호흡계통 두 번째는 피부 피부를 통해 땀을 통해서 우리 땀은 그 혈액을 씻어서 노폐물로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폐물이 나가는데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닙니다. 피를 씻어서 노폐물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제외 나가는 것은 바로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잠복되어 있던 그리고 혈액을 씻은 이런 노폐물하고 독성물질 같은 것이 대소변을 통해서 재배출되는 게 중요한 노폐물의 배출 도경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게 술에다 닦아서 우리 파우저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룬창 통변해줍니다. 장도를 잘 유난하게 하면서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잘 통합니다.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이 잘 빠져나갑니다. 우리 지금 그
피와 땀은 통연이다. 다 어디에서 오는가? 혈관에서 청소돼서 나오는 게 노폐물 땀으로 나가는 이런 노폐물 배출 동향에 속하게 될까? 이거 완전히 콩팥에서 정돈하고 변, 그 장에 장도에서 간에서 해리해서 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노폐물.

0: 배출도 그냥 수양이라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네. 변을 일주일에 뭐 몇 번, 어떤 분들은 다세, 여세 이렇게 해야만이 변을 한 번씩 본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1: 네, 잠시만요.
0: 절대
1: 다음 분
0: 안
1: 됩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2: 예, 와이.
0: 예,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예,
2: 천이박사 씨가니까?
0: 예, 그렇죠. 예.
2: 예, 천이박사서는 환자입니다, 나는.
0: 예, 예.
2: 예, 천이박사의 이야기 좀 좋습니다. 천이박사, 어느 순지지 여전히 1년 넉달입니다,
0: 선생님. 아, 잘 선택했습니다.
2: 예, 맥주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밥을 잘 먹을까 좋지. 그 다음에 기억력은 예, 정말 이야기만한 게 없으면 좋습니다, 이야기 좀.
0: 그렇죠.
2: 기억력이죠.
0: 예, 예.
2: 예, 정신도 맑아지고, 예. 예. 가슴 둥근 것도 낫고 또 맥이 난다 이렇게 이번 무대 학교에 참가하자고 그랬는데
0: 예, 그렇게 하죠.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리로 천이박사 이걸 배합해서 쓰는 분들이 좋습니다. 천이박사는 식전에 드세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팥을 위주로 해서 오장을 관리하는 데는 세신이로가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기술 복용하시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노폐물이 빠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끔 하는 이런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젊은 시절은 인생의 항로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청춘의 고뇌이기도 한데요. 시대에 따라서 그 고뇌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의 의미나 삶의 가치 그리고 또 꿈의 시련을 두고 가지게 되는 고뇌나 방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춘들을 울리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에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되는 사회 초년생인 젊은이들의 고민을 헤아려보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임호연 씨의 수필 거리의 철학자를 감상해보겠습니다. 거리의 철학자 임호연. 그 버스 정류장에는 몇 년째 구두대학 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구두 수선집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언제나 곱추 아저씨가 열심히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서른을 넘긴 종식이가 처음 이 구두 병원에 들른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식이는 한쪽만 달아버린 구두 밑창을 갈기 위해서 구두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온 아가씨가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종식이가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구두 밑창 좀 갈아주세요. 네, 그러죠. 좀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종식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수소비는 얼만가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37분쯤 걸리고 요금은 30원입니다. 지금이 7시 17분이니까 정확히 7시 50분에 끝나겠네요. 종식이는 좀 놀랐습니다. 3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 37분이라니. 37분이라고요? 왜요? 못 믿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구두 고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척하면 삼천리죠. 알았어요. 종식이는 먼저 온 아가씨 옆에 앉아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니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저씨는 구두 고치는 모든 기기를 불편한 자기 몸에 맞춰 개조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구두 뒤축을 가는 회전 숫돌은 왼쪽 발 앞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나오게 돼 있었고 못을 박을 때 필요한 쇠받침대는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몸 앞으로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도 끈이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사포가 내려오고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접착제가 담긴 통이 내려오며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도구가 내려오게 돼 있었습니다. 종식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아이디어가 생겼죠.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연장들을 고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발명이죠.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은 뭐 어디 알아줘야만은 맛인가요? 내가 즐겁고 편하면 되는 거죠. 종식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저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내가 편하고 즐거워야 손님들도 즐거워하시죠. 종식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쨌든 대학 졸업 후에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은 조그만 여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난 내 일에 만족을 합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변비어난 자격증 하나 없었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졸업반 때 열심히 입사 원서를 냈지만은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종식이는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불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월급도 별로 많지 않았고 언제나 귀찮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짜증나는 문의전화, 끝도 없는 서류 처리, 출발 하루 전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 남의 여권 수백 장을 들고 대사관 앞에 줄을 서야 할 때 느껴지는 자괴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동료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니 종식이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구두닦이 아저씨에게는 또 다른 신기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저씨는 일을 하면서 계속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렸습니다. 가끔씩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고 머리를 지휘자처럼 흔들기도 했습니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모차르트를 떠올리니 도무지 안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래식 좋아하세요? 왜 내가 클래식 들으니까 이상해요? 당황한 종식이가 얼버무렸습니다. 아,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저씨의 풍자적인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클래식은 가사가 없어서 좋아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자꾸 옛 사연도 떠오르게 되고 노래 가사가 다 내 이야기 같고 그런데 클래식은 가사가 없으니까 곡만 음미할 수 있잖아요. 종식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건 그렇나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의 왼편에는 시집 한 권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시도 읽으시네요. 종식이가 눈이 동그래서 자꾸 물어보자 아저씨는 마치 동생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을 슬슬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좋아하지. 소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해.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헤어지기도 만들고. 하지만 시는 단 한마디로 많은 걸 전해주잖아.
이쯤하자 정세균은 자기도 모르게 스승 한 명과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왜? 자네도 이거 하려고 그러나? 응? 이것도 기업이야. 구두 잘 닦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면 돈 버는 거고 구두 못 닦고 불친절하면 돈 못 버는 거지 뭐.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은 무언가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정세기는 한 번도 여행사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한 번 더 전화를 하고 한 번 더 뛰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대충 일을 하고 오히려 밤늦게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나 상사를 욕하는 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생각을 멈춘 종식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은 아저씨는 행복하세요? 행복이라 글쎄 늘 행복하면은 재미없지 않나? 살다 보면은 행복이나 불행은 교대로 찾아오는 거잖아. 그걸 누가 모르나요? 알기만 하면은 안 되고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면은 행복이 왔다고 해서 또는 불행이 날 찾아왔다고 해서 그게 흔들릴 일이 없어. 답은 뻔한 거잖아. 잠깐 불행하다고 영원히 불행할 거라고 비관하지 않고 잠깐 행복하다고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비관하다고 착각하면 나만 괴로운 거지 뭐. 안 그래? 그럼 아저씨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평하고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거지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게. 내가 이미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평할 수 있겠어?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아저씨 손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낡은 뒤축을 뜯어내고 사포질을 한 다음 새로 붙일 밑창에 접착제를 바르고 불에 달구는 모든 과정이 아저씨의 구두약 묻은 손에 의해 차근차근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직장 다니고 있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작은 여행사에 다니고 있어요. 재미있나? 재미있기는요. 죽지 못해 다니는 거죠. 그럼 죽기 아니면 다니긴 해? 응? 아, 그렇게 되나요? 죽는 것과 바꿀 정도로 선택했으면 열심히 다녀야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더 큰 물로 가는 거야. 열심히 안 사는 것도 버릇되는 거라네. 버릇이라뇨?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하지. 지금은 열심히 살지 않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한 곳에서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모든 곳에서도 열심히 살지 못해 버릇이 들었기 때문이야.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죠? 이보게 내가 이 자리에서 구두를 닦은 지 20년이 넘었어. 이 버스 정류장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여기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변화가 느껴지거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구별이 되지. 응? 하여튼 전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내일 옮기더라도 오늘까지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네. 생각도 하면은 안 되나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자네 생각을 모를 것 같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달라지면은 금방 눈치를 채거든. 아마 자네 직장 상사들은 자네를 보면서 그럴 거야. 저놈 곧 그만둘 놈이라고. 그런데 자네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겠나? 응? 정식이는 뭔가 깨달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말이야. 동료든 상사든 거래처 직원이든 고객이든 언젠가는 다 자네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야. 무슨 증인이죠? 세상은 좁네. 우연이라도 자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자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거거든. 두렵지 않나? 좀 걱정은 되네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마음

0: 드셔 먹어. 잘한대요. 일단 아침에 소풍 가는 것처럼 기분 좋게 일어나서 나가고 어차피 할 일을 웃으면서 일을 해봐. 머릿속에 자꾸만 쥐꼬리만한 월급 액수가 떠오르면은 지워버리고 월급쟁이 월급 다 거기에서 거기야. 조금 더 받는다고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기껏 차이가 나봐야 소형차와 중형차 차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인상 좀 펴고 다니게. 젊은 사람이 자, 다 됐어. 이거 받아. 아저씨가 어느새 수술한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종식이는 시계를 올려다 봤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초년생인 주인공과 구두를 수선하는 곱추 아저씨의 대화를 통해 사회의 첫 발을 들여놓은 젊은이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으며 보잘것없는 일터에서도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구두 수선공 아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크고 광활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이 광활한 대학에서 단련해 곤란을 이겨내고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어 남이 씨의 수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를 감상하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남이. 네, 구멍탄. 북경에도 구멍탄이 있었습니까? 전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사무실 젊은 동료의 놀라움에 찬 소리라. 북경에서 30여 년 살아오는 동안 구멍탄만 8년 가까이 떼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내가 듣기에 그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경탄이어서 일순간 어기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지만 또한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반증으로도 되기에 일단 웃음으로 넘기고 내 추억의 메모리에서 구멍탄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냈다. 누구와 더불어 지난 날을 이야기하랴. 북경에서 1980년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창고를 개수해 만든 조그마한 뜰창문이 달린 단칸방에서 구멍탄을 떼던 아련한 추억이 되살아난다. 신혼 초 구멍탄불이 자주 꺼져서 이튿날 출근해서 한 사무실 선생님들께 하소연할라 치면 그거 요령을 장악하면 차차 될게요 라고 하면서 구멍탄 떼는 요령을 알려주곤 하셨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제일 싫은 것이 추운 새벽에 잠자리에서 억지로 일어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집게로 새 구멍탄을 집어다 갈아야 하는 일이었다. 두 말 할 것 없이 이는 주로 남편 담당이었는데 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석탄불이 빨갛게 살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꺼져 있으면 추운 대로 꼭 참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새 구멍탄을 들고 이웃집에 가서 빨갛게 달아있는 구멍탄을 바꿔다가 다시 불을 살구는데 그 불길이 쉽게 올라오지 않아서 아침밥을 해먹으려면 한 겨시나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이웃 간에 오가는 인정이 있어서 많은 위안이 됐다. 아들애가 태어난 뒤 구멍탄 불 위에 우유를 올려놓고 끓이는데 불길은 올라오지 않지. 아이는 배고프다고 보채지. 급한 마음에 숟가락으로 우유를 저으며 우유야 우유야 빨리 끓어라, 우리 아기 맘마 빨리 끓어라 라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며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어렵게 키운 아들이 어느덧 장성에 장가까지 갔으니 격세지감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리라. 그때 우리 사는 창고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2층 집에서 화려한 선율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집에 손님들을 청한 듯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보다 더 부러운 귀족 생활이 또 없었다. 아들애가 한 살이 됐을 무렵의 어느 휴일날 참대로 겨울은 유모차에 아들애를 태우고 산책을 나갔다가 부식물 상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유모차 안에 서 있던 녀석이 어느 결에 매대 위에 있는 앉은뱅이 저울을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울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저울가름대가 절반으로 동강나는 이외의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황해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영업원이 당장 저울을 배상하라고 잡아댄다. 그래도 사정을 봐줘서 절반값만 내라는데 그게 자그만치 그때의 반달로임과 맞먹는 30원이었던 것이다. 때는 한창 아이 키울 때라 가꾸지 않은 내 행색이 초라했던지 나를 녀석의 본모쯤으로 알고 가서 빨리 주인을 데려오란다.

기가 막혔지만 그런 억울한 상황 같은 건 모두 생략한 채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입을 하 벌린 채 천정만 쳐다본다. 월말이라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지고 세 달 로임이 나오려면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어디 가서 그 돈을 구한다. 그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가슴에 맞춰오는데 기억을 더듬으니 남편이 선배 동료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한 후 어렵사리 남의 돈을 구워다 저울값을 갚았던 것 같다. 가을이면 겨우내 뗄 구멍탄을 사서 바람벽에 차곡차곡 쌓아놓느라 얼굴에 석탄 검댕이가 묻은 줄도 모르고 환하게 웃음 짓던 남편 얼굴과 김장용 배추를 쌓아놓고 김장을 한다고 분조스레 돌아치던 세댁, 아니 그보다도 보모로 오인될 정도로 초라한 행색의 내 얼굴 모습이 한데 오버랩되며 일시에 감고지혜가 몰려온다. 그렇게 가난할지라도 꿈과 희망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살던 옛날 일들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세월은 사정없이 흘러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고뇌하던 우리를 이제 물질의 풍요 앞에 세워놓은 것이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구멍탄 얘기가 사라진 듯 했던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될 줄 몰랐다. 선배님들이 쩍하면 옛날 얘기를 꺼낼 때면 고리타분한 얘기를 또 꺼낸다고 속으로 웃었는데 내가 이제는 젊은이들과 더불어 지난 날에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나이가 된 것이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한편 고태스러워 보이기는 하겠지만 엉뚱발랄한 매력을 풍기며 톡톡 튀는 젊은이들과 어울려 지난 옛 일을 얘기하는 멋 또한 좋다. 지금의 젊은이들과 마주하고 그때 나에게 있어 문학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등으로 얘기를 할라치면 여러 코드들이 들어맞지 않아서 키득키득 웃으며 리해불가라는 표정을 짓는 그들이 역시 이해불가지만 그래도 그들과 마주하고 지적 대화를 나누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그들의 지식 축적량에 한 번 놀라고 솔직함에 당돌함에 두 번 놀라면서 신선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세대들에게 내가 늘 가졌던 잣대는 지금의 젊은 애들은 참 라고 하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우세대들이 우리한테 가졌었던 바로 그 잣대이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뇌와 방황을 털어놓을 때면 속으로 고까진 일로 무슨 우리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심리를 가지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준 적 없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제대로 보듬어 준 적이 없다. 내 젊은 시절 사노라 정신없이 돌아치면서 고뇌만이 아픈 것이고 구멍탄을 사들이는 것 같이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는 물질의 풍요 시대에 사는 요즘 청년들의 고뇌는 고뇌도 아니라고 간주했었다. 한편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세대보다 훨씬 살기 힘들었던 100여 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고뇌와 방황인들 어찌 적었으랴. 재직에 가난할지라도 피를 팔아서 책을 사보겠다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에 기가 차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 절실함이 쉽게 피부에 닿지 않듯이 현대 젊은이들의 정신적 고뇌와 방황 역시 피부로 다가오지 않기는 매일반이었다. 몇 년간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각계각층 젊은이들의 글을 만나 그들의 영혼 심처에 깊숙이 들어가 볼 기회가 많아지게 됐다. 높은 학력을 쌓고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사회의 발을 들여놨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높은 현실의 병만치나 그들의 고뇌와 방황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연장 잔호라고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옛날에 비해서 살기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해졌는데 인간의 고뇌는 왜 줄어들 줄 모르고 갈수록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일까? 다시금 인간의 정신적 초고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단순한 질문 앞에 마주서게 된다.

결국 청춘의 고뇌란 시대에 따라 그 고뇌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의 의미나 삶의 가치 그리고 꿈의 실현을 두고 가지게 되는 고뇌나 방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춘들을 울리고 아프게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다. 그러고 보면 글을 쓰는 과정은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글을 쓰면서 자기의 고뇌와 방황을 털어놓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사유의 뜻을 정리하는 과정에 어느덧 혼란스럽던 것들이 가닥이 잡히면서 상처들이 치유된다는 그네들은 말한다. 그래서 글쓰기는 힐링이 되는 과정이라고 기뻐하는 그네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앳된 목소리를 타고 절절하게 울린다. 멀어져 가는 것이 어찌 청춘뿐이랴. 이른바 꽃중년도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훌쩍 가버리는 것임을. 가고 나면 상실의 아픔과 함께 후회가 남고 통탄이 남는다는 것을 지나온 사람은 다 알리라. 한편 나이를 먹어가며 잃은 것도 많지만 얻는 것 또한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스런 편견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며 이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눈을 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분복으로 삼고 그들의 고뇌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토로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작은 일상에 별치 않은 것을 두고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한바탕 열변을 토하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기도 하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는 안도현의 시가 허를 찌르는 겨울밤이다. 아직도 철이 덜 든 채 서른쯤에 머물고 싶어하는 어느 50대 안악의 하루가 또 멀어져 간다.

네, 작자는 그래서 어려웠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억하면서 지금은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젊은이들의 또 다른 고민과 방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황을 이해하고 자신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젊게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청춘 시절이어서 고민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관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자신의 추구를 향해 청춘을 불태워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 우리 활동 내일까지 우리 하게 된다. 예, 딱 열흘 동안 하는데 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 딱 내일까지 하는데 연장이 없습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이 장약 심내방 9곽을 사신다 할 때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침대 위에 펴는 게입니다. 아주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이죠. 그리고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전토의 베개 그 두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침대에 펴는 이 매트는 양 옆을 다 뽑으려 했고 앞면 뒷면으로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공기 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을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에 달하는 그 전기 압력솥이 그 독수리 벨리펜다의 양스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죠. 예,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고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입니다. 찜을 한다거나 요리를 할 때 아주 빠르고도 편리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물 한 방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찜 달기나 하자면은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압력솥은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제품이고 옆에서 불이 센가 약한가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자동으로 무슨 요리를 하려면 버튼만 누르면 완성됩니다. 예, 그리고 낮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찜 달걀 드시겠다 하면은 예약을 눌러놓으면은 저녁에 어김없이 또 찜닭도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실용적이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죠.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입니다. 강대한 이런 공능 효과도 있고 이 요콩지는 이모콘으로 깨거나 조절하면서 쓰는 게입니다. 이 공기청정기를 3단계 공기를 정화하고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작해도 되고 심도 있게 여과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잡아내주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고급적인 이 공기청정기를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텐데 한참 이 공기청정기를 커튼에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대비가 크게 알립니다. 예, 공기가 안 좋은 게.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튼에 나오면은 커튼이 공기 희박한 감이 또 확실하게 알리죠. 예,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이런 분들 아마도 아실 겁니다. 예,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이런 칸에서 그 애완견이 금번 나오려고 아예 합니다. 예, 너무 이 공기가 좋아가지고 예, 이번 우리 활동 36곽을 사시는 분 들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그 고급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기회가 아주 좋죠. 예, 이번 우대 활동은 딱 열흘만 진행하는 이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딱 내일까지입니다.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예. 공기 청정기가 얼마나 좋은데.
1: 맞습니다.
2: 그것도 보니까 나 정신이 걱정 납니다.
1: 하하, 그렇죠. 야,
2: 우리 아빠의 중풍에 걸려가지고 영 고상하다가 소리. 이하고 인바를 만나가지고 소리. 저기 시장인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제가 잘 알겠어 그래는 게 선생님이 강의 되게 매설을 시키는 듯 하니까 나의
1: 예.
2: 정말 확실히 잘 된다.
1: 아, 예, 잘 예. 되셨고
2: 선생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1: 한 가지 또 예, 제가 그 예, 방법 알려주십니까?
2: 예. 예. 얼마나 좋은데 그래가 나야 우리 모르고 먹었으니까 나 약도 그거 공수치 없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르고 소리 먹었으니까 나 효과를 못 보고 소리 그저 정도도 한 거래요.
1: 그래 그래 이 공농조치에 예. 딱 씌어 있는 약 쓰면 좋습니다. 치료 효과가 예,
2: 그래서
1: 확실하죠.
2: 우리 선생님이 말 듣고 소리 이게 우리 발중풍이 걸려서 관심잘 못 쓰다가 소리 이거 소리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6달 만에 저기 해라비에서 운동도 할 테니까 나이 얼마나 좋은데 예. 그래서 소리 맨 장예방 맞추는 게 혈압이 지금 영 운동도 잘 돼서 예. 걱정 없습니다. 지금은 혈압은 예.
1: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이 밤 잘 자고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변이 그저 변비만 해서 그렇게 고상해 그거 무슨 무릎 쌓여있는 거 그것도 쌓여있는 거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아. 갖다 그게 없습니다.
1: 예. 아 예. 변비에도 좋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맥이 없다든지 맥 위에 내가 주세요. 지금 활동 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1: 예. 좋은 일이죠. 예.
2: 예, 그래고 나도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병 고상했는데 신경질이 많고 그다음 맥이 없고 해서 이래 활동사람도 잘 아이 댕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바짝 잘 다닌다 빼놓고 다닙니다. 예.
1: 아, 예.
2: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에서 머리도 뭐 싹댔습니다. 약을. 근데 약이 좀 있었는데 다 먹고 싹 다니는데 요번에 또 한 7월 10까지 활동하니까
1: 내일 것이
2: 필요하니까 나 예, 그거 쌌습니다. 겨우 돈도 많이 감해주고 사촌 얼마 감해주기 이랬거든요. 예. 어쩌다 정신 쳐서 이거 쌌는데 아우 이 커팅에다 깨놓으면 우리 침실에 들어가 아이 잡니다. 이 커팅에서 잡니다. 인간놈 너무 시원하고 무서워서 예.
1: 하하하, 예.
2: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 예.
2: 내 친구가 저번에 한 번 이성이나 예.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고 심장이 아이 좋아가지고 소리 이래서 예. 문의하고서 약을 썼는데 효과요 완전히 좋답니다. 효과 빠르답니다. 예.
1: 예.
2: 그래, 내 이 빠를 때, 예, 정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활동 10일까지 하는데, 내일까지 한다고, 우리는 공기청정기까지 했지, 손 4,000원에 감행하셨지, 이런 활동을 증가하라고 소리, 이랬다. 어, 그러는가 하면서, 자기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싸겠답니다. 36각하고.
1: 어, 예, 36각 사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결국 병원에 예. 가셔도 됩니다. 병원에, 예, 예.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아, 동쪽으로 한 10m 더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거기를 찾아가도 예. 됩니다. 예.
2: 예, 이종약 어제 있었으니까 이종 뒤에 내일까지인데 예.
1: 예.
2: 그리고 먹어도 효과 얼마 좋습니까? 예.
1: 약도 좋지만은 이 공기청정기도 또 이번에 예. 그렇게 좋고
2: 필요합니다.
1: 예. 그리고 예. 돈은 또 4,752원이나 감면해 드리자니까 예. 좋죠. 예.
2: 눈을 버뜩 쓰고 소리 싸야죠. 예.
1: 그렇죠. 예.
2: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선생님 강의를 하신 거에 이 심리방에 있으신 지 오람다 선생님.
1: 예, 알고 있죠. 예.
3: 중풍환자에 예. 이게 좀 중풍나마 좀 심하게 맞아서 예. 많은 약을 많이 쓰고 또 예. 어느 방송이나 다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예.
1: 그렇죠.
3: 다 들어봐도
1: 예. 다 들어보고서 싸지. 어디 아이 들어보고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3: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봤지만은 이 심리방만한 이 장약이 이 심리방만한 게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고산지구 약되고 네 가지 낸 한국으로 된 약이 아이 네 가지나 들어갔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예.
3: 홍경철 어머니니까 선생님 5,400명이니까 어머니니까 선생님.
1: 예,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또 그게 뭐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이게 무엇인가. 주치공이 우리 첫째 봅니다. 우리는 선생님.
1: 아,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3: 예.
1: 그러니까 손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주치공룡 보지. 아이 보고 쓸 거서 아이 거서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 아이 보고 쓸 거서 아이 중풍 치료한다 무슨 어떻게 치료한다 그렇게 말도 거서 써볼까 쓸데 없을 때다 선생님.
1: 그렇지.
3: 어머님 정말 다 건강을 쓰기 높아가지고 다 듣고서 또 거기도 그것을 그거
1: 하고 다 보고 쌉니다 지금.
3: 예, 보고서 정말 중풍 치료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있는가 없는가 동맥경과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린 이거 첫째 봤다 말이야.
1: 그게 중요하죠.
3: 예. 그러니까 거기

0: 좋게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정말 딱 맞고.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우선은, 5년, 우선은 석 달, 넉 달,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1: 5년 아니, 지금 석 달, 우선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또 오래, 아직 약이 이게 정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우선 강의하시고 있다가 보면 너무나 다 생각하고 있는데, 약은 어쨌든 정말 참 좋은 약입니다. 그게 또 혈압도 오늘 높았으니까, 심률이가.
1: 그래서
0: 선생님 또 지도하셨던 선생님 그 좋은 방법도 같이 좀 이래가네. 정말 그래서 아니 무슨 얼마 있어도 있는데 알 수 없어서 이런 속담이 요거 무슨 이거 병기제 해결됐지. 아니 반년 만에 그다음에 그 소를 받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것도 얼마 바쁘니까 남자들이
1: 그렇죠.
0: 알랐더니 다시
1: 맞습니다.
0: 그것도 나사도지. 그러니까 딱딱 요거 뭐니까 걔가 우리 생각한 게 지금이 약은 어쨌든 이거 세 번씩 딱딱 들이받치니까 소액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선생님.
1: 이 약의 예. 파투들이 되니까 우리 이게 지금 심장병도 그렇고 그리고 중풍도 그렇고 이게 다 치료하기 이게 좀 어려운 병입니다. 예, 이 병이가.
0: 그렇죠.
1: 중한 병이죠. 그러니까 예. 이거 세 번씩 해서 파투들이 되면서 치료를 해주니까나 그만큼 지금 치료 효과가 좋아서 그러는 분들이 많지니까 어신가이 간단한 걸로 치료를 하면은 이게 치료 효과가 아예 되는 게 알리제 구모입니까 원래.
0: 맞습니다.
1: 예, 파투들이가 되니까나 예. 이렇게 치료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0: 맞습니다.
1: 이 보셔 심장병 중 주로에서의 관상동맥경화 이 관상동맥경화가 70% 이상이 막히면은 현대의학에선 주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관상동맥경화 치료된다 관심병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 딱 치료된다고 쉬어 있고 또 결국 중풍이 딱 치료 거기 범위에 딱 그서 치료된다고 있고 하니까나 거기 세 번씩 그렇게 쓰니까나 그만큼 거기 그런 그렇게 중한 병들을 눌러놓지 그러자면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눌러놓을 수 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렇습니다.
0: 그 약제 그다음에 이게 그 고산지구 약제 들어갔다 그다음에 중화비에 다 좀 잘해서 이런 제품이 오지 않았지. 예. 작년에 예. 일어나가지 그모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또 연맹에서 이것은 5년 석 달, 6 달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
1: 5년 석 달 다 돼가고 있습니다.
0: 예.
1: 저는.
0: 그래, 아이, 그, 생명에서 다 벗어나자, 그러니까, 이 약, 한 사람들이.
1: 많이 썼습니다, 어서는. 이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이 약을 쓰고 다 효과 보자, 그러니까, 선생님. 이 하여튼에, 이만한 약이, 아무리 그서 어느 방송이나 다 들어도, 시간이 제일 긴 시간이 이깁니다. 이 약이, 서장이 이기십니다. 지금 약이는 정말 최고 약입니다. 저번에 우리는 싸긴 싼데, 요번에 두 집에서 지금 뭐 싸다나 간 우리 집이 하고, 우리 또 이모부가 이 약 쓰는데, 그 매트지야 지금 더보 죽겠습니다 선생님.
1: 야, 이 매트가 정말 선선한 게 좋은 게입니다.
0: 아, 예.
1: 내 그거 이 꺼내서 봤는데 아 정말 찡저하게 만들었을 때다 그거.
0: 어렵습니다.
1: 야
0: 예.
1: 정말
0: 그래.
1: 아주 찡저하게 만들었어.
0: 우리 집에서 싸가지고 왔는데 그거 보니까 나 야 정말 좋습니다. 색깔이 뭐
1: 예.
0: 정말 고급스럽고.
1: 고급스럽고 그리고 예. 형고 이게 서늘하게 그래서 예, 이전에 우리 그렇게 말하면은 그 돗자리 같은 게인데 그것보다 훨씬 질이 더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그거 이렇게 내일 가봐, 어제는 끝이 나지, 그만.
1: 맞습니다. 딱 내일이 끝입니다.
0: 예, 그래, 예, 오늘 배달하자, 된다. 두 집에서 배달하자.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그분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액을 엄정한데, 30여 년 서양의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1: 예.
3: 그러다 선생님이 장량신내방 강의를 듣고 장량신내방만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에 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대로
1: 그게 류이스 려파가 예, 지금 그거 쓰고서리 모두의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그려는 분들이 용 많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다른 방법 알려주는 게 그게 그러니까나 그렇게 지금 그거 같이 잡수면서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게입니다.
3: 예, 예.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나 여덟 달 만에 잔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경도만 오른쪽 방팔에서도 항상 거짓마다 아, 신내방 넉다방 먹고 검사는 방팔에 엄청 싹 사라졌을 때다.
1: 야, 그거 빨리 사라진 게입니다.
3: 예, 야, 그래서 나는 정말 큰 항상 거짓말해야 돼. 좀 큰 거짓 들었습니다, 이거.
1: 예.
3: 그리고 또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에 특히 앞뒤 가슴에 쏙쏙 찌르면 아팠는데, 이 약 뭐 후부터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에 답답하다는, 뭐, 그 다음에 숨이 딱 막힐 이 증상이 조금 이렇습니다.
1: 예.
3: 아, 걔나 이 약 먹으면서 여러 번만 좀 효과 봤습니다.

0: 이렇게 또 예, 전자세물에 밤사발이 자꾸 사발이 시원하지 못하고 한번 보면 사발량이 자꾸 지나가지 이래가 지나고 이랬는데 이 양봉 후부터 예, 한번 본 사발량이 많아지면서 예, 아, 사발 자수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그래 예, 내 소개하려고 친구 친척들도 또 하나 먹고 있는데 다 효과 좋다면 지금 이야기 돼.
1: 진찬은 아끼지 않죠, 예?
0: 예, 진찬은 아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내, 우리 내 친구, 예, 항상 어질도 나고, 아, 집에서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게, 예, 뭐부터, 예, 일정상에 없어지고, 그리고, 예, 이 사람 관심병이 있어서 항상 숨이 차고 답답함에, 예, 이렇게 고생했는데, 예, 뭐부터 일정상에 좀 완안해졌다면 영 좋아합니다, 죽고.
1: 네.
0: 그래 확정이 어디서
1: 내일까지 딱 합니다.
0: 내일까지 확정 참고야 꼭 서류가 받아봤겠다 합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아,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직접 예, 병원에 아. 가셔도 또 되는데 예, 아. 그 중인외과 3에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20여 년 서양 혈압약 먹으며 살아댔습니다.
1: 예.
3: 예, 그런데지만 바로 선생님이 장약 신여방 강의를 듣고 이 약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들딸 만에 예, 장애 신여방만 먹는데도 지금 혈압조절이 영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 나는 또 예, 이 뭔가 다발성 뇌경색이 예, 여러 번 오면서 예,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무겁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도 소리 나고, 아, 기억력이 없던 게, 아, 이 약 먹으면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1: 예.
3: 머리 맑아지고, 한가 정신이 바싹 나니까, 야,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기분이 좋죠, 그러면.
3: 예. 제가 관절이 아파서 예, 매일매일 뭐 그러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약 먹고.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3: 예, 그래 지금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예, 다리 아픈 줄지 모른다,
1: 지금.
3: 네. 예, 게 특히 이 약은 서장약이고, 서장이 그렇게 높은 예, 높은 곳에 야상약재고, 홍경선은 5,400m 이상의 자란 약재고, 예.
1: 예
3: 서장에서
1: 그렇지.
3: 이제는 한강으로 불리는 예, 약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들어갔지, 예.
1: 그렇죠, 예.
3: 예. 그냥 이 약이 또 치료 방법이 독특한 치료 방법을 치료해주니.
1: 맞습니다.
3: 그래서만 약 효과가 독특합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나는 지금 뇌경색이 있는데, 예. 지금은 한 번도 발작하지 않고, 지금 혈압조절이 영 잘 됩니다, 지금.
1: 예.
3: 예, 정말 하루에 세 번씩 약을 먹으니까, 예. 병이, 정말 머리를 쳐들다 하면 약을 꼭꼭 눌러 놓으니까 병을 쳐들 시간이 없습니다.
1: 아,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게 뇌경색이라면, 어디 그게 한 번 걸리면은 치료하기 그게 어려운 병입니다. 다른데 또 그 경색이 온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다 이게 중한 병에 속하죠. 중풍인데.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요거 바투 치료해주면서 치료를 해야 되지. 간단하게 치료해서는 절대 그게 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뇌경색이 네, 심한 병입니다. 그게. 뇌경색이라는 게.
3: 박노수체의 중풍을 딱 치료한다. 심장병을 치료한다. 씌어져 있으니까 믿음이 영 가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원래 그렇게 딱 씌어 있는 거 써야 됩니다.
3: 이번에 예, 느끼게 된 게 예, 정말 공농수지에 씌어 있는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차차수리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1: 예, 공농주치에 딱 치료된다고 씌어 있는 거 쓰면은 그게 게 그래 구분기를 적게 걸고 그다음 돈이나 함이 적게 팔면서 또 치료를 잘해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3: 예, 맞습니다.
1: 예.
3: 우리는 남편도 같이 쓰는데 예, 배달받아 왔는데 우리 올케인데 소개를 이 약 먹고 있는데 우리 올케는 이 온몸을 떠는 이런 떨리는 떨림증이 영 심하다 말이에요.
1: 아, 그게 파킨슨 병입니다.
3: 예. 예, 머리도 떨지, 팔도 떨지, 손도 떨지 해서 밥을 먹을 땐 두 손을 밭에 들고 먹어도 예, 막 아이라 뚝뚝뚝 그런 게 이하가 아홉 달 먹으니까 혓관하게 알린다면서리 이제만 많이 지금 이게 밥 다 먹을 때 이래서 그리 떨구지 않고 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보니까
1: 예, 이 그거 그 병도 예 치료하기 아주 어려운 병입니다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인데 예, 그게 영 어렵습니다 그 병도 잘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파킨슨 병이라는 게.
3: 예. 예. 또, 혈압이 났던 것도 혈압이 지금 온정됐답니다.
1: 예.
3: 그리고 몸이 그냥 차갑던 것도 지금 이 약 먹은 게 몸이 영 따뜻하다며, 다 영 좋아합니다.
1: 예.
3: 제가 이번에 또 예, 현금 감해주지, 공기 청정기를 주지, 이런, 이런 돈 우리 활동 결제에 참가하겠다며, 오늘 36곽 지금 배달받겠답니다.
1: 예, 36곽이 배달받으시려면은, 우리 활동 딱 내일까지니까는 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심장이 지자를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넣은 이런 분들 보면은, 아, 나는 인제는 심장이 지자를 넣었기 때문에.
4: 가깝하고 이불이, 가슴 이불도 올려 못 넣고 이래고 증상이 엄중했습니다.
1: 아, 예.
4: 예, 견디니 방송에 허감이 있을까 방송 하루 드는 게 선생님이 이 얘기하는 게 내 병에 병 맞는 것 같아서 내 지금 그때 약을 썼는데
1: 예.
4: 약쓰고 예, 뭐 오전에 1년 넘었습니다. 오전 2년 거의 됩니다.
1: 예.
4: 효과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효과
4: 예,
1: 올려줬어요.
4: 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예, 놀랐던 게 놀라지도 않고 친구를 만나기도 싫어하던 것도 좋고
1: 아.
4: 근데 이 약이 너무 좋고 예, 효과 좋으니까 예, 우리 영감이 저 작년도 녹궁에 걸려서 내 그랬는데 이병 이 이야기 좋으니까 우연감 또 예 광고라는 것 듣고 또 예 네 대수시했단 말입니다.
1: 예.
4: 예. 근데 우연감 노조는 순지 한 여덟 달 넘었습니다.
1: 예.
4: 예. 근데 효과 좋아서 지금 이 출생증에 사는 것 똑같이 놀라댕김이네.
1: 아, 예.
4: 술 타고 댕긴다.
1: 아, 이게 중풍 이게 치료하기 좀 어려운 겐데. 네.
4: 예, 어려운데, 네. 예. 아, 이 기적이라 합니다.
1: 아, 예.
4: 그래, 내 좀, 우리 영감도 그래, 많이 낳고 지금 좋은데, 내 저번에 또, 예, 저기, 369 시작하는데, 우리 고향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1: 예.
4: 예, 나를 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젊어졌는가 하면 이래, 그랬거든. 어, 신유방 그 약이랑 그런 거 쓰고,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심장이 아픈 거 중사 말했다 말입니다.
1: 예.
4: 그래 가슴에 이불도 뭐 올려놓고 사는 게 작년 심방 그 약 먹고서 내 지금 자꾸 우리 영감도 좋아서 지금 정상적인 사는 거 똑같이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 여자도 무슨 병원에 가 배운 게 무슨 심장병이 무슨 창제신 뭐 넣고이라든가
1: 예 그게 심장병계라 예 뇌경색이 지금 그거는
4: 뇌경색이고 예. 예.
1: 그렇죠
4: 우리 자기도 그런 병이 있는 게 혹시 그게 하고 뭐 어떻게 내가 물어봐달랍니다 선생님
1: 예 그 예, 창시식 노공이라는 거는 이 뇌경색 중의 한 개 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 이게 예. 주요하게 이게 대뇌 깊숙한 곳이 작은 동맥이 경화가 오고 아, 또 지질이 침착되고 예, 노폐물이 끼죠 예 그리고 혈전 형성으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되면서 아, 뇌조직 국부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면서 뇌혈관이 막히는 이런 병입니다 예 이 창시식 이런 노공은 주로 아, 고혈압병이 있는 분들 아,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이런 분들 보면은 소동맥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 내경을 절바지게 하기 때문에 결국 막히게 되죠. 예. 이 당뇨병이거나 혈지 높아도 예. 아, 또 이 창시식 노공이 그 이 노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결국 이게 우리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주로 혈압, 혈당, 혈지, 뇨사 이 높은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스코를 해결해 주는 데서 아주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결국 서홍화라든가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홍경천이라든가 천궁, 아,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인기된 심장병들이거나 혹은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 아주 앞자리를 차지 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장시식 노공이 왔으면 이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그분한테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예.
4: 예, 네, 그래, 알려드릴게요.
1: 예, 알려드리겠으면 2419-79번으로 꼭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지금, 그, 지자를, 그,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 아, 앞으로 안 막힌다는 보상이 절대 없습니다. 예, 이런 분들, 또 앞으로,

0: 몇 개씩 더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예. 예, 지금 어디로부터 심장 지자를 넣는가 하면은 다리 요골동맥을 통해서 지자를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쫄바진 부위에 이르면은 그 부분에 가서 활짝 펴지면서 그 좁은 곳을 높여줍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지자를 넣은 태합금 지자, 예. 그리고 금속이 노출된 지자거나 모두 그물 모양으로 됐습니다. 예. 예,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그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이 8일 연결해서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양로 봉사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성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연변의 지역 특점,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다원화, 고품질 양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량질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해 연변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건강 양생 복지, 양로 승지로 힘써 조성함으로써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와서 질 높은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만년을 즐기도록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길시 천일경심 양로원을 찾아 회복구역 활동실에 들어가 입주규모, 비용구성, 일상운영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양로원에서 지능감호설비를 보급한 방법을 긍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혜화 봉사 수준을 1층 제고하고 지능설비가 돌봄에서 보조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 위험을 제때 발견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리고 가족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현장에서 소방시설 배치, 대피 통로 설치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돈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 사비평 사회구역 양로봉사중심은 주간 돌봄, 식사 및 목욕 방조, 회복 간호 등을 일체화한 건강 양생 결합형 양로봉사 중심입니다. 호가복은 중심의 각 구역에 들어가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사 영양 배합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봉사 중심은 공공건설, 민간 운영 모식을 취하고 전문 기구를 도입해 일상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장화, 전문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회복 물리 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에서 의료 간호 협조, 가사 청소, 만성 질병 방문 관리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아 관할구역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로하고 편리하게 양로하며 질 높은 양로 봉사를 누리려는 현실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객거 건강양생 경영모식 발전을 탐색하고 부대시설을 1층 완선하며 돌봄 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특색이 짙은 건강양생 특색 체험 대상을 더 많이 내놓아 더욱 많은 의지로인들이 피서, 객거 양로를 위해 찾아오도록 끌어야 합니다. 연길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이미 주체 공사 건설을 완수하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하에 내부 장식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주고 량질 의료 자원과 양로 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하며 양로 플러스 의료, 양로 플러스 문화관광 등 새 경영 모식을 적극 발전시키고 노년층의 심신특점에 알맞은 건강양생제품과 레저 대상을 더 많이 개발해 단일 양로에서 의료 양로 융합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연변 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기일 배치 등 전망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건설은 우리 주 양로봉사 체계를 1층 완성하고 양로봉사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병렬 추진 방식을 취해 전단계 요건 처리를 다그치고 막힌 부분을 제때 해결하며 사회자본 유치 강도를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도 연변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주거환경, 식사조건,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침상공급, 인원입주, 일상돌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 곤란 인원은 처지가 특수하고 생활이 어려움으로 그들을 세심히 돌보는 것은 민생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일상 돌봄, 음식 기거, 건강관리보호 등 봉사를 세분화 완산하며 안심하고 편안하며 따뜻하고 화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특별 곤란 인원들이 모두 타당하게 안치되고 정성껏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는 천문만호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대사이자 제도 우세를 보여주고 사회의 온정을 구현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의 협동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양로 걱정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국가 동질감을 부단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에 살기 좋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인구 집결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데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연변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지의 자원 천품에 입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하며 봉사지를 제고하고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의 융합 발전을 추동해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장성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 방향과 지지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신청 방향과 신청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돌파구와 창력점을 정확히 찾아 일련의 중대 대상을 연구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면서 선두 문화관광 건강 양생 기업, 유명 양로 봉사 기구 및 의료 건강 집단과 자주 연결하고 연변의 지역 위치, 자원,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조천해 일련의 전략 투자자를 다그쳐 유치함으로써 객거 건강 양생 산업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피서, 삼림, 온천, 중약, 민속 등 양질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 의료기구, 변경, 촌툰 등이 양로기구와 연동하도록 주동하고 피서 건강 양생, 중약 건강 양생, 향촌 건강 양생, 온천 건강 양생 등 일련의 제품을 개발해 객거 건강 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중점 고객 원천지를 정확히 겨냥하고 현지 로인 관련 사회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며 삼림 건강 양생, 민속 완행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며 연변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0: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조당이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7일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체 확대회의 및 홍수방지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안전생산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종특대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하고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대국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조응급관리국, 기상국, 수리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자연자원국에서 부문 직책을 둘러싸고 순서대로 사업회보를 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홍수방지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각 현시에서는 고층 주택 건축물 소방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문제와 우환에 대해 일일이 정돈 시정 방안을 제정하며 정돈 시정 시한과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 대중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 전선 무단 연결 충전 문제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재발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가스 주입, 운송, 저장, 사용 전사슬 책임을 다지고 매 고리마다 지켜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 위험 화학품, 꽃불 폭죽, 도로교통, 건축 시공 등 위험성이 큰 업종 분야 안전 감독 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교정위반 지휘, 교정위반 작업, 노동규율 위반 등 행위를 깊이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는 데 립각해 홍수 방지 조동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일선에 심입해 관건 고리를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대피 책임 분공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실시해 매 한 명 대피 책임자 담당량이 실전 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산홍수 중점촌, 강기슭 저지대촌, 양로복지기구, 물 관련 풍경구에서는 빠짐없이 홍수방지 대피 훈련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복귀해 모든 간부와 대숭이 전체 절차에 익숙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보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통신 테스트를 해 위성 전화 보관, 사용 인원이 설비 조작 절차를 능숙히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 촌, 조, 홍수방지 책임장부, 10가구 연합방업 용세, 특수인원 1대1 방조장부를 전면 갱신하고 대피 임무를 과학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내 매개 급별이 부동한 정황에서 자신의 직책과 대응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물자장비 부족점을 보완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조달, 운송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보고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지도 일꾼들인 소경량, 호복군, 문금철, 주정보 관련 부비서장, 주안전생산위원회, 주홍수방지가뭄대처지부 관련 성원단위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의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0: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의 건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12월 3일 중공 만주성위는 동만 당, 단 및 유격대 내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만 당, 단, 특위 및 유격대에 왕청, 연길, 훈춘, 활용 4개 현의 현유 유격대를 토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를 건립할 임무를 제기하고 인민혁명군을 동만 지역 반일 무장 중 유일한 영도령량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34년 3월 하순 중공 동만 특위는 연길현 삼도만 능지형에서 특위와 각현 유격대 책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독립사를 정식 건립하고 항일 투쟁 강령을 채택했으며 4개 현 요격대를 4개 탄으로 개편했습니다.

0: 포의 독립터널 증설에 전사 병력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부대는 건립된 후 일본군과 괴뢰군의 포위 토벌의 직면에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지에서 전전하며 유격전을 벌이고 여러 항일연병과 연합해 유격구역을 확장했습니다. 1934년 4월부터 10월까지 동만 항일 무장은 도합 100여 차 출격했는데 그중 독립사가 50여 차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일본군, 괴뢰군을 유력하게 타격하고 제2군 독립사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무장 반일 통일 전선의 건립을 추동하고 안도와 왕청 변계 여러 곳에 새 유격구를 개척했습니다. 전주 미술 서예 촬영 작품전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주 문예 역량을 모아 붓과 카메라로 백년 역정을 찬양하고 변강지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미술가협회, 서예가협회, 촬영가협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미술관, 연변노동자문화공, 령정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강국 부흥의 내가 있으리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주를 대상으로 미술, 서예, 촬영작품 629점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307점 작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작품은 연변 홍색 옥토에 립박해 동북 항일연군의 홍색 기억을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향촌 지능, 변경 발전, 조선족 민속문화 등 소재에 초점을 맞췄으며 붓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카메라로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순회 전시도 펼쳐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촌, 비암산 등 중점 풍경구에 우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량질 문예 자원을 기층에 전달하고 문예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1: 주당이 로 간부국에서 조직하고 전주 각급 로 간부대학에서 적극 참여한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이 근일 전주 각 현시에서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로인 문예 역량으로 문화관광산업 융합발전에 기여해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짙은 민속문화 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계열 활동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붉은 7월 홍색 교양 주제와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성수기에 맞춰 무대를 연길서역, 연길인민공원, 중국 조선족 민속원, 훈춘 바래고진 등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로 확장했습니다. 활동은 주 로간부대학예술단, 각 현시 로인 문예단체 및 퇴직 문예골간들로 공연팀을 구성했으며 전주 인기관광지와 도시지표에서 공연을 펼쳐 홍색문화 플러스 문화관광체험 플러스 민족단결 플러스 로인 공연의 몰입형 공연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로인대학 학원 원평입니다.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훈춘은 물론 연변주 문화관광섭의 힘을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광서 관광객 가옥화 장몽문입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조선족 인민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희는 광서 남영에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은 7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전주에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조당이 로 간부국 부국장 지준입니다. 활동은 광범한 로동지들의 변함없는 당사랑 정감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만년에도 배우고 즐기며 기여하는 로인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문예 공연과 문화관광 체험을 결합한 이번 활동은 대중 정신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규정 위반, 금지 농약 사용, 불법 첨가물 사용 등 식용 농축산물 품질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법 범죄 행위를 1층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 근일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공고를 발포해 대중이 제보하는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전화는 260216번입니다.
1: 7월 10일부터

0: 10월 30일까지 연변조 334 국도 룡동도로 계산툰 성관 시작점 구간, 신건 송강진 북출구 구간, 관경대 삼도림산 작업소 구간과 삼영사 성도 송로도로 송강 이도백화 구간에서 로면 질재고 공사가 진행돼 도로 전면이 봉쇄됩니다. 공사기간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춘을 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

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 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화산 꽃잎을 춤추듯 날아다니는 여름나비의 그 경쾌한 날개짓은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상큼하고 발랄한 노래 여름나비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여름 햇살 아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볍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밝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어깨가 들썩이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더위를 잊고 즐거운 여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잔잔하고 감미로운 선율로 그려낸 노래 커피로 수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정겨운 밥상 후에 언제나 함께하는 김치를 주제로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리영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산 속에 깃든 평화로운 삶. 청산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여유를 줍니다.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황순자 가수가 부른 청산 소곡을 전해드립니다.

정선아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삶의 저녁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 참가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상강종이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여름철 동충하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로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고 실크 여름 인물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드리면서 또 여름철 사용할 수 있는 쿨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아홉 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차향 베개 하나를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베개 하나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행사 기간은 10일만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7일에서 10일 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5대 활동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여름철 상품 단기 특별 행사는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이 기회를 또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군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여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여름철 상품, 예, 여름철 이불이라든가 혹은 베개, 그리고 선풍기하고 공기청정기 등 이런 상품들을 드리기 때문에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이런 상품을 같이 예, 생활에 이용한다면은 건강에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난 동충하초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예, 이 동충하초 먹기 전에 심장이 나빠서 심장이 계속 뭐를 꽉 쥐들고는 것 같고 어떨 적에는 또 심장이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1: 네.
2: 근데 이거 석 달 먹으니까 좀 더 차츰 나아진 게 지금 1년 조금 남아 먹으니까 완전히 없습니다.
1: 네.
2: 그래서 혈압이 높던 게 이 심장이 증상이 되니까 예, 혈압이 높던 것도 예, 혈압이 하고 계속 또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 먹었는데 지금 한 번밖에 안 먹습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도 증상입니다.
1: 예.
2: 그래서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밤 자지 못했지 소화 안 돼서 밥 못 먹었는데 지금 잠 잘 자지 밥 잘 먹지 하니까 예, 맥이 납니다.
1: 예.
2: 야, 내 이 심장을 해서 이 수탄약 썼댔습니다. 그런데 수탄약 가지고 하루에 두세 가지 이거 먹었던지 아니 먹었던지 하더니 이건 하루에 한 번 먹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가 계속 머리가 아파 정신이 안 나고 힘 어지럽던 게 그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 약은 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하루도 미스럽다지 하니까 오늘 아홉 각서 알려고
1: 예, 아홉 가게는 지금 아홉 가게 드리면서 990원 하는 물냉각 선풍기를 또 한 대 드리고 368원 하는 이 순천연으로 된 고급 차향기 베개를 또 드립니다.
2: 예,
1: 예, 이번 활동이 내일까지입니다.
2: 예,
1: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먹기 전에는 예, 정말 신체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뛰고 소변 자주를 보고 밤에 밤잠 자지 못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고 예,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낫지를 않고 예, 영 이렇게 몸이 점점 못해지니까 삶에 대한 욕도 없어집니다.
1: 예.
3: 뭐하를 이래고 뭐하를 사냐 이런 생각도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예, 아프니까 뭐 남들이 하는 것도 못하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예, 사는 게 귀찮을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방송을 듣고서 동충하초 묻기 시작했는데 원래 나도 이전부터 예, 이렇게 동충하초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먹고 싶어 실제 솔직히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냐고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어디 됐대까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좋으니까 또 막 일반 백성들도 먹게 이렇게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뭐보다 했는데 이거는 다른 약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정말 예, 이렇게 언제 약을 먹어서 2차 효과 나서 그렇게 정신이 나고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이 약은 발효된 약이고 또 다른 약보다 뭐 이렇게 30배나 효과가 더 좋고 그래 놓고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은 예, 이렇게 정신한다 사는 게 항상 머리가 아프고 예, 정신에 난다 말이다 머리 아프니까 정신에 나고 그리고 저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0: 기억력 이용 행태는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들로 뭐 두고도 그거 둔 것도 모르고 예. 어쨌든 자기들로 자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경질이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 몇을 살았는데 지금은 예, 그 기억력이 형 형편 없던 게 그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전처럼 그렇게 먹은 찾지 못해 헤매거나 그런 일이 조금 드뭅니다. 이전보다 많이 네. 다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 머리가 아프던 게 아예 아프고 심장이 그렇게 예, 계속 이렇게 그래던 게 아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1: 네.
0: 항상 예, 마음이 불안하고 예, 무슨 이렇게 집에 계실 그 큰일도 없는데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예, 근심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지금 예,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이렇게 뭔가 그 참 마음이 편하죠. 아침에 깨나면 정신한다나 잠은 못 자서 예. 저녁에 한 2시간 자면 그 다음에는 자지 못해 눈물 뚱뚱해서 이랬댔는데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예. 그리고 그 저기 항상 먹은 게 소화액이 두부룩해서 예. 되돌아오면 먹기도 싫고 이랬는데 지금 되돌아오면 배고픕니다.
1: 네.
0: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든 간에 여러 면에서 용서했습니다. 어찌든 간에 지금 예 이렇게 광고만 제꾸니까 예. 무슨 약이 좋다 무슨 약이 좋다 이래 광고라면 그것도 무슨 어느 그 저기 고산 전역에서 그런 해발 은행에서 개난 약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런 약은 예 정말 동충하초가 뭐 동충하초만이 정말 예 여름에는 풀로 변하고 겨울에는 저기 벌레로 변한다 그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고 보니까 동충하초만이 이런 약이지 다른 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아우 이전에는 약을 저기 뭡니까 하루에 세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먹었더니 하루 한 번 먹을 거니까 얼마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어쨌든 약을 예, 어쨌든 정신없이 가나 약을 먹고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정신없이 생각해 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먹고도 또 먹을 때도 있었는데 하루 한 번 먹을까 얼마 편한가 예.
1: 네.
0: 먹기도 편하고 예. 오, 이 한 번 먹으니까 다시 이렇게 먹었는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 어쨌든 간에 여러 면으로 용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니까 나도 이렇게 많이 선전해서 여러 사람 싸게 한 적도 있습니다.
1: 네.
0: 나도 아주 약이 조금 있긴 있는데 내일까지라든가 모레까지라든가
1: 내일까지입니다. 10까지
0: 예, 그러니까 시간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좋을 때 사대고 어찌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예, 또 나도 한 일레도 가서 딱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예, 일레도 가게는 숨곽 드리면서 1,980원 하는 공기 청정기도 드리고 또 이 고고 베개도 또 하나 더 드립니다. 368원 하는에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서비스도 얼마 좋습니까?
1: 예.
2: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예, 이 약을 선택해서 예,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전에는 예, 정말, 이 약, 전에는 예, 많은 약을 썼지만 예, 이처럼 예, 좋은 약은 없습니다.
1: 예.
3: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어보니 예, 음양을 평형시켜가지고 서로 예, 병치료를 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여보세요?
3: 예, 예, 발효를 해서 한약이라 30% 효능이 에, 높다고 하니 예, 정말 그 효과가 예,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3: 저는 예, 원래 이전에 예, 면역력이 예, 기차게 약했습니다. 계절이 예, 바뀌면 예, 봄하고 가을에는 예, 항상 맥이 없고 피곤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예, 머리가 얼빤하고 누이 꾸해서 예, 고생 많은 고생을 하고 예,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네.
3: 그래도 예, 그 약이 예, 완전치 못하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썼는데 예, 벌써 한 달 먹으니까 예, 효과가 나는 게 알깁니다.
1: 네.
3: 예, 그래, 예, 지금은 예, 이 3년째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봄하고 가을에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네.
3: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예.
1: 맞습니다.
3: 저는 예, 저혈압입니다.
1: 예.
3: 그래서 예, 혈압이 내려간다 하면 죽을 맥도 없고 이랬는데, 예, 지금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으로 됐다 하지.

0: 않습니까?
1: 네.
0: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가슴이 나빠서 가슴이 항상 침침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예, 산소호흡이 잘 되면서 예, 가슴이 편안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위축성 위염으로 예, 바로 예, 먹지 못하고 예, 굶어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예, 그게 예, 치료돼가지고 예, 밥맛이 와서 밥을 잘 먹으니까 예, 20년 동안 변비로 예, 했는데 예, 그게 지금 해결됐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치질도 있었는데 예, 치질도 지금 나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맥경화로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예, 전부 떼소리가 나고 이랬는데 예, 이 병도 예, 지금 다 해결되고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허리 다리가 아파서 예, 걸기 힘들었는데 예, 지금은 예, 얼마든지 예, 걸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약을 써보니까 예, 우리 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 정말 딱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이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1: 네.
0: 예. 에, 내가 보니까 이 약을 먹으니까 노화를 방지를 하지 또 예, 그 염증 치료에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예, 앞으로 나는 지금도 계속 먹지만 예, 앞으로 계속 먹기 위해서 예, 우리 동서도 또 예, 약을 싸겠다고 서로 길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열아드 가게에 또 주문합시다.
1: 예, 열아드 가게는 20곽 드리면서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하고 368원 하는 고급 베개를 또 드립니다.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네,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네.
2: 안녕하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저 동서화초의 발효봉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정원가에 뇌경색이 있지, 어지럼증이 났지, 나지, 경력이 없지,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숨 차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위상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에 돼가지고, 소변도 잘라야 되고, 무릎 관절 다 보고, 아니, 여러 가지 저 증상을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동서가 졸았을 거예요. 지금 좋아지는 게 많이 알깁니다. 그래서 정말 감히 우리 저 집에 많은 아들에 피 소화도 알고 있고 변비도 있고 그래서 무릎 관절도 있고 아픈 곳에서 많이 했는데 이 동초가 처음 버린 버릇을 위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좋은 때에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예,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4: 예, 나도 동차 하차 발효분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 동차 하차 먹을까나에 자고 아침에 흘리려나면 정신이 납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서 눈을 훑으면 어찌 이렇게 정신이 나는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흐리멍퉁 하던 게 그런 게 없고 여기 정신이 납니다. 눈이 환해 짐 깎고. 하여튼 이 약이 특별한 약입니다. 정말. 그리고 예, 이발이 자꾸 말라가지고 예전에 용 정말 약 많이 먹었습니다. 이발이 자꾸 마른다 물어보면 된다게 먹었는데 이봐이 마르면 입이 뜨겁고 예, 입에 이렇게 춤이 이렇게 찐득찐득한 춤이 나오면 이해 됐습니다. 그 약 먹었는데 아이들던 게 아, 이 약 먹기 난 딱 잊고 있습니다. 이봐이 마른 게 이런 것도 하여튼 이 약 정말 별난 약입니다. 그리고 예, 밤에 자지 못해가지고 예, 조금만 그저 자자 뭐 소변 말아봐 일어나 어쩜 누구나 미네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소변도 하루 전에 한 번이나 두 번 밖에 안 봅니다.
1: 네.
4: 그래서 그저 폭자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정신이 납니다. 야 정말 내 이하고 정말 선택 잘했다 이랬다 내 절로도.
1: 네.
4: 세상에 이리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이렇게 좋아지니까나. 그래서는 그 다음에는 무릎이 다리 이렇게 아파가지고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걷기도 예, 자꾸 앉기 싫었는데 그것도 이 골까지도 어쩜 이렇게 이렇습니까?
1: 네. 이 풍습 골병이 아주 좋습니다. 예.
4: 아, 예 정말 좋습니다. 내게도 야 세상에 이리 좋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이랬는데 이리 좋냐 이게 어디 있는

0: 하고 정말 이야기 설명과 같다고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높은 고원에서 산다 자라는 이야기다 했다. 정말 그 이야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한 게 딱 맞습니다. 어장육법을 이렇게 다 표현해준단 말이 옳습니다. 골고루 다 이렇습니다. 정말이. 먹으면 먹을수록 예, 정말 어디나 봉은 불편한 데는 어디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예, 밥 먹어도 얼굴나게 이렇던 게 그것도 예, 어디 온데 간데 없이 이렇지 않을까 글쎄. 예, 밥도 잘 먹고 군도 올라가고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남이 이야기 이렇게 좋으니까 나 계속 먹자 이번 활동이 좋을까나 참가해서 아작 좀 전화드립니다.
1: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동물 쓰고 있습니다.
4: 예.
3: 아니, 혈압도 소리가 어찌 잘해서 그냥 혈압이 높았다 그래서 파도에 많이 했습니다.
4: 예.
3: 그러면 제 머리 아프고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오고 예. 그러니 잠도 안오고 그래서 꿈만 안 하면 이제 그리고 잡생각이 많고 그냥 이랬습니다. 이래 약은 좀 이학적 써봤는데 어째 큰 효과가 잘 안 납니다. 먹을 때는 괜찮까지라도 또 잡아라고. 그러네, 지금 동충하초 발효동물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됐는데, 우선 굉장히 혈압이 조절 잘 됐습니다.
4: 네.
3: 그렇게 파도만 튼 게, 그래가 이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래서 고래서 소리 나는 증상도 낫고, 예, 지금 이런 정황입니다.
4: 네.
3: 심장이 또 난 나쁩니다. 맨날 심장 놀라고 숨이 차고, 자꾸 혈압도 심장 붙이라 한단 말이면 심장도 예, 그래서 가슴 후들후들 자꾸 떨리지, 숨이 잘 올라요, 그지? 또 가슴이 개우지, 심장이 아프다 말인다고요.
4: 네.
3: 그래서 그대로서 나는, 내가 그래서 가슴 잡아 두드려도 크고, 예, 어찌 낫겠는가네. 그래서 심장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과 크게 안 나던 게,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런 증상이 이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4: 네.
3: 그리고 예, 기억력도 없지, 어디다 뭐 두고도, 어디 어쨌든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이랬는데, 기억력도 돌아왔습니다, 지금.
4: 네.
3: 그래서 예, 소화제 되고, 밥도 잘못 먹던 게, 지금 예, 밥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이약 쓴다면. 예. 밥을 잘 먹어야지 맥이 나지, 이렇게 좋습니다.
4: 네.
3: 그래서 예, 관절병이 있다고도 관절도 나아졌지. 혹시 여러 가지 면에서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4: 네.
3: 이 약은 정말 예, 사탄다방 이렇게 되는 이런

0: 우리는 보려고 여름에는 풀로에 이런 자른도 발효시킨 약품이지 다른 약보다 30배나 효과가 더 있어서 정말 직접 써보니까요. 약은 믿을 만한 약입니다.
1: 네.
0: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예전에. 그래, 예, 지금, 뭐, 끼도 얼마나 졸려합니까? 다른 약은 그 발음에 보시면, 어떨 때는 먹었는지, 말하는지 자꾸 있어도 뿌릴 때도 있고,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먹기도 편리하고 효과도 좋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에 또 특별히 좋을 때가, 예.
1: 네.
0: 예, 우리 활동이 내일까지입니까?
1: 내일까지입니다. 10까지.
0: 예. 예. 그래, 열아두 가구 사면은 숨을 못 줍니까?
1: 예, 열아두 가게는 20 가구 더 드리면서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하고 368원 하는 고급 초번 차향 베개를 또 드립니다.
0: 예. 예. 예, 공기 그 청정기가 좀 욕심 나가고.
1: 예, 예, 이 베개도 좋고, 공기 청정기는 이 텔레비에서 이 그 추천하는 이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능도 있고, 예, 습도도 조절합니다.
0: 예.
1: 예, 그리고 요콩질러 쓰고, 예, 그리고 강약 단계도 조절하고 아주 고급적이고 좋은 이런 청정기입니다. 예.
0: 예. 그래,
1: 예를 들어서
0: 배달 받기
1: 쉽고.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현재 보면은 유일무이한 이런 방식으로 아주 신선한 동충 하초 약재로 사용해서 우리 야생에서 동충 하초를 영하 20도 용기에 엮고 160여 종 이상의 인체 장내 유기균하고 32종의 소화 효소를 첨가한 후에 72일이란 이런 기간을 발효시켰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기도 하고 약효가 빠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시고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본다 혹은 여러 가지 신체상에서 우리 나이가 들면 인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러한 증상들이 동시에 개선을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인체 흡수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 약물이 분자 자체가 변화해서 기존의 약효보다 30배 이상 더 강합니다. 예, 그리고 약재를 발효시키면 더 많은 화학물질들이 예, 산생되면서 이런 발효 산물들은 다중표적 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또 치료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심장질환도 나사고 소화계통질환, 관절질환, 예, 그리고 미뇨계통질환 다 지금 환자들마다 각기 부동하게 이런 좋은 효과를 보죠. 예, 이거는 바로 우리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유효 성분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화합물질들이 더 산생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효과들을 또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설산의 신천소라고도 하고 또 기운을 원기를 보충해 주면서 혈액을 또 순환시켜서 정신을 맑게 하면서 폐를 건강하게 하고 음을 보충하면서 양기도 북돋아주고 혈액을 보충해서 심장 기능을 강하게 해줍니다. 예, 우리 여기서 제가 간단히 설명한다 할 때 우리 심장이 나쁘다 하면 딱 심장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콤파치 기능을 같이 돌봐주면서 심장하고 신장이 생체 균형을 잡아줘야만이 심장이 치료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많은 심장약을 써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이 콤파치 치료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못하게 봅니다. 예, 근데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신장이 기능을 높여주고 또 신장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면서 심장하고 신장의 생체 균형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서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런 좋은 효과들을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중증 환자 증상 개선에서 예, 좀 이 병은 어째 치료될 것 같지 않다 너무 중하다 이런 질환 개선에서 중에서도 아주 뚜렷한 혈.

0: 효과를 봅니다. 중풍이라든가 당뇨병, 고혈압, 폐질환, 종양, 그리고 체질이 약하고 특별히 좀 맥박도 약하고 동몸이 허약한 이런 분들에게서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철 리허원의 작은 꿈으로 시작해봅니다.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소박하지만 소중한 그 꿈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이어서 활락적인 가요입니다. 리결사 작사 김봉어 작곡의 장고야 올려라.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꽃향기처럼 피어나 너와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피워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마음 따뜻한 복음짜리, 저마다 가슴속에 간직한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원어연 작사 정근포 작곡의 사랑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약동적이면서도 활기찬 정서의 가요 준비했는데요. 유용호 작사 황기욱 작곡의 천리병강 천리노래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허드남 작사 리룡순 작곡의 나의 행복 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다움이 묻어있는 추억의 어설길, 걷고 싶은 내 고향 어설길이죠. 어릴 적 뛰놀던 어설길, 황상박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고향 어설길 보내드립니다.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는 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신기옥 작사 허순자 작곡의 너와 나 그리고를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새로운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모습을 담은가요? 대옥 작사 송열 작곡의 건물결 사람물결을 염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ARAB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네보시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건네보시는 설명드리면서 비교적 많은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많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질병과 약이 결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이는 병을 치료할 때 자연히 이 변화, 계절 변화, 기후 변화 이걸 아주 중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을 선택하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다 할 때 우리 병 치료에서 좀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날씨가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 이 계절에는 우리 습하고 열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병이 쉽게 걸릴 수 있고 또 이미 병이 걸린 사람들 제일 바쁜 계절이가 지금입니다. 특히 비장입니다. 비장은 습하다 할 때 병이 쉽게 나오고 비장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우리 요즘 같은 계절에는 몸이 천근만큼 무겁거나 특히 우리 손가락이라며 주먹지자매 뻗어나고 류풍습이라며 있는 분들 이 습이 몸에 많기 때문에 비장이

비상이 듭니다. 이 계절에는 비상하고 심장인데 습하다 할 때는 비장이 많이 병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비장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장은 우리 몸에서 운화작용을 합니다. 이전에 앞에 약들을 설명드리면서 순백세환이라든가 우리 이런 약을 설명드리면서 비장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이 비장은 우리 몸에서 운화작용이 있고 피를 걸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정수기라며 가지다가 저기 물이라며 광천수를 가져다 정수기에다 꽂아놓고 또 다시 걸러서 필터를 걸쳐서 물을 먹는 걸 정수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몸의 정수기는 비장입니다. 비장은 혈액 속에 많은 잡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비장이 습하고 비장 기능이 떨어지고 비장이 양기가 부족이 있다 할 때는 비장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제일 문제가 나타나는 면이 어디인가? 피가 걸어집니다. 주어, 주어. 주어라는 게 이게 산대할 수 있는 물이라는 피가 물이지 않습니까? 주어에다가 붉어지 충자가 붙은 주어입니다. 혼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혈액이 혼탁이 온다. 혈액이 혼탁 오면 어떻겠습니까? 혈전이 생기고 중풍이 오고 관심병이 오고 동맥경화 생기고 관성동맥죽상경화라는 게 다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나는 태어나서부터 고기란 거 한 점도 못 먹습니다. 아이 먹고 못 먹고 합니다. 그런데 왜서 나는 중풍이 오고 혈압이 높고 관성동맥경화가 있다 하고 빵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런 분들 보면은 그렇게 꼭 혈지가 높지 않으래도 고밀도 지단백은 내려가고 저밀도 지단백이 좀 올라가고 꼭 당구춘이나 까뇨산수만 올라가야 혈지 높은 게 아닙니다. 이해도 바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혈중도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바로 피가 주어 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비장의 기능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비장이 특히 요즘 같은데 우리 잘못 지나게 되면은 피가 걸어지면서 또 몸에 습이 차면서 이런 분들 해를 보면 압니다. 해를 보면은 비장이 양기구성 부족이 오면서 해가 설태가 하얗게 끼어있고 양쪽 이빨 자리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갔다 할 때는 해 중간이 다 갈라떼해집니다. 터진단 말입니다. 그거 정말 뭐 서의학적으로는 가서 별난 검사 몇천원 주고 검사해도 진단이 아예 나옵니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그 해를 보면은 설진이란 게 있습니다. 중의에서는 서전. 해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에서 양쪽은 우리 비장의 정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와서 갈라터졌다 이 사람 비위가 진액이 부족한 걸 장기적으로 두둔다 할 때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에 진액이 다 말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혓바닥은 갈라터졌다 특히 중간이 그 다음에 해끝 심장입니다. 심장이 심장열이 센 사람들을 보면 계속 해끝에 이슬아지 같은 게 돋고 해끝에 갈라터지고 해끝에 아프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은 우리 콩팥을 말하고 해 양쪽이 간을 말하고 이 철진의 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태라든가 설태가 하얗게 깼냐 무렇게 앉았냐 아니면 아예 설태가 없느냐 이게 다 우리 해를 진단하는 데서 해를 보고 중이들이 이 진맥할 때는 맥을 짚고 꼭 해를 내미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해를 드십시오. 해를 뜬 다음에 보면 해 밑에 그저 그 혈관이가 양쪽을 줄이 쫙 그저 거머거멓게 거말이 붙은 것처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거말이 붙은 것처럼 거머거멓게 있습니다. 기가 흐려져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빵콸 있고 긴장무에 빵콸 있고 혈압이 높고 중풍이 오거나 저 혈압이 있어도 중풍이 오는 원인 여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치료에서 우리 이 건예보시만 보면은 산약

0: 이라든가 봉동이라든가 배출이라든가 백작이라든가 이야기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건네 버시환을 먹고 있는데 영 좋습니다. 저도 여러 달째 먹었습니다. 머리 그냥 힘하고 자꾸 머리 아프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억력도 자꾸 깜빡깜빡하며 떨어지고 물건을 싹 가져다 싸다 놓게 되면 타지 뭐 언제 두 개 그러면 한 한 날이나 이틀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찾고 이랬는데 구성상이 많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서 뭔가 머리 뭔가 자꾸 징징 거리면서 앉아 때려날 때 뭐 뭔가 식은땀 쫙 나고 이랬대였습니다. 그런 게 지금 뭔가 어지럼증이 많이 나와서 식은땀이 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어지럼증, 식은땀 이거는 이야기해서 네. 확실하게 효과를 다 했습니다.
2: 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화하다 이랬대다 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그냥 윙살이 쨍 난다 윙살이 쫙 난다 말 하게 되면 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얘기면 그래서 그냥 TV로 브리키나 조금 이 소리가 더 손이 좀 없어진다 말은 되겠는데 요즘에 이 소리가 덜 나서 잠 잘 잡는다 가지 못하던 게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오늘 그 소변도 급하고 참지 못해서 그냥 조금 샜댔습니다. 근데 그 소변 참지 못하면 그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0: 예.
2: 여러 면을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간도 좀 안 좋으면서 예, 소화도 잘 안 됐댔습니다. 근데 소화도 요즘에는 영 잘 됩니다.
0: 예.
2: 그리고 예, 발목 관절, 무릎 관절마다 영 아파서 안 하고 쑤신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도 이제 쑤신하고 이렇게 시큰시큰거리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날마다 먹다 보니까 내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리고 확실하게 알린다. 내 몸에 맞는 게 알린다 이야기. 그래서 내 지금 계속 또 먹다고 오늘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또 보십시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금비사경을 떠나서는 우리 콩팥이 건강하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콩팥이 허하다, 콩팥이 병이 생겼다, 신염이든 콩팥이 기가 허하든 다 무슨 문제인가, 비장이 허한 데서 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건네 보시하니 내 동생 이제 25살인데 약이 정말 좋단다. 그래, 어떤 머리 좋은가까에 허리 아파서 처음에 볼 때 좀 이렇게 자주 봤단다. 방 한 얘기 뽑았는데 자주 못했으면 애나 죽겠다니. 그리고 다리에 이렇게 자꾸 시리고 다리 매겹단다. 동생 그건 네. 어째 그렇습니까, 남성인데?
0: 몸에 양기가 부족하면은 다리가 매겹거나 허벅이 작거나 이런 거.
3: 그래 다리 시리고 그런 게 이렇단다 그게 선생님 한 달 다 있은 게
0: 양기라는 게 시린 문제인데 양기를 보충하면 시린 건 싹 없어.
3: 그렇습니까? 그래 네. 예 이렇게 예 그래 좋고 조금 맥이 난단다. 그래 다리 시릴 때는 이렇게 그냥 이래 내부 두 개 얇은 건 두 개를 입는단다. 이 부분데도 그래도
0: 예.
3: 그 나 시리던 게 어디 하나 입는다면 하나 입어도 시리지 않는다면 밤에 소변은 좀 나서졌단다. 그렇게
0: 예.
3: 이제 10번 안어도 그래서 두세 번 넣는단다. 그래 여기 더 쓰면 여기 되겠다면서 이렇게 그래, 다리 시리지 않다 다리 좀 맥이 오는 것 같단다. 그래 원래 이거 맥이 난 약이라거나 아 그러면 조금 더 쓰겠다는 거니 조금 싼데 이렇게 한데 좀 참가하겠다고 말합니다.
0: 네. 요즘에는 열곽에 열곽들이고 네각사도 세각들이고 심지어 두각사도 한각들입니다.
3: 아, 이렇게 얼마 전에 밖에 사서도
0: 좋은 양 그렇게 무대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열곽사한테 참가하겠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3: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에는 우리 병이 뇌가 뇌세포가 빨리 죽고 치매가 오고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다 보니까 건비작용이 들어갔고 콩팥이 간이 문제 생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저도 지금 이 난 이 소변이

0: 불편하고 그리고 뒤에서 자꾸 소리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서 이 건의 보상을 쓰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방송에 통해 들었는데 이 방송에 좋댔었는데 확실히 내 써본 결과가 보이는데 어제는 한 달 넘었었는데 소변 차수가 좀 남았는데
1: 예.
0: 그래 하천하게 저걸 세 번 근데 그 대수분이 어떤 게 지금 세 번이니까 많이 쏟았다만
1: 예.
0: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로 처음에는 기억력이 그냥 호를 머리에서 자꾸 소리나는 게 이게 없어지면 다리가 무릎 반대로 이게 지금 슬 아프다만 아프긴 아픈데 아주 이야기가 이제 좋으니까 이제 나는 이 이야기 좀 내게 이때가 쓰다 맞는데 활동도 때 좀 참석해야 돼 이놈이 배달 받다
1: 그래 네 우대할 때 좋습니다 요즘은
0: 예. 예,
1: 보통 5월 초에 하는 우대활동은 적게 싸도 우대활동 참가할 수 있게끔 이런 예. 우대활동입니다. 참가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건예보시원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산동 동화 악유제약공장에서 만든 건예보시원. 그 질량이 보증되어 있고 그 외에도 그 처방이 조합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네. 즉사적으로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저희 동생이 지금 그러면 그 박신수 병으로 갖고 있습니다.
1: 네.
3: 또 박신수 청년으로 흐르고 머리도 흔들고 하는데 이 건의 보신 한이 좋단
1: 데를
3: 환자도 쓰면 어떻습니까?
1: 직접적으로 파킨슨병이 좋은 이야기지.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머리에서 우리 흡기질환 부분에서 도파민이 분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뇌세포를 건전하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파킨슨병, 치매, 뇌경색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수소 먼저 선택하십시오.
3: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 미리
3: 복용해야 되겠죠, 예?
1: 박신병은 솔직하게 말해서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예?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 이 약을 쓰게 되면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신병은 우리 보통 치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 이 건의보신환을 쓰고 박신병으로 인해서 박신병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떠는 병입니다. 예? 다른 우리 손발을 떨거나 머리를 떨거나 하는 거는 긴장되거나 털을 쓰거나 뭐 붓그릇을 치다거나 커피잔을 치다거나 연필을 치다거나 이럴 때 색이 떨죠. 근데 박신병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흔들흔들 떠는 병입니다. 근데 이 건의보신화 이 계려종 쓰고 보면은 이 떨던 게 많이 나서죠.
3: 예. 예, 그럼 사서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신은 감사합니다.
1: 꼭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건의보시완 뇌세포가 건전해지자면 어떤 내장이 든든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이런 원인부터 출발해서 만든 이야기가 건의보시완입니다. 때문에 건의보시완 건비작용이 좋아야 그 다음에 이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져야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져야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져야 비위가 좋아지고 비위가 좋아져야 우리 콩팥이 좋아지고 폐 이런 중이상승상크라는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이 약 처방이 조합이 된 약이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부터 좋아지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꼭 추천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

0: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 네.
2: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증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지니까 이 정신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이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하며 자궁하며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쇠쉬
1: 네.
2: 두 가지가 다 허하다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여기 광고 배워서 먹습니다.
2: 네.
3: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집으로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작용도 적지해서 그래서 지금 덥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2: 네.
3: 벌써 예, 먹은 봐서 한달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마에 좋아졌습니다.
2: 네.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세든 사람이란 예. 말입니다.
3: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2: 네.
3: 빤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2: 네.
3: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지도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2: 빨리 이랬는데.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3: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 어제 가끔씩 그래서 어제는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2: 예. 그럴 겁니다.
3: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단 두부로 가면 혓바닥이 세탁이 설탁 세탁이 돼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2: 네.
3: 근데 그게 설탕도 싹 벗어져서 소화 인간 잘 된다.
2: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3: 네.
2: 우리 몸에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3: 해가 설치가 그래, 예. 하얗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쎄게 나는데 그냥 유행,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자다 보면 유행.

0: 서른한데서리 자지 못하겠을 때다. 그래서 아침에 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해라지만 언덕 올라가면 이랬던 게 지금이 뒤에서 소리 돌라니까 나 엉덩이 허리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 뜻을 아예 아픈다 저는.
1: 네.
0: 예, 구성사만 해줘가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몇 달 거의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대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2: 네.
1: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네. 네.
3: 영지 이간 고보개고 어쩌면 1년은 다음 달이면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때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1: 네.
3: 그래, 어디 미동은 손이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입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제쳐도 말라도, 이게 렌들고 막에 무슨 이 기울 부드러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늙는다더만, 무슨 늙고 막에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쿵만 먹고 내 이거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이깐 고배 어제는 이제 10달 좀 넘었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것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던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이런 기분이 좋았을 때다. 결국 심장
1: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약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던 데는 이 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1: 예.
3: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 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우리 몸이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 나니,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 좋겠까, 기분도 좋고, 눈은 오랫동안 뭔가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으나, 이제도 좀, 예, 여전히 연해지고, 예, 그때 눈이 좀 좋습니다. 우연결이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전문이나 싸겠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1: 네.
3: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식이랍니다.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1: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 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영질로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성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이 8일 연결해서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양로 봉사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성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연변의 지역 특점,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다원화, 고품질 양로소에 초점을 맞추고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량질 제품 공급을 풍부히해 연변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건강 양생 복지, 양로 승지로 힘써 조성함으로써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와서 질 높은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만년을 즐기도록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길시 천일경심 양로원을 찾아 회복구역 활동실에 들어가 입주규모, 비용구성, 일상운영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양로원에서 지능감호설비를 보급한 방법을 긍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혜화 봉사 수준을 1층 제고하고 지능 설비가 돌봄에서 보조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 위험을 제때 발견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리고 가족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현장에서 소방시설 배치, 대피통로 설치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돈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 사비평 사회구역 양로봉사중심은 주간 돌봄, 식사 및 목욕 방조, 회복 간호 등을 일체화한 건강 양생 결합형 양로봉사 중심입니다. 호가복은 중심의 각 구역에 들어가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사 영양 배합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봉사 중심은 공공건설, 민간 운영 모식을 취하고 전문기구를 도입해 일상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장화, 전문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주간 위탁관리, 단기 위탁 양로, 회복 물리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에서 의료 간호협조, 가사 청소, 만성질병 방문관리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아 관할구역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로하고 편리하게 양로하며 질 높은 양로봉사를 누리려는 현실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객거 건강양생 경영모식 발전을 탐색하고 부대시설을 1층 완산하며 돌봄 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특색이 짙은 건강양생 특색체험 대상을 더 많이 내놓아 더욱 많은 외지로인들이 피서 객거 양로를 위해 찾아오도록 끌어야 합니다. 연계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이미 주체 공사 건설을 완수하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하에 내부 장식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주고 량질 의료 자원과 양로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하며 양로 플러스 의료, 양로 플러스 문화관광 등 새 경영 모식을 적극 발전시키고 노년층의 심신 특점에 알맞은 건강 양생 제품과 레저 대상을 더 많이 개발해 단일 양로에서 의료 양로 융합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연변 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기일 배치 등 전망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건설은 우리주 양로봉사 체계를 1층 완성하고 양로봉사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병렬 추진 방식을 취해 전단계 요건 처리를 다그치고 막힌 부분을 제때 해결하며 사회자본 유치 강도를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도 연변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주거환경, 식사조건,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침상공급, 인원입주, 일상돌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 곤란 인원은 처지가 특수하고 생활이 어려움으로 그들을 세심히 돌보는 것은 민생 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일상 돌봄, 음식 기거, 건강 관리 보호 등 봉사를 세분화 완산하며 안심하고 편안하며 따뜻하고 화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특별 곤란 인원들이 모두 타당하게 안치되고 정성껏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는 천문만호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대사이자 제도 우세를 보여주고 사회의 온정을 구현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의 협동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양로 걱정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국가 동질감을 부단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에 살기 좋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인구 집결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데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연변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지의 자원 천품에 입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하며 봉사지를 제고하고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의 융합 발전을 추동해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장성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 방향과 지지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신청 방향과 신청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돌파구와 창력점을 정확히 찾아 일련의 중대 대상을 연구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면서 선두 문화관광 건강양생기업, 유명 양로봉사기구 및 의료건강집단과 자주 연결하고 연변의 지역 위치, 자원,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추천해 일련의 전략 투자자를 다그쳐 유치함으로써 객거 건강양생산업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피서, 삼림, 온천, 중약, 민속 등 양질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 의료기구, 변경, 촌툰 등이 양로기구와 연동하도록 주동하고 피서 건강양생, 중약 건강양생, 향촌 건강양생, 온천 건강양생 등 일련의 제품을 개발해 객거 건강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중점 고객 원천지를 정확히 겨냥하고 현지 로인 관련 사회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며 삼림 건강 양생, 민속 완행 관광 등 우수 노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마음껏 요람하며 연변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복군,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7일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체 확대회의 및 홍수방지 사업회의가 수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소기가 안전생산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종특대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하고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대국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소기가

0: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종료 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주 응급관리국, 기상국, 수리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자연자원국에서 부문 직책을 둘러싸고 순서대로 사업 회부를 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홍수방지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각 현시에서는 고층 주택 건축물 소방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문제와 우환에 대해 일일이 정돈 시정 방안을 제정하며 정돈 시정 시한과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 대중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 전선 무단 연결 충전 문제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재발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가스 주입, 운송, 저장, 사용 전사슬 책임을 다지고 매 고리마다 지켜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 위험화학품, 꽃불 폭죽, 도로교통, 건축시공 등 위험성이 큰 업종 분야 안전 감독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교정위반 지휘, 교정위반 작업, 노동규율 위반 등 행위를 깊이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는 데 립각해 홍수 방지 조동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일선에 심입해 관건 고리를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대피 책임 분공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실시해 매 한 명 대피 책임자 담당량이 실전 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산홍수 중점촌, 강기슭 저지대촌, 양로복지기구, 물 관련 풍경구에서는 빠짐없이 홍수방지 대피 훈련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복귀해 모든 간부와 대숭이 전체 절차에 익숙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보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통신 테스트를 해 위성 전화 보관, 사용 인원이 설비 조작 절차를 능숙히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 촌, 조, 홍수방지 책임장부, 10가구 연합방어 명세, 특수인원 1대1 방조장부를 전면 갱신하고 대피 임무를 과학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내 매개 급별이 부동한 정황에서 자신의 직책과 대응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물자장비 부족점을 보완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조달, 운송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보고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지도 일꾼들인 소경량, 호복군, 문금철,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 안전생산위원회, 주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 관련 성원단위 책임자들이 주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의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의 건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12월 3일 중공 만주성위는 동만 당, 단 및 유격대 내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만 당, 단, 특위 및 유격대에 왕청, 연길, 훈춘, 활용 4개 현의 현유 유격대를 토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를 건립할 임무를 제기하고 인민혁명군을 동만 지역 반일 무장 중 유일한 영도령량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34년 3월 하순 중공 동만 특위는 연길현 삼도만 능지형에서 특위와 각 현 유격대 책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독립사를 정식 건립하고 항일 투쟁 강령을 채택했으며 4개 현 유격대를 4개 탄으로 개편했습니다. 후에 독립탄을 증설해 전사 병력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부대는 건립된 후 일본군과 괴뢰군의 포위 토벌에 직면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지에서 전전하며 유격전을 벌이고 여러 항일연장과 연합해 유격구역을 확장했습니다. 1934년 4월부터 10월까지 동만 항일무장은 도합 100여 차 출격했는데 그중 독립사가 50여 차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일본군, 괴뢰군을 유력하게 타격하고 제2군 독립사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무장 반일 통일 전선의 건립을 추동하고 안도와 왕청 변계 여러 곳에 새 유격구를 개척했습니다. 전주 미술

0: 저의 촬영 작품전이 일전 연변노동자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주 문예 역량을 모아 붓과 카메라로 백년 역정을 찬양하고 변강지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미술가협회, 서예가협회, 촬영가협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미술관, 연변노동자문화궁, 령정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강국 부흥의 내가 있으리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주를 대상으로 미술, 서예, 촬영작품 629점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307점 작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작품은 연변 홍색 옥토에 립박해 동북 항일연군의 홍색 기억을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향촌지능, 변경발전, 조선족 민속문화 등 소재에 초점을 맞췄으며 붓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카메라로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순회 전시도 펼쳐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촌, 비암산 등 중점 풍경구에 우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량질 문예 자원을 기층에 전달하고 문예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1: 주당위 로간부국에서 조직하고 전주 각급 로간부대학에서 적극 참여한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이 근일 전주 각 현시에서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로인 문예 역량으로 문화관광산업 융합발전에 기여해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짙은 민속문화 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계열 활동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붉은 7월 홍색 교양 주제와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성수기에 맞춰 무대를 연길서역, 연길인민공원, 중국 조선족 민속원, 훈춘 발해고진 등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로 확장했습니다. 활동은 주 로간부대학예술단, 각 현시 로인 문예단체 및 퇴직 문예골간들로 공연팀을 구성했으며 전주 인기관광지와 도시지표에서 공연을 펼쳐 홍색문화 플러스 문화관광체험 플러스 민족단결 플러스 로인 공연의 몰입형 공연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로인대학 학원 원평입니다.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훈춘은 물론 연변주 문화관광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광서 관광객 가옥화 장몽문입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조선족 인민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희는 광서 남영에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은 7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전주에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조당이 로 간부국 부국장 지준입니다. 활동은 광범한 로동지들의 변함없는 당사랑 정감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만년에도 배우고 즐기며 기여하는 로인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문예 공연과 문화관광 체험을 결합한 이번 활동은 대중 정신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정 위반, 금지 농약 사용, 불법 첨가물 사용 등 식용 농축산물 품질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법 범죄 행위를 1층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 근일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대중이 제보하는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전화는 260216번입니다.
1: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변주 334 국도 룡동도로 계산툰 성관 시작점 구간, 신건 송강진 북출구 구간, 관경대 삼도림산 작업소 구간과 삼영사 성도 송로도로 송강 이도백화 구간에서 로면 질제고 공사가 진행돼 도로 전면이 봉쇄됩니다. 공사기간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정보광장 프로그램에서 인사드립니다. 엄밀한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식,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휴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는데요. 4시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어제 정보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입수한 정보입니다. 10중 부근의 북원 아파트 58평 되는 집인데요. 관련한 정보입니다. 초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가깝고 시장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집입니다. 의향에 있으신 분들은 136-3433-2636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정보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집을 팔려 합니다.
0: 집을 팔려는 정보. 네. 예. 소개해 주시죠.
1: 예, 집점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 모의왼청입니다.
0: 하남 도매시장 부근.
1: 네. 네. 네. 면적은 92평이고,
0: 네. 네.
1: 예,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그리고요?
1: 15층에 6층이고요.
0: 15층에 6층.
1: 예, 네. 바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0: 아, 바로 입주할 수 있네요.
1: 네.
0: 네.
1: 연기전화.
0: 네.
1: 185.
0: 185.
1: 4330.
0: 4330.
1: 9381입니다.
0: 9381번. 185에 네. 4330. 9381번 맞죠?
1: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아,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집을 팔려는 정보 방금 입수했습니다. 하남 도매시장 부근에 위치한 집이고요. 15층에 6층 집이라고 합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인데요. 네, 위치도 좋고 또 이 하남 지역에 대해서 집을 살려는 분들 계신다면 전화번호 적으시기 바랍니다. 잘 적으세요.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 중요한 건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남 도매시장 부근에 위치한 집인데요. 15층에 6층 집입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 필요하신 분들은 185-4330-9381번 이 전화번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정보 말씀드릴게요. 하남 도매시장 부근에 방금

이 집, 15층에 6층 집이었고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 쪽에 있는 집인데요. 엘리베이터 집인데요. 92평방이고요. 남북으로 잘 통한 집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1388-0443-3095번, 1388-0443-30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백돌집 도문시에 있는 집이에요. 영성과수농장 줄집인데요. 중간집에 위치한 백돌집을 팔려는 정보입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남세를 가꿀 텃밭도 넉넉한 집인데요.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아주 가능한 집입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관악기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장호, 다호, 중호 이런 악기를 지금 처리하려는 분이 계셨어요. 선풍금은 어린이 용도 있고 성인 용도 있습니다. 60베이스부터 시작해서 80, 120베이스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정보광장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정보 교류하실 분들은 저희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투데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 양로원에서 여성 도우미를 찾고자 하는 정보입니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연계 전화는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 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집을 세주려는 정보입니다. 15번역에서 내리면 길상 아파트 구역이 있거든요. 40평 좌우이고요. 그리고 자, 잠시만요.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집 팔겠습니다.
0: 네, 집 위치는요? 위치 어디예요?
1: 중부군
0: 외벤셔지 네.
1: 4층 58평입니다.
0: 4층 58평. 네.
1: 예,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0: 네.
1: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계 전화
0: 네.
1: 136-3433-2636.
0: 136-3433-2636번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집을 새 주려고 한 정보 말씀드릴게요. 15번역에 내리면 길상 아파트 구역이 있습니다. 40평 좌우이고요. 집안으로 하여 올라가면 2층 집으로 된 구조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집이고요. 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또 집 팔려는 정보 주신 분 계시죠? 10중 부근에 위치한 북원 아파트 구역이라고 합니다. 4층 집이고요. 집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학교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시장도 가깝고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을 새 주려는 정보도 있습니다. 시 당교 서쪽에 위치해 있는 집인데요.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요. 2층 집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간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집은 알뜰하게 꾸며진 집이랍니다. 의향이 있으시면 188-4439-0061번, 188-4439-0061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0: 네, 전남에 위치한 천신서 구역에 3층 집을 파는 정보입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침실 두 칸,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주변에 소학교나 고중, 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위치인데요. 연계전화는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6-1111번과 256-1112번 투데이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집을 팔거나 세를 주려 합니다.
0: 집을 팔거나 세를 주려고요?
1: 네. 네. 집 위치는 대화원이고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0: 네.
1: 집은 해광이 아주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0: 네.
1: 연계 전화는 139-4339-4745번입니다.
0: 139-4339-4745번.
1: 예,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집을 팔거나 세를 주려는 정보 방금 입수했습니다. 위치는 대호화원 아파트이고요. 4층 집입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드는 집입니다. 의향이 있으시면은 139-4339-47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9-4339-47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팔아도 되고 세를 줘도 된다고 하는 집이니까요. 면적도 43평 넘는 집입니다. 안성맞춤하겠죠?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입니까?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농촌
2: 시점은 어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가구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하 강에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0: 네.
2: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유 토지여서
0: 네.
2: 냉이 병행이 능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연락번호
0: 네.
2: 138-9433-3616번입니다.
0: 3616번. 줄집이면 줄집이라고 했잖아요.
2: 예.
0: 네, 줄집이면 집이 몇 집이 있습니까?
2: 거의 여섯 집이 있습니다.
0: 한 줄에 여섯 집.
2: 예.
0: 네. 옹기종기 좋겠네요.
2: 예.
0: 예, 알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예. 네.
2: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정보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죠. 동문시 영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파는 정보였어요. 줄집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여섯 집이 있다고 합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 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집이고요. 수도물이 깨끗한 샘물을 사용하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이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교 터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한다는 거죠. 의향이 있으시면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난번에 3륜 전동차 중고로 된 걸 아주 싸게 사고 싶다는 용정에 계시는 선생님 계셨는데요. 네,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아직 3륜 전동차를 구입하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해결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전동차를 팔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세부터 70세 좌우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남성 환자인데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우미를 돌볼 환자 그는 남성이고요. 연령은 60세부터 70세 좌우의 분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반 자립할 수 있는 환자거든요. 의향이 있으시면 1384439551번 13844395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린을 팔려는 정보인데요. 어린이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용 중고로 된 바이올린 필요하신 분들은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으로 이용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를 찾는 정보입니다. 밥만 해줄 수 있는 도우미를 찾는데요. 연령은 60세부터 70세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에 있으시면은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 양로원에서 여성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거든요. 의향에 있으시면은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정보입니까?
1: 광고 내려고요. 네? 광고 내려고요.
0: 네, 어떤 정보 주시겠습니까?
1: 양로원에서 뇌 허리 일꾼 쓰려고요.
0: 양로원에서 네, 간호와 맡으신
1: 네,
0: 도움이?
1: 네, 맞아요. 간호학사는.
0: 네.
1: 여성분이요.
0: 여성분이, 아, 여기 신분이 제한, 네. 네, 여성분만?
1: 예, 예.
0: 네,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1: 없습니다.
0: 연령 제한이 없고요.
1: 네,
0: 네. 네.
1: 전화번호는요?
0: 네.
1: 159
0: 4433
1: 2100
0: 에 9100 아 2100
1: 2100
0: 아 2100번
1: 예 둘 하나
0: 예 2100이죠 예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1: 수월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모양로원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령 제한이 없는데 여성분이라야만 됩니다. 이 향이 있으시면은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 파는 정보가 정말 많죠. 집 팔거나 아니면 세를 주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호화원 아파트 4층에 있는 집인데요. 44평 조금 넘는 집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것이 특점이고요. 그리고 이 집은 햇빛도 잘 드는 집이라고 합니다. 139-4339-47

13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9-4339-47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방송 이 시간대를 알려주시고 또 류이 정말 조심을 뭐 마음을 쓰신다면 이런 전화번호랑 적어서 알려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거겠죠. 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방송 시간대를 잘 모르시거든요. 아시면은 또 여러분 또 같이 또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정보광장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결여하실 분들 생방송실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56-1111번, 256-1112번 투데이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또 해결이 되면 좋겠죠. 특히 집을 팔거나 세를 주거나 하는 분들은 교류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 도매시장 부근에 위치한 15층의 6층 집 파는 정보예요.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점인데요. 이 집에서 아주 유일한 우점이겠죠.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으로 문의하셔서 상시한 가격대를 상론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집 팔거나 팔자는 정보거든요. 10중에 위치한 부근 아파트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4층 집인데요. 면적은 58평방이고요. 이 집은 학교 부근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시장도 가깝고요. 의향에 있으신 분들은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으로 이용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집을 팔거나 아니면 세를 줘도 되는 정보예요. 대호 화원 아파트에 위치한 집이고요. 집은 4층 집입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깨끗하고요. 햇빛도 유난히 잘 드는 집인데요. 이런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세를 드셔도 되고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도 되죠.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으로 이용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문시 용성과수농장 주택을 팔려는 정보입니다. 34평 되는 집인데요. 줄집이고 그 중간집이라고 합니다. 줄집은 모두 6집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 집은 양철기와 또 새로 얹어서 지어진 집이고요. 벽돌 창고도 따로 있고 여름에는 남새를 가꿀 텃밭도 아주 넉넉하게 주어진 집입니다. 가야 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아주 편리한데요.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이 딸 수가 있는 집입니다. 국유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한 집. 의향에 있으시면은 138-9433-3616번 138-9433

3616번으로 이용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도문시 용성과수농장의 가족주택 벽돌집입니다. 자, 그리고 새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하는 정보입니다.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새 주려는 정보인데요.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계전화는 188-4439-0061번입니다. 188-4439-0061번입니다. 그리고 양로원에서 간호를 해드릴 여성 도우미를 청하죠 하는 정보인데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왕에 있으시면은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 이 전화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자, 다음 정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내선남도.
0: 예, 맞습니다.
1: 예, 그 전동차를 电动车를 하나 놓게 저렴하게 사서 그랬는데.
0: 전동차.
1: 이 용도인데.
0: 전동차 아직 못 사셨습니까?
1: 아, 사서 그랬구만 누거리를.
0: 예, 못 샀어요.
1: 아, 못 샀어, 그만다.
0: 네.
1: 근데 그
0: 중고로.
1: 예, 중고로 예. 놓게 2-3년 타던 거.
0: 2-3년 그것도 2-3년 타던 거라고 표기를 해놔야 되겠네요.
1: 아, 근데 그 무슨 댐핑 보면 알겠구만.
0: 알리, 예. 알겠습니다.
1: 그 전화번호로 예.
0: 네.
1: 여우치.
0: 157.
1: 6433.
0: 1433.
1: 얼치월이다 연결해서 고맙겠습니다.
0: 752번. 네. 알겠습니다. 아주 싸게 팔아라고 하니까 그 소식이 없나 봐요. 적당한 아니, 가격으로
1: 조금,
0: 사시면
1: 조금
0: 되겠죠.
1: 비싸다 그랬으면 한 1,000원 줘도 알았을까.
0: 알겠습니다. 정보가
1: 예,
0: 풀렸으면
1: 수고하세요.
0: 좋겠네요. 네. 아유, 전동차, 3륜 전동차 중고로 된 걸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팔려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전동차를 또 뭐 새로 구입하려는 분들 계신다면 중고는 철회해야 되잖아요. 2-3년 사용했던 중고차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조건이 붙으면 어떤 분들은 안 팔 것 같아요. 네, 중고로 된 전동차를 파시려는 분들 계신다면 이분의 전화번호 잘 기억하세요. 157-1433 157-1433 2752번 2752번 네, 이 번호 기억하셔서 팔면 되겠죠. 157-1433-2752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륜 중고 전동차가 필요하시다는 분이었어요. 네, 정보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 같은 경우는 뭐 한 푼 두 푼 돈이 아니라

와서 풀리기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중고 전동차, 3륜 전동차거나 또 뭐 집시를 맡으려는 분들의 정보는 빨리빨리 예, 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한 번 더 방송해 드릴게요. 3륜 전동차 중고로 된 것을 팔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1571433 2752번 1571433-275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보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방송됩니다. 오늘도 정보가 네, 많은 분들의 정보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시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시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시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과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구체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 특히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명서방을 쌓는 분들한테 12각을 주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사지원액은 80각을 쌓으면 100각을 드리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미 앞에서 홍광 치료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0: 설명드리고 그 제품이 여러분들을 다가서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홍광과 남란셔, 남광까지 적등 황록 청남자 가운데 가시광선 7가지 가운데서 먼저는 한계 홍광만 그 이용되는 임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시광선 가운데 두 가지 홍광과 남광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불편을 당하는 그 부분에 딱 그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이거 그 숙하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 딱 그래서 코드만 누르게 되면 내가 그 소요되는 불편한 그 부분에 대고 누르게 되면 그분이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빛은 7가지 가시광선 가운데서 인류가 홍광을 많이 이뤄서 썼습니다. 이번에 남광까지 쓰게 되는데 적등 황농 청남자 가운데 남광까지 여기 이번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광 남광은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번이 파하고 립자의 두 개 상태로 전달되는 이 번이 얼상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는 곳 립자로서 세포 속에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을 드시는 목적 자체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 모든 생명조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의 모병이 든 것 그거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체현되는 이 그 홍남강 치료에게는 직접 세포를 수선해주고 세포에 모병이 생긴 거 그거 물리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하는 도화선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광이 흡수되는 족족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이미 병든 세포는 탈락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선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지원에 거든요. 한 8달 넘겼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고 나 얼마나 지금 좋은지, 이거 쓰면서도 여러 가지 내 약들이 다 지금 뗐습니다.
0: 아, 8달 썼으면 아주 잘 쓰셨는데, 연속 예. 쓰시고 1년, 2년, 10년도 제가 문제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잘 견제했습니다. 예.
2: 예, 이거 쓰고서도 예, 원래는 예, 항상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힘이 차고, 예, 정신이 안 나고, 그리고 예, 이 눈이라는 게 또 이 백내장 있어가지고 잘 아이 배우고 부모 같은 게 지금 이런 어렸을까 눈도 잘 배우고 예, 이런 증세가 몽땅 없어졌습니다.
0: 사지원에게 눈에 좋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이 위가 또 참 좋아졌습니다. 내 위 때문에서 어젠 나도 어젠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맨날 위하고 달고 있었습니다. 내 옛날에는.
0: 아, 그랬겠죠.
2: 예. 예. 그러는 게 지금 예, 이거 먹음에부터 어젠 위하고 다 뗐습니다.
0: 예. 예.
2: 한 달 되고 예. 이러고 변도 그도 옛날엔 2, 3일 한 번씩 변 보던 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변 딱딱 봅니다. 변.
0: 바로 이 성분이 종합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사지원액이 기본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서 모든 대사를 병행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전력센터 달려서의 밤에 소변이나 대여섯 번씩 보고 밤잠 예,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예, 밤잠도 지금 어제 잘 자고 한날 소변도 어제 한번하게 한번 봅니다.
0: 콤파치 좋아질 수밖에 로갱이 예. 다 스페 효과니까 예.
2: 아 그러던 게 잠 잘 자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예, 편안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거뿐하게 정신하고 아침에 나서 나가서 한 시간 운동도 하고 예, 이토록 이런 밥맛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거 쓴다면 그러고 맥이가 참이 다리도 예, 지금 많이 맥 옛날에만 지금 맥 발이나 뭐이나 물건 옛날에 조금 지더라도 발이 막 쏴나 아프던 게 지금은 뭐 한 10분 20분 지설고 된 것도 일 없습니다. 아무 일.
0: 그렇죠. 예, 예.
2: 예.
0: 예.
2: 그래, 인삼이 선생님 말이 인삼이 이게 4배, 5배 이게 간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0: 이거.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예. 예.
2: 맥이 나고 정신 나지 않게.
0: 그렇죠. 예.
2: 예, 근데 선생님 이 활동도 또 이번에 그 뭐입니까 그
0: 홍남강 치료 예, 특선 얘기입니다.
2: 예, 그것도 지금 또 준다지 약간 저도 오늘 예 80가게 또 싸겠습니다.
0: 예,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 얘기가 따라가니까 502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도 이제 경찰 후조를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해.

0: 그리고 손발쪽 혈압도 여기 엄청 안 됩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내 사지원에서는 거의 9달 먹었습니다.
1: 아, 진짜. 예.
0: 그래 놓으니까 조금, 아예, 혈압이 벌써 엄청 되고 머리 어제부터 이정사에 조금 많이 나서 됐습니다.
1: 이게 삼거에는 아주 효과, 보지 말라 해도 효과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우산 성분 조합 428가지 영양 활성소,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신심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했습니다.
0: 아, 그래, 그래. 손발 창식에도 이정사이 없어지고, 이 약 먹을 거가 원액이 돼서 먹길래 조금 흡수바로, 그렇게 먹으니까 눈이 영 맑아진 게 아니죠.
1: 모두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눈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0: 예. 내가 예. 이야기 효과는 이번 학도에 싸지 또 쓰렸다니까. 그래서 홍남감 치료기를 줍대다.
1: 예. 예.
0: 나는 무릎 관절이 심해서 아이, 계속 이거 흐린 날이나 그 전날에 막 통쇠나 저리는데 이 기계를 관절부에 대고 하니까 통쇠나 저림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1: 그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광이 거기에 비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벌이 얼상시 파하고 립자가 직접 세포에 들어가니까 뭐 약 먹고 소화 흡수하는 그 과정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세포를 수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아예 걸음에 가볍지 그래서 많이 멀리 걸어도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조금.
1: 그렇죠.
0: 예. 예, 나는 이 학과 전에 이 약 좀 계속 좀 받아다가 계속 쓰자고 합니다. 또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게 모두 이 기계가 욕심나서 다투어 지금 본 제품은 본 제품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심할 바가 없고 거기에다 금상첨화라서 홍남강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러후탱이란 말을 그 뭐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그 격으로 될 겁니다. 예, 실험 놓고 쓰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지금 민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예, 병에 사이와노까나 예, 이게 눈이 부은 게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예, 바람만 맞으면 눈물이 나고, 예, 그리고 어쩌는지 예, 어둠이 딱 얻어 맞은 것처럼 눈이 피달진다.
1: 예.
3: 그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쌓고, 예, 이랬는데 이 민서방 쓴 다음에 이 피지는 형상도 없어지고 눈곱이 자꾸 바깥에 나가면 눈곱이 나서 나니 야 네 눈곱이 났다 이래면 얼마나 창피상가.
1: 예.
3: 그런 게 그 눈곱이 나는 이 증상이 없어지고
1: 눈곱이 너무 많다는 건 눈에 염증이 있다는 거
3: 맞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얘네 하루에 이 수평 한 3시간 봐도 예, 이 눈이 피곤한 게 알긴다 말입니다.
1: 예,
3: 이 민서방이 예. 이렇게 좋습니다.
1: 예.
3: 눈이 내 검사했거나 일이 되다.
1: 아 그래요?
3: 원래 링델바를 했는데 일이 됐습니다.
1: 대단합니다. 예예. 예.
3: 예, 아 대단합니다. 눈이 좋아질까 얼마 좋은지 모른다.
1: 그렇죠.
3: 왜 우리 언니는 저기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1: 예.
3: 근데 2년은 좋았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1: 예.
3: 그래 병원 갔는데 아무리 세탁했지 또 예. 지금 늙어 보인다.
1: 예.
3: 우리 언니 아직 80에 아이 됐는데
1: 예.
3: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리 늙어서 아예 죽겠다 하더라. 그러네. 그러네. 어, 이미 서바이 내 서버 용 줬는데 언니 서버라가. 야, 나는 지금 땡수만 봐도 좋겠다 합니다.
1: 예.
3: 예. 어, 원래 0.4 좀 아이 된답니다.
1: 예.
3: 그래서, 어, 이거에 우리 언니 한 서너 달 썼습니다. 근데, 아, 우선이 땡수를 잘 봐서 살 것 같단다.
1: 시력이 많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1: 예, 예.
3: 그렇게 뿌옇던 게 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우선 예, 바람만 한 대 나가면 손수건 가득 갔습니다.
1: 예.
3: 눈물이 자꾸 나와서
1: 예.
3: 그러던 게 눈물이 아예 나올까 살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 12가구 싸면 그 홍강 이력이 그리 좋다 하면서 내 말했더만 예. 그거 또 어쨌든 늙은 피랑 그러지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예, 그 누냐 그 12가구 싸면 홍강 치료 이기를 하나 주제에 구멍이
1: 그 홍남강 치료 이길 줍니다.
3: 예, 예, 홍남강 치료 예. 이기를 예, 우리 언니 싸길 해서 오늘이 12가구 배달받고 나도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이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빌 필요도 없습니다. 눈병 치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항막, 색소변성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근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명서방입니다. 특히

0: 야맹증 거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걔 우리 둘이 다 배달 받다고서나 하겠습니다.
0: 아이고 너무 잘 선택했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이 싸중에 원약 쓴 한잠 다 저는 중풍 후유증을 싸주고 내가 어선 반년 넘었었습니다. 손발이 마대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흙이 터분하고 그저 머리에서 그저 예, 뭐 터지는 것 같은 게 그저 받아지는 소리 나는 거 벨라
0: 콤파체가 그렇습니다. 콤파체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3: 그래 참약도 얼마 먹고 그저 정말 약도 얼마 쓰고 친구는 얼마 갔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던 차에 싸주원하고 선생님 강의 듣고 저를 반년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식 다 되고 있습니다.
0: 예.
3: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 식사를 잘 해놓거나 예, 몸이 헷갑아지고 예, 천구만 군데던 게 몸이 헷갑아져요. 그런데 활동 아예 기자에 없습니다. 얼마 몸이 헷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다리를 들자면 그냥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야 그저 그랬던 게 오전에 예, 걷기도 많이 편리하고 그리고 눈도 예, 명사방 양의 예, 안압이 높고 그래 부었고 그래 깔깔하고 이래서 눈물이 흐르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약은 많이 였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먹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명소바이처럼 이렇게 효과 바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압이 나쁘던 게 안압이 정상되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부었던 게 그게 맑아지고 댄스도 못 보던 게 댄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 조신 같은 거 다 해결하고 왔고 그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 홍당광 기계도 중단되고 자식들도 기우해서 같이 쓴다고 저리 하나 또 배달받았고
0: 예. 홍남광 치료이기 이번에 특수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었으니까 이런 기계는 병원에 가서 계속 과하고 오래 그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집이 병원인데 이게 병원 한 개 병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활성소는 인연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게 길입니다. 사지원에게서 그리고 이게 제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모세글이 많으니까 지원의 식구의 명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당신은 아주 건강한 눈, 건강한 심장과 뇌혈관, 일체의 영양을 네.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하버드 의과대학 강사인 수잔 리라는 분이 썼습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상업 환경이 아이들의 마음과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점 뭔지 아세요? 단순히 스마트폰이 나빠요 하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 뒤에 숨은 마케팅 전략과 상업적 논리를 낱낱이 파헤쳐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붙은 앱이나 게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유료 결제 유도 전략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디지털 세상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네, 최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이의 뇌발달, 감정발달,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정말 어떻게 함께 엄마랑 읽으면 좋을까요? 이 책은 엄마가 먼저 읽고 아이와 대화를 나눌 용도로 딱 좋습니다. 소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라면 함께 읽고 토론해도 좋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화면을 안 보고 즐거웠던 경험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아이 스스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책, 화면 앞에 동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아주 먼 옛날 신화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책 제목은 산해경 동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산해경이라는 책 아세요? 중국 상고시대의 아주 기이한 책인데 신화와 인문 지리가 함께 섞인 고전입니다. 산과 강 그리고 지리를 배경으로 현실 세계와 신화 속 세상이 교차하는 내용인데 상상력이 정말 대단해요. 도깨비, 신선, 신비한 동물들이 마구 등장하고 동서남북 사방을 넘나드는 스케일이 정말 웅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방대하고 복잡한 산해경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동화로 풀어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주정 작가인데요. 산해경 동화는 아동문학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작품 가운데 가장 원흉에 가깝게 산해경을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원전의 체계를 동화 방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면서도 원래 신비롭고 생명력 넘치는 세계관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아주 먼 옛날로 시간 여행을 떠난 기분을 느낄 거예요. 신비로운 짐승들을 만나고 아직 인간이 자연과 하나였던 그 시절의 생생한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책은 아이랑 어떻게 함께 읽는 게 좋을까요? 이 책은 그림책처럼 그림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이야기 자체가 너무 생생해서 읽는 내내 상상력이 폭발할 겁니다. 3, 4학년 수학생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엄마가 먼저 읽고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신비한 동물 하나 골라볼래? 그 동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 이렇게 책 읽기가 미술 활동, 상상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요, 좀 더 차분하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서휘파 작가의 장편 아동소설 대하입니다. 대하는 큰 강을 뜻하는데요. 이 소설은 어린 시절의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은 가족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아름답게 엮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 속에 있는 강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억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소설 속에는 백마, 검은소, 모래톱, 나루토 같은 참 정겨운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도시에서 자란 요즘 아이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 풍경이지만 그래서 더욱 신선하게 다가올 거예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시골 풍경은 정말 순수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작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고백하듯 풀어냅니다. 감정적으로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에피소드 하나하나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네, 자 그럼 이 책은 아이와 어떻게 함께 읽으면 좋을까요? 이 책은 수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추천합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조금씩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에 아이에게 정말 좋아요. 아이와 함께 읽은 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만의 큰 강 같은 장소가 있을까? 네, 이 책은 가족 간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촉매제가 되어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무겁지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장소만 작가의 실기 문학 작품 나의 어머니는 청소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의 손을 오랫동안 안 잡아 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잡았는데 예전엔 몰랐던 굳은 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굳은 살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참아냄. 자, 함께 들어볼까요?

이 책은 섬서성 시골 출신의 한 어머니가 청소부로 살아가면서 낯선 도시 심수와 어떻게 조금씩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인데요. 청소부들이 버티며 살아가는 생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계기를 통해 어머니의 과거를 리해하고 현재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잊혀졌던 과거까지 추억하죠. 이 책은 단순히 청소부 눈으로 본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모녀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과정,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가족 간의 공감, 그리고 심수의 신세대 청년들로서 부모 세대와 고향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겹쳐지면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에 가슴이 뭉클해질 겁니다. 네, 이 책은 권장 연령대가 조금 높습니다. 소학교 고학년, 특히 중학생 이상에게 적합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한 권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의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반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반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0: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OEC 1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인성 질병 해결해주는 백자방 구멍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멍액 투골태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 잘 들어보시고 제때 잘 파악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한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 15곽을 싸면 20곽을 무료로 드립니다. 원래는 15곽에 15곽을 드리면 100% 무료로 드린 셈이 되는데요. 이번에 5곽을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기본으로서 양천은 현금권을 무료로 드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490원입니다. 12곽을 사면 15곽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12곽에 12곽을 드리면 100%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 3곽을 더 얹어 드리게 되었으니까 거의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을 또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만 하신다면 아주 허한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누리는 특수한 이런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잠도 잘 안 오고

0: 뭐 뭔가 많이 맥도 없고 그다음에 이 뭔가 막 결장염도 있고 이렇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러면 소화도 다 안 되고 설사 자꾸 나가고 예. 비행비도 자꾸 생기대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어도 저 잔 낫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행비가 설사 개차되면서 자꾸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게 소화도 자꾸 배가 올릴 뿌듬해서 잘 내려가더라 말입니다.
1: 위장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정신도 막 신경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죠. 많이 봤습니다. 이랬거나.
1: 예.
0: 그리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백사방 구매하고 지금 여러 달 먹었습니다. 듣고
1: 아, 그래요?
0: 예. 예 생각밖에 효과 너무 좋았습니다. 나 그렇게 저를 생각했는데 대략 생각보다 너무 효과 좋았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설사 하던 게 비행기 다 나아지고, 그리고 좀 지방간이 있다 보니까 나, 열쇠에서 그냥 입안이 쓰리고, 또 뭔가 뭐, 소리도 없고, 구세 잡고 납대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이게 모가지도 터지는 것처럼, 어떤데 아프기도 하고, 이게 또 모가지도 자꾸 나고 이렇습니다.
1: 그렇죠. 간컴파티 하고, 위장도가 많이 허하고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이 한 몸에 많이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목이 아프 터지는 것도 아픕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 약 먹어보니까 내 구보 애기 돼 그런지 이 목이 아픈데 뭐가 인차에 목이 시원하면 캐하든 인차 시원하면 목이 괜찮았습니다.
1: 이 제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되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니까 약 힘이 세죠?
0: 예. 옳습니다. 그러니까 인차났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두 편은 또 집에 아저씨도 쓴다.
1: 예.
0: 집에 아저씨는 목대 키부터 무슨 어깨 박수 다 바른다 아프다면서 그러죠?
1: 그렇죠.
0: 예, 바르고 먹고 가면 효과 좋다며 이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아침에 쏴나든 이렇게 막 통신하고 쏴나든 싸우지 않다며 이랬다.
1: 아, 예.
0: 그래, 나도 같이 쓴다. 가족. 배달 받으니까 간 집이니까 나도 같이 썼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마디가 마지막에 불어나면서 똥똥 손등이 똥똥 불어 붙대도 뭐 불다면 뭐 혹시 개치지 못하겠어 뭐 땡겨놓지 못하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하고 또 바로 오면 난시 친다 둘이서
1: 땡기
0: 그게 이제 붓기는 삽도 나서진다 그게 아프지 않습니까?
1: 그게 붓기는 게 벗겨진다는 게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다른 제품을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0: 그리고 손을 벌써 인사 펼 수 있다 말다 막 구부려서 펴지 못하던 게 그러면 또 아침에 하면 손을 쉬워라 발굴 하면 하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활동 손을 무슨 할 수 있다 말다 그러니까
1: 예.
0: 요즘에 손 아침에 붓기지 않습니다. 이래 뻣뻣하지 않습니다. 변해놨습니다.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 활동이 좋다길래 오늘도 누가 이제 둘이 먹고 내서 둘도 다 같이 쓰고 내서 15가사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0: 네.
1: 백조반 구박액은 15가게 20각, 투걸 때는 12가게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501-775번에.
1: 그렇죠.
0: 네, 두 가지 약 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좋은 선택이니까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네,
1: 안녕하세요.
3: 예. 네. 나는 이 부어태 이거 약을 지금 이제 석각 줬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예. 야, 난 이거
1: 백날 거 있으네요. 예, 예.
3: 예. 이거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게 허리가 그냥 아프고 다리 신경까지 내리서 뭐야 눌러 나가서
1: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저리죠. 예.
3: 예. 단지까지 내리고서 그냥 통제 나오네 그래. 방현도에 너무 바빠서 예, 그 주사 가서 그
1: 성비 주사.
3: 예, 비주사도 맞고 또 무슨 또 영양 무슨 주사
1: 그 그런 거 넣는다 합대다 예예
3: 그런 거도 맞아보고 예 뭐 댕기면 많이 뭐
1: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셨겠죠 예
3: 했는데 그 당시에
1: 아 이상적인 효과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만 사실입니다 예예
3: 예, 그래서 지금 내 이 약 선택해서 이제 석달 이제 썼는데 예. 여간엔 이거 쓴다면, 지금 원래 비 온 날이거나 이 허리 날이랑 더 합니다, 원래.
1: 그렇죠. 예.
3: 예. 그런데 지금은, 이건 내내 협달간에 아무 발전도 없이, 이게 여기, 나 특히, 이게 경추하고 경도 그렇고, 허리까지 다 지금 이게 여러 곳, 어떻게 나이 먹은지 여러 곳에 싹 지금 이게 몸에 생겼습니다.
1: 예. 예.
3: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아픔 이거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0: 발도 등이 아플 때도 발도 하고 이래서 마사지 조금 하게 되면 눈 차이도 없습니다.
1: 구복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제 이제 지금 나사지는 게 아니고 예, 발사가 해야 될까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예, 예.
0: 또 일단 자꾸만 이 아프 불시에 또 통제 나고 아프지 있는 뭐 진통제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른다.
1: 진통제란 그게 예, 장기적으로 놓고 말하면 쓰는 게 아닌데 방법이 없어 쓰는 거죠.
0: 예. 예, 예.
1: 신경 억제제 아닙니까? 예, 예.
0: 예, 이야기 지금 그냥 특허를 받은 이야기 확실히 다릅니다.
1: 그렇죠. 말. 확실합니다. 예.
0: 다른 약도 많이 써봤는데 이낙치 뭐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은 게 지금 못 써봤습니다.
1: 그렇죠.
0: 이 약 맨발 지금 만났습니다.
1: 맨발을 만났습니다. 예.
0: 예. 그래, 선생님 내 이 약을 저도 15시까지 오늘 더 살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예, 두 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고, 퇴행증도 있고, 그, 예, 감별이 좀, 엄청합니다. 예, 쓰기 전에는 예, 날이, 흙이 날이면 또 아파서 예, 워낙 바깥에도 못 나갔습니다.
1: 아, 그리고, 그렇죠.
3: 예, 앉을 때나 일어날 때, 뭐, 군대 앉아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예, 아, 평소에 나서 예, 제거 앉았다가 그저 집에서는 그저 암등거름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바깥에 나가서는 제거 앉고 제거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1: 예.
3: 그리고 돌사무에 은혜 먹고 그 소리 내내다 못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세다가는 또 걸고 세다가는 걸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예, 아, 간거약도 많이 써도 침도 맞아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1: 예.
3: 예. 예, 그랬던 게, 이번에 이 약을 쓰니까, 예, 특별히 좀 독특하게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다리에 힘이 오면서, 예, 무릎이 가벼우면서, 예, 발이 앞으로 나간 게, 아, 이 힘이 있으니까 계절거서 흘러나갑니다. 그전에는 앞으로 바깥으로 이 발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1: 마음은 나가는데 발은 나가지 못하고, 내디디삼 통통 심하고, 예.
3: 예, 통통 심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이 약을 쓰니까, 예, 지금, 예, 다리 힘이 오고, 발이 가벼운데, 예, 걷기가 영허랍니다.
1: 그러면, 예.
3: 예, 이 약은, 예, 바르고, 먹고, 바르고 하니까, 예, 효과도 영 빠르고, 예, 국가, 특허, 발병약이니까, 예, 효과가 영 다릅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좀, 약을 먼저 보니, 마시자, 결례 약이 있습니다. 약이 떨어져. 저는, 그래서, 예, 이걸로, 그래서, 어쩌는 마지막으로 해결할까 합니다.
1: 아, 예. 예.
3: 예. 예, 좋은 약을 강의해줘서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젠 백자방, 어젠 넉 달 반 쳤습니다.
1: 아, 그래요?
4: 우리가 예. 허리 두근하고 소화가 바라야 되고, 예. 그리고 항상 맥이 없습니까? 어제 나도 알 맞는 게 맥이 없고, 예. 성급, 어제 갔다 할 세워. 그런 이런 쪽 없습니다. 지내 맥이 다 부릴까나, 예.
1: 상처, 중처, 하처가 골고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맥이 없는 겁니다. 특히 순환장애 때문에 더구나 맥이 없습니다.
4: 혈압조절 해야 되는구나, 예. 밤잠 자지 못해. 정말 밤잠 자지 못한 게 인구나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아예 되놓거나, 그저, 그 밥을 먹지도 못하고 해놓거나 항상 내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백사방은 그랬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고, 그저 단시간 누우설 거래, 시간 간격 누우설 거래, 먹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밤잠 잘 자니까, 오, 살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4: 예. 그리고, 두골팬도 그저 아예 아픈데 없이 그저 사적이 아프고 그저 흐린 날씨면 전날부터 그저 쏙쏙 뒤질러서 아파서 그저 약지를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예 되던 게 그래도 두골팬은 먹고 먹어 위를 자극아야 하지.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바르고 난생 알아본 사람 같답니다. 번번하게 걸던 게 다리라매 천구만군 되던 게 영 해가봐지고 활동하고 그리고 요지간은 계속 날씨 좋아하니까 활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4: 예. 그래 그 기계도 건강 이런 기계도 준다지 하거나 그거

0: 좀 아들이나 좀 꺼내서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통화께서는 환장받으십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3: 예, 어떤 넘다 봤습니다. 오, 약이,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1: 아, 써봤으니까 확실하다.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이, 다른 거 고가 약이라 써볼까, 예, 한 달쯤 걷어 넘어서 벌써 이 약, 이건 넘다 봤는 손질이 이롭습니다, 위.
1: 그렇죠. 예, 예.
3: 첫째 위가 그게 자극되지 않고, 위를 보호해야 그 약을 길게 쓰고,
1: 배를 낫겠고. 아, 그럼요.
3: 예, 위부터 상하고 싸면서 무슨 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은 넘다 봤는데 미리 애상하고, 미리 애상하고 약이가 흙수가 도있잖아요. 난 이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정말 비지도 못하고 꼽을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1: 그게 큰 모배인데? 예, 말은 간단하지만 큰 모배입니다, 그게.
3: 예, 이게 어전에 한 10년, 15년 걸립니다. 예, 그 얘기, 아침에는 갈도 못 지지. 걔, 어찌, 놀기문은 익숙하게, 그만.
1: 특수합니다. 류마티스 예. 관절염 비롯한 여러 가지 풍한습으로 나타나는 관절 질병을 치료해준다고 서두에 그렇게 딱 썼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또 바르는 게 또, 그, 또 바르고 먹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병이 어디 다른 나라에서 그 닦아서 붙잡혀서.
1: 아하, 그렇죠. 아주 예, 달래라고 계세요.
3: 예, 날이 흐리면 즐거워서 허리고, 이 어깨하고 허리 나는 약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습니까? 이 약 덕분이가 말입니다. 그거.
1: 그렇죠.
3: 예, 예. 이 손가락이하고 이 손목 발목이 여기다 그나 바르지, 발이 요런 데다. 예. 그 바르는 약은. 근데 이 어깨하고 허리에 바른 건 아예 발랐습니다. 예, 예. 신수전이라 그 약을, 예. 그 약이 그러니까 산이 깨뚝 들어갈까, 그게 냉수까지 들어가느라고 막 그래서 대본전생각
1: 그렇죠.
3: 아이러가 굉장히 그거 한 몇 번씩 그래고 예. 그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발음 또 그렇고, 그러고 계속 배에 대담 가는 걸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배에 치려 합니까? 예. 예, 영 좋습니다. 맥이 나, 그니까 아픈 데 없으니까 맥이 난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기분이 좋아진다. 허리도 꿋꿋하게 펴지. 예, 영 좋습니다. 손가락이란 게 이래, 우리, 이래, 주먹에 따라 당기도 영 허리습니다, 저는.
1: 큰 효과지요?
3: 예, 좋습니다. 예, 이 손가락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는 입에 나 못 띈다. 그나 그랬는데 손가락이 이렇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래. 주머니나 우리 활동에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학교에서 쓰자고. 그런 게
1: 있습니다.
3: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아,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남친분이 이갈 지금 세달에서 됐어요. 이렇게 한일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 놓으니까 항상 맥이고 감기 자주 걸리고 거기다 또 그런 주소 위험이 있어서 소화 잘 안 되고 계속 트림하고 이렇게 속이 그, 두부룩 해가지고 트림 나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백자방 구보에 지금 몇 달째 다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약이.
1: 아, 그럼요. 예.
4: 예. 첫째 제일 애난 게 좀 맥이 없어서 맥이 없으니까 정신 상태가 흐리 말이야 한 게 뭐이나 하기 싫어하니까.
1: 그렇죠. 예.
4: 예. 예. 식사를 하기 싫어하고 밥이 맛이 없고 예. 그러니까 감기 자주 걸리고 했는데 지금 이 밥맛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밥맛이 돌아서고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트림 자꾸 하던 게 그게 나서지고, 그니까 식사량도 예, 옛날엔 그 두양도 다시 좋아지겠습니다. 확실히 약을 잘 산 것 같습니다.
1: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거 보용하겠습니다.
1: 예,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황금 따당이니까 절대 마찰되지 않고 호상 좋은 역할을 넣어서 건강을 찾아주는 데는 예.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고맙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5: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0: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특히 약곽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개미를 위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칭펑텅, 진주, 방귀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어지간한 관절통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대. 특히 여기에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라 했기 때문에 이 제목만 들어도 개미란 성분 자체는 관절 치료에서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개미는 번초 강목에서 현마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말이면 제일 힘이 셌는데 아주 특수한 이런 그 관절통을 해결해서는 관절이 든든한 이런 동물에 속하면서 개미 한 개 다리는 발동기 몇천 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개미 힘이라고 하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는 관절 치료에 있어서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개미 흑개미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이 좋아야 근육이 섭니다. 우리 지금 단순히 관절통이라 하게 되면 뼈 골격에서 골격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골격이 받쳐줘야만이 우리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은 근육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콤파츠는 골격을 관리합니다. 콤파츠는 수분을 관리합니다.

0: 관절통이 사라지게 돼 있더라. 그리고 황차 간에서 근육을 간조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 근육을 만들어서 간이 근육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관절이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두 주일만 연속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두 주일만 딱 침대에서 깜짝하지 않고 밥을 입에다 쪼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한다면 두 주일 후에 당신을 허망 나와서 서서 화장실 가라면 절대 외따는 서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근육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두 주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이럴 때면 10년이 근육이 줄어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외딸을 세워놓게 되면 외딸을 설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인 흑개미가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칭펑텅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이 수통되면서 풍한습을 몰아내고 소변이 잘 통합니다. 우리 보통 관절통을 범하는 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을 하게 되면 무릎관절 뒤에 물혹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개인 병원에서는 그 물을 빼내고 이렇게 하는데 2차, 3차로 또 생깁니다. 빼내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통해서 경락이 잘 수통되면서 재배출되어야 되는 건데 부종이 오히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물을 뺄 필요가 없이 그런 부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켜 주고 우리 골격통으로 나는 염증은 무균성 염증입니다. 이 무균성 염증은 항균소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귀란 성분 자체가 골격통에서 나타나는 염증을 소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충분한 성분에 속하면서 그리고 풍한습을 몰아내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글테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관절 널러 구셀러란 말이 있는데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된다. 이걸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에서는 믿고 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원만한 골격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서 추천하니까 잘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회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창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감사와 배려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눈 건강을 지키는 데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연희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비밀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종다리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감사하는 토끼 루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토끼 루루가 살았어요. 엄마는 매일 따뜻한 음식을 루루에게 만들어주고 친구들은 재미있는 장난감을 나눠주며 종달새 친구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줬지만 루루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며 그냥 받기만 했어요. 어느 날 비가 세게 내려서 숲이 물에 잠겼어요. 루루의 집도 잠겨서 갈 곳도 없고 루루는 배도 고파서 힘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젖어있는 루루를 안아주고 친구들은 마른 옷을 루루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종달새 친구들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높은 나무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때 루루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죠. 다음날 비가 그친 뒤 루루는 엄마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친구들에게는 직접 만든 꽃다발을 선물했으며 종달새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열매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루루는 매일 감사할 일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죠. 그렇게 루루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혼자 받기만 하는 것보다 서로 감사하며 나누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네,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주변의 부모님, 친구,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해보세요.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고마움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눈이 보이니까 세상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평소에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너무 오래 보지 말아야 해요. 20분 동안 시청한 뒤에는 멀리 있는 풀이나 나무를 20초 동안 쳐다보면서 눈을 쉬어줘야 합니다. 이를 20-20 규칙이라고 해요. 둘째, 책을 읽을 때는 눈과 책 사이에 30cm에서 40cm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누워서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눈이 마르지 않아요. 매일 물을 꾸준히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답니다. 넷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을 감고 두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눈을 마사지해 주세요. 혹은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줘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눈이 항상 맑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것은 스마트폰을 오래 본 뒤 눈을 쉬게 하는 방법인데요. 20분 동안 보면 20초 동안 멀리 있는 것을 쳐다보는 이 규칙을 뭐라고 할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사랑의 눈동자를 감상하겠습니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을 오래 본 뒤 눈을 쉬게 하는 규칙은 바로 20-20 규칙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연희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에 다니는 연희예요. 주말에 쉬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학원 공부를 많이 시키셔서 쉴 시간이 거의 없어요. 놀고 싶은 마음도 크고 힘들어서 가끔 짜증이 나고 지치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부모님께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연희 친구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계속 공부만 해서 지쳤죠? 아이들은 적절한 휴식과 놀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은 연희 친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진솔한 기분을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평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하루의 짧은 시간만이라도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모님께 부드럽게 부탁해보세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쉬어야 다음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얘기해보면 좋아요. 차분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면 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겁니다. 연희 친구 힘내세요. 별연이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한 곡.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비밀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왜 나무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사실 나무에서 잎은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드는 소중한 부분이지만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땅속에 물도 얼어붙어서 수분을 빨아올리기 힘들어합니다. 만약 잎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 많은 수분이 잎을 통해서 모두 날아가 버려 나무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무는 스스로 잎에 영양 공급을 끊고 잎을 떨어뜨려 에너지를 아끼며 추운 겨울을 힘껏 버텨내는 거랍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낙엽들은 썩으면서 흙에 좋은 양분이 돼 다음 해 봄에 새싹이 힘차게 돋아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가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자연이 가진 신기한 원리랍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이제 겨울이 되면 주변 나뭇잎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해요.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화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기었다. 그는 34사의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채워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 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1: 뭐? 혼자? 네. 처음에는 5, 6천명이나 됐는데 며칠 싸우고 나니 2, 3천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진 사장은 담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막아낸다고 했지요. 중앙종대가 강을 건네자마자 저희들은 포위되었고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2: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를 받고 포위를 뚫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적들이 몇 교포로 둘러싸고 있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진 사장은 몸을 가볍게 해야 하니 서류들을 몽땅 태워버리고 간부나 전사나 보총 한 자루만 남기되 칼을 차라고 했지요. 사장도 보총에 칼을 꽂고는 몸소 앞에서 우리를 거느리고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200명 남짓이 빠져나왔습니다. 정의 동지도 희생이 됐습니다.
2: 빠져나와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1: 군사위원회 지시대로 흥안 동남쪽 산간지대로 가서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곳은 요족만 사는 지역인지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인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도 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산에 갇혀 있었지요. 그때 진 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총 사령이 호남 남부 강서에서 싸울 때도 수백 명밖에 없었지만은 성공했어요. 우리도 따라 비웁시다. 식량은 떨어졌지만은 산에는 풀이 널려 있으니 그걸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산에서 사흘 동안 풀만 먹었습니다.
2: 나중에는요?
1: 더는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 진 사장은 회의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한족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포위를 뚫고 도현으로 가기로 결정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기관 총 5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 사장이 총알이 얼마 없다고 2정을 산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기관 총수들은 너무 아까워서 총을 묻으며 울었지요. 포위를 뚫고 나오면서 두 차례 싸웠는데 도현에 닿았을 때는 8, 9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2: 왜 도현으로 가려고 했지?
1: 거긴 우리가 봤던 길인지라 얼마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정 안 되면은 강서의 옛 소베트 구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현에 간 지 얼마 안 돼요. 하루는 한 수학교 교원이 찾아왔습니다. 현위원회에서 우리와 연락을 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포위해올 줄을 몰랐어요. 수천 명이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동쪽으로 퇴각을 했죠. 점심때 5, 60명이 싸웠는데 오후에는 1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진 사장이 갖고 가기 힘드니 중기관 총 2정을 부셔버리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한 정만 남았겠죠.
2: 무전기는요?
1: 무전기야 진작 부셔버렸지요. 해질 얘기를 사장과 호위병, 통신원 그리고 저까지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몇 사람 남지 않은 걸 보고 얼른 사로잡으라고 구함을 질러댔습니다. 진 사장은 놈들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2: 백군 개새끼들아, 죽고 싶어.

0: 소매를 어서 올라가봐라. 그러더니 소매를 겉올리고 중기관총을 집어들고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놈들이 삼대처럼 쓰러졌습니다. 놈들은 소리만 지를 뿐 감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사장도 배에 부상을 입고 말았죠. 배에 난 상처 사이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기관총도 피로 물들었지요. 우리가 고추님은 목소리가 떨려 한참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왔다. 우리가 그걸 보고 상처를 싸매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사장은 눈을 부릅뜨고 철을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쏴요 하면서 침착하게 창자를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기관총을 잡고 놈들을 막았습니다. 호위병이 진사장의 상처를 싸매주는데 진사장이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사장 동지,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한방 쏴줄 수 있겠지. 백군 놈들이 나를 산재로 잡으면 큰 상을 타겠지만은 죽으면 값이 없단 말이야. 우리 울면서 사장 동지, 죽어도 함께 죽어야죠.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진사장은 우리를 나무랐습니다. 동지들은 그래 이런 식으로 동지를 아끼고 싶나 하면서 사장은 호위병의 권총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호위병은 울면서 달아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진사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몸이지만은 동지들은 어둠을 타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간다면은 그게 바로 혁명의 씨앗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총알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위병과 통신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진사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연자, 당신은 이 동지보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었으니 살이 좀 들었겠지. 오늘 내가 죽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34세가 오늘 전멸하게 되면 정광을 포고할 사람마저 없으니 그게 괴로워요. 사장은 제 손을 또다시 꽉 잡았습니다.
1: 아니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0: 제가 어둠을 타서 포위를 예치고 나온 뒤에 이튿날 세 사람이 모두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들은 진사장을 들끝에 싣고 돌아가 궁을 청하려고 했답니다. 진수상 같은 사람이 이런 모욕을 받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들끝에서 죽으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몰래 저고리를 헤치고 붕대를 찢어 손을 뱃속에 놓고 창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물을 뜯었습니다. 적들이 발견하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흰 개들아, 가서 상이나 받으라. 그러고는 금방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1: 담담하게 마음을 추스리던 줄래도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은혜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말을 거들었다. 진수상 동지의 일을 우리도 전주에서 들었습니다. 들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이민들은 공산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꼭 좋은 세상을 이룰 거라고들 합니다. 진수상 동지 이야기는 신문에도 났지요. 제가 오면서 신문을 두 장 갖고 왔습니다. 그는 장사에서 나온 대공보 두 장을 꺼냈다. 졸대가 펼쳐보니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 우리 시 오소문밖에 살던 사람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공산당 비적

0: 가장 진수상은 도현에서 우리 군에 사살되었다. 진수상의 원명은 수춘으로서 장사 사람이며 오소문 밖에 와옥가 진씨 주택에서 살았다. 지금 나이는 29살이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아내 이름은 진강령이며 30살이고 슬아의 자네는 없다. 군인 출신으로서 독립 제7사에서 비적군대에 편조를 하였는데 올해 사장으로 되었다. 이번에 강서성 흥국으로부터 출발할 때 사에서는 4천 여자를 부충과 경 중기관 총 40여 정이 있었고 의무를 받았다. 도강을 의무하면서 국군에 의해 대로가 끊겨오던 길을 되돌아왔는데 남은 101탄은 중기관 총 5정에 보총 3자로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발도에서 패배당한 뒤에는 중기관 총 1정, 보총 3자로 분이었다. 사장은 심한 부상을 입었기에 오전 8시쯤 성마향에 이르렀을 때 숨을 거두었다. 다음은 진수상을 효수하여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기사였다. 졸래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제목만 쳐다보았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눈이 흐려지고 글자가 이리저리 흐른 거니였다. 토벌 사령부에서는 홍군 34사 사장 진수상의 머리를 대바구니에 넣어서 오소문 밖에 있는 종살로 오기 돌기둥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었다. 그리고 이런 포고를 붙였다. 호남 보안사령부의 말에 따르면 제34사 사장 진수상을 사로잡았고 강서 홍국을 떠난 뒤에 여러 번 국군에게 격파되었으며 파견한 군대에 의해 성마교까지 압송해 왔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해 숨을 거두었다. 형량본부 행정부문에서 비적 진수상의 시체를 사진 찍고 동시에 목을 베어보려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머리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 모두가 알도록 했다. 기사 아래는 진수상의 시체를 찍은 사진도 실렸다. 고추님은 굳센 눈길로 마주보며 말했다.
1: 이렇게 대오를 따라잡았으니 장정을 계속해야죠. 좋습니다.
0: 졸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1: 그럼 우선 사령부에 있으면서 배치를 기다리세요. 이제 곧 귀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0: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었다. 나팔 소리는 언제 들어봐도 쟁쟁하고 구성지었다. 고요한 골짜기에서는 나팔 소리가 멎은 후에도 미아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었다. 마치 겹겹이 둘러선 산들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만 같았다. 무거운 사명을 안고 근심과 환난을 겪을 대로 겪은 대우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묵직한 고통을 안고 있는 귀주는 묵직한 열정으로 홍군을 만난다. 연극쟁이와 백정 이발쟁이가 홍군을 도와 현성을 해방한다. 이른 아침 졸래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의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라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천은 해가 내리

쉬고 운 남은 바람이 불고 귀조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사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젊은 시절은 인생의 항로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청춘의 고뇌이기도 한데요. 시대에 따라서 그 고뇌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의 의미나 삶의 가치, 그리고도 꿈의 시대를 두고 가지게 되는 고뇌나 방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춘들을 울리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에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되는 사회 초년생인 젊은이들의 고민을 헤아려보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임호연 씨의 수필 거리의 철학자를 감상해보겠습니다. 거리의 철학자 임호연. 그 버스 정류장에는 몇 년째 구두대학 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구두 수선집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언제나 곱추 아저씨가 열심히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서른을 넘긴 종식이가 처음 이 구두 병원에 들른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식이는 한쪽만 달아버린 구두 밑창을 갈기 위해서 구두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온 아가씨가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종식이가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구두 밑창 좀 갈아주세요. 네, 그러죠. 좀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종식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수선비는 얼만가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37분쯤 걸리고 요금은 30원입니다. 지금이 7시 17분이니까 정확히 7시 50분에 끝나겠네요. 종식이는 좀 놀랐습니다. 30분도 아니고 40분도 안에 37분이라니. 37분이라고요? 왜요? 못 믿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구두 고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척하면 삼천리죠. 알았어요. 종식이는 먼저 온 아가씨 옆에 앉아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니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저씨는 구두 고치는 모든 기기를 불편한 자기 몸에 맞춰 개조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구두 뒤쪽을 가는 회전 숫돌은 왼쪽 발 앞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나오게 돼 있었고, 못을 박을 때 필요한 쇠받침대는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몸 앞으로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도 끈이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사포가 내려오고,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접착제가 담긴 통이 내려오며,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도구가 내려오게 돼 있었습니다. 종식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아이디어가 생겼죠.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연장들을 고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발명이죠.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은 뭐 어디 알아줘야만은 맛인가요? 내가 즐겁고 편하면 되는 거죠. 종식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저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내가 편하고 즐거워야 손님들도 즐거워하시죠. 종식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쨌든 대학 졸업 후에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은 조그만 여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난 내 일에 만족을 합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었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졸업반 때 열심히 입사 원서를 냈지만은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종식이는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불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월급도 별로 많지 않았고 언제나 귀찮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짜증나는 문의전화, 끝도 없는 서류 처리, 출발 하루 전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 남의 여권 수백 장을 들고 대사관 앞에 줄을 서야 할 때 느껴지는 자괴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동료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니 종식이는 한숨이 절로 남았습니다. 구두닦이 아저씨에게는 또 다른 신기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저씨는 일을 하면서 계속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렸습니다. 가끔씩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고 머리를 지휘자처럼 흔들기도 했습니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모차르트를 떠올리니 도무지 안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래식 좋아서요? 왜 내가 클래식 들으니까 이상해요? 당황한 종식이가 얼버무렸습니다. 아,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저씨의 풍자적인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클래식은 가사가 없어서 좋아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자꾸 옛 사연도 떠오르게 되고 노래 가사가 다 내 이야기 같고, 그런데

놓여 있었습니다. 시도 읽으시네요. 종식이가 눈이 동그래서 자꾸 물어보자 아저씨는 마치 동생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을 슬슬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좋아하지. 소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해.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헤어지기도 만들고. 하지만 시는 단 한마디로 많은 걸 전해주잖아. 이쯤하자 종식이는 자기도 모르게 스승 한 명과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보세요? 왜? 자네도 이거 하려고 그러나? 응? 이것도 기업이야. 구두 잘 닦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면 돈 버는 거고 구두 못 닦고 불친절하면 돈 못 버는 거지 뭐.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은 무언가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종식이는 한 번도 여행사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한 번 더 전화를 하고 한 번 더 뛰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대충 일을 하고 오히려 밤늦게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나 상사를 욕하는 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생각을 멈춘 종식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은 아저씨는 행복하세요? 행복이라 글쎄 늘 행복하면은 재미없지 않나? 살다 보면은 행복이나 불행은 교대로 찾아오는 거잖아. 그걸 누가 모르나요? 알기만 하면은 안 되고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면 행복이 왔다고 해서 또는 불행이 날 찾아왔다고 해서 그게 흔들릴 일이 없어. 답은 뻔한 거잖아. 잠깐 불행하다고 영원히 불행할 거라고 비관하지 않고 잠깐 행복하다고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비관하다고 착각하면 나만 괴로운 거지 뭐. 안 그래? 그럼 아저씨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평하고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거지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게. 내가 이미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평할 수 있겠어?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아저씨 손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낡은 뒤축을 뜯어내고 사포질을 한 다음 새로 붙일 밑창에 접착제를 바르고 불에 달구는 모든 과정이 아저씨의 구두약 묻은 손에 의해 차근차근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직장 다니고 있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작은 여행사에 다니고 있어요. 재미있나? 재미있기는요. 죽지 못해 다니는 거죠. 그럼 죽기 아니면 다니긴 해? 응? 아, 그렇게 되나요? 죽는 것과 바꿀 정도로 선택했으면 열심히 다녀야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더 큰 물로 가는 거야. 열심히 안 사는 것도 버릇되는 거라네. 버릇이라뇨?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하지. 지금은 열심히 살지 않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한 곳에서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모든 곳에서도 열심히 살지 못해 버릇이 들었기 때문이야.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죠? 이보게 내가 이 자리에서 구두를 닦은 지 20년이 넘었어. 이 버스 정류장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여기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변화가 느껴지거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구별이 되지. 응? 하여튼 전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내일 옮기더라도 오늘까지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네. 생각도 하면 안 되나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자네 생각을 모를 것 같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달라지면 금방 눈치를 채거든. 아마 자네 직장 상사들은 자네를 보면서 그럴 거야. 저놈 곧 그만둘 놈이라고. 그런데 자네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겠나? 응? 종식이는 뭔가 깨달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0: 아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말이야. 동료든 상사든 거래처 직원이든 고객이든 언젠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인상 좀 펴고 다니게. 젊은 사람이 자, 다 됐어. 이거 받아. 아저씨가 어느새 수술한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종식이는 시계를 올려다 봤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초년생인 주인공과 구두를 수선하는 곱추 아저씨의 대화를 통해 사회의 첫 발을 들여놓은 젊은이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으며 보잘것없는 일터에서도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구두 수선공 아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크고 광활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이 광활한 대학에서 단련해 곤란을 이겨내고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어 남이시의 수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를 감상하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남이. 네, 구몽탄. 북경에도 구몽탄이 있었습니까? 전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사무실 젊은 동료의 놀라움에 찬 소리라. 북경에서 30여 년 살아오는 동안 구멍탄만 8년 가까이 떼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내가 듣기에 그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경탄이어서 일순간 어기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지만 또한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반증으로도 되기에 일단 웃음으로 넘기고 내 추억의 메모리에서 구멍탄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냈다. 누구와 더불어 지난 날을 이야기하랴. 북경에서 1980년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창고를 개수해 만든 조그마한 뜰창문이 달린 단칸방에서 구멍탄을 떼던 아련한 추억이 되살아난다. 신혼 초 구멍탄불이 자주 꺼져서 이튿날 출근해서 한 사무실 선생님들께 하소연할라 치면 그거 요령을 장악하면 차차 될게요 라고 하면서 구멍탄 떼는 요령을 알려주곤 하셨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제일 싫은 것이 추운 새벽에 잠자리에서 억지로 일어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집게로 새 구멍탄을 집어다 갈아야 하는 일이었다. 두 말 할 것 없이 이는 주로 남편 담당이었는데 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석탄불이 빨갛게 살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꺼져 있으면 추운 대로 꼭 참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새 구멍탄을 들고 이웃집에 가서 빨갛게 달아있는 구멍탄을 바꿔다가 다시 불을 살구는데 그 불길이 쉽게 올라오지 않아서 아침밥을 해먹으려면 한겨시나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이웃 간에 오가는 인정이 있어서 많은 위안이 됐다. 아들애가 태어난 뒤 구멍탄 부루에 우유를 올려놓고 끓이는데 불길은 올라오지 않지 아이는 배고프다고 보채지 급한 마음에 숟가락으로 우유를 저으며 우유야 우유야 빨리 끓어라 우리 아기 맘마 빨리 끓어라 라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며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어렵게 키운 아들이 어느덧 장성에 장가까지 갔으니 격세지감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리라. 그때 우리 사는 창고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2층 집에서 화려한 선율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집에 손님들을 청한 듯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보다 더 부러운 귀족 생활이 또 없었다. 아들애가 한 살이 됐을 무렵의 어느 휴일날 참대로 겨울은 유모차에 아들애를 태우고 산책을 나갔다가 부식물 상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유모차 안에 서 있던 녀석이 어느 결에 매대 위에 있는 앉은뱅이 저울을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울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저울가름대가 절반으로 동강나는 이외의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황해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영업원이 당장 저울을 배상하라고 잡아댄다. 그래도 사정을 봐줘서 절반값만 내라는데 그게 자그만치 그때의 반달로임과 맞먹는 30원이었던 것이다. 때는 한창 아이 키울 때라 가꾸지 않은 내 행색이 초라했던지 나를 녀석의 본모쯤으로 알고 가서 빨리 주인을 데려오란다. 기가 막혔지만 그런 억울한 상황 같은 건 모두 생략한 채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입을 하 벌린 채 천정만 쳐다본다. 월말이라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지고 세 달 로임이 나오려면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어디 가서 그 돈을 구한다. 그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가슴에 맞춰오는데 기억을 더듬으니 남편이 선배 동료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한 후 어렵사리 남의 돈을 구워다 저울값을 갚았던 것 같다. 가을이면 겨우내 뗄 구멍탄을 사서 바람벽에 차곡차곡 쌓아놓느라 얼굴에 석탄 검댕이가 묻은 줄도 모르고 환하게 웃음 짓던 남편 얼굴과 김장용 배추를 쌓아놓고 김장을 한다고 분조슬에 돌아치던 새댁 아니 그보다도 보모로 오인될 정도로 초라한 행색의 내 얼굴 모습이 한데 오버랩되며 일시에 강구지혜가 몰려온다. 그렇게 가난할지라도 꿈과 희망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살던 옛날 일들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세월은 사정없이 흘러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고뇌하던 우리를

이제 물질의 풍요 앞에 세워놓은 것이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구멍탄 얘기가 사라진 듯 했던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될 줄 몰랐다. 선배님들이 쩍하면 옛날 얘기를 꺼낼 때면 골이 타분한 얘기를 또 꺼낸다고 속으로 웃었는데 내가 이제는 젊은이들과 더불어 지난 날에 그 골이 타분한 얘기를 하는 나이가 된 것이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한편 고태스러워 보이기는 하겠지만 엉뚱발랄한 매력을 풍기며 톡톡 튀는 젊은이들과 어울려 지난 옛 일을 얘기하는 멋 또한 좋다. 지금의 젊은이들과 마주하고 그때 나에게 있어 문학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등으로 얘기를 할라치면 여러 코드들이 들어맞지 않아서 기득기득 웃으며 리해 불가라는 표정을 짓는 그들이 역시 이해 불가지만 그래도 그들과 마주하고 지적 대화를 나누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그들의 지식 축적량에 한 번 놀라고 솔직함에 당돌함에 두 번 놀라면서 신선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세대들에게 내가 늘 가졌던 잣대는 지금의 젊은 애들은 참 라고 하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우세대들이 우리한테 가졌었던 바로 그 잣대이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뇌와 방황을 털어놓을 때면 속으로 고까진 일로 무슨 우리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심리를 가지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준 적 없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제대로 보듬어 준 적이 없다. 내 젊은 시절 사노라 정신없이 돌아치면서 고뇌만이 아픈 것이고 구멍탄을 사들이는 것 같이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는 물질의 풍요 시대에 사는 요즘 청년들의 고뇌는 고뇌도 아니라고 간주했었다. 한편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세대보다 훨씬 살기 힘들었던 100여 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고뇌와 방황인들 어찌 적었으랴. 재직에 가난할지라도 피를 팔아서 책을 사보겠다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에 기가 차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 절실함이 쉽게 피부에 닿지 않듯이 현대 젊은이들의 정신적 고뇌와 방황 역시 피부로 다가오지 않기는 매일반이었다. 몇 년간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각계각층 젊은이들의 글을 만나 그들의 영혼 심처에 깊숙이 들어가 볼 기회가 많아지게 됐다. 높은 학력을 쌓고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사회의 발을 들여놨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높은 현실의 병만치나 그들의 고뇌와 방황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연장 잔호라고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옛날에 비해서 살기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해졌는데 인간의 고뇌는 왜 줄어들 줄 모르고 갈수록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일까? 다시금 인간의 정신적 초고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단순한 질문 앞에 마주서게 된다. 결국 청춘의 고뇌란 시대에 따라 그 고뇌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의 의미나 삶의 가치 그리고 꿈의 실현을 두고 가지게 되는 고뇌나 방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춘들을 울리고 아프게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다. 그러고 보면 글을 쓰는 과정은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글을 쓰면서 자기의 고뇌와 방황을 털어놓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사유의 뜰을 정리하는 과정에 어느덧 혼란스럽던 것들이 가닥이 잡히면서 상처들이 치유된다는 그네들은 말한다. 그래서 글쓰기는 힐링이 되는 과정이라고 기뻐하는 그네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앳된 목소리를 타고 절절하게 울린다. 멀어져가는 것이 어찌 청춘뿐이랴. 이른바 꽃중년도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훌쩍 가버리는 것임을
가고 나면 상실의 아픔과 함께 후회가 남고 통탄이 남는다는 것을 지나온 사람은 다 알리라. 한편 나이를 먹어가며 잃은 것도 많지만 얻는 것 또한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스런 편견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며 이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눈을 타라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분복으로 삼고 그들의 고뇌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토로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작은 일상에 별치 않은 것을 두고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한바탕 열변을 토하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기도 하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는 안도현의 시가 허를 찌르는 겨울밤이다. 아직도 철이 덜 든 채 서른쯤에 머물고 싶어하는 어느 50대 안악의 하루가 또 멀어져 간다.

네, 작자는 그래서 어려웠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억하면서 지금은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젊은이들의 또 다른 고민과 방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황을 이해하고 자신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젊게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청춘 시절이어서 고민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관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자신의 추구를 향해 청춘을 불태워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왕성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전승하면서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7월 1일 우리 조 각계에서는 육속 100일 봉사 난관 공략 1000만 일터 추천 대형 계열 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우리가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그들의 정신을 발행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면서 그들이 생명과 선열로 개척한 길에서 꾸준히 영원히 분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만 항일투쟁 노혁명 근거지인 왕청에는 두터운 홍색 저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며 홍색문화 관광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보태고 특색, 녹색 산업과 융합시켜 노혁명 근거지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게 함으로써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1928년 초 만주 성유는 주동교를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는 민생부 편집 신분으로 비밀리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북경 향산 자유원 40여 명 사범반 졸업생들이 여러 차례에 나뉘어 연변에 와서 교육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40명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해설원의 발걸음을 따라 실경 전시와 역사 사실 해설을 통해 몰입식으로 혁명 세월을 되돌아봤으며 깊은 홍색 세례와 정신적 단련을 받았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시가홍입니다. 조왕청 항일 유격 근거지 요적은 동만 항일 투쟁의 중요한 진지입니다.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이곳을 굳게 지키며 신앙으로 민족의 희망을 떠받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주제당일 활동을 펼쳤는데 항일연군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업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며 실제 행동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봉사로 광범한 여객들의 출행을 보상하겠습니다. 왕청은 국가 인류 로혁명 근거지이자 동북 항전 시기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기관 소재지입니다. 300여 곳 혁명 요적 유지가 남아있는 왕청현은 동북 항일연군 제2군의 핵심 활동구역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로혁명 근거지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왕청현 당위와 정부에서는 로혁명 근거지 활용, 전역 관광 발전 전략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선으로 소왕청 항일 유격 근거지 요적, 동장령 열사릉원, 홍일촌 당성 교양기지 등 일련의 홍색 교양진지

0: 를 구축하고 홍색 교양, 견학 실천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홍색 자원이 살아나고 홍색 정신이 전승되게 했습니다. 왕청현 대흥구진 홍일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유광성입니다. 각지 당원 간부와 견학팀, 관광객들이 참관 학습하러 기지를 찾습니다. 이 홍색 엔진은 음식, 숙박, 농산물 판매, 해설봉사 등 부대 업종 발전을 이끌어 촌 집체 경제 증수 경로를 넓혔고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리게 촉진했는데 홍색 교양이 무대를 마련하고 향촌 경제가 주역을 맡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1: 증지상시.
0: 현재 왕청은 체험 교수, 리론 교수, 확장 교수를 일체화한 다원화, 체계화 홍색 교양 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색 교양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대학교와 중소학교,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애국주의 혁명전통 견학실천 등 교수활동을 펼쳐 연변 홍색교양 홍색관광의 제1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두터운 홍색저력은 정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관광활력을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승격과 향촌전면진흥에도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홍색으로 정신고취, 녹색으로 산업흥기 이념을 견지하면서 본지 생태자원과 산업토대에 입각해 홍색문화와 특색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귀버섯 특색 우세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켰습니다. 그중 총투자가 4억 원인 도원 소목이 버섯 산업단지는 지능화 균봉지 표준화 생산기지로 건설돼 현역 특색농업의 규모화, 지능화, 브랜드화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왕청 도원 소목이 버섯 산업단지 생산단지 주관 양홍강입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 의탁해 귀버섯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왕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데 튼튼한 산업 버팀목을 제공하면서 홍색 인솔, 녹색 발전의 길을 걸어 나가립니다. 왕청현에서는 두터운 홍색 문화,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수한 생태 자원 등 3대 핵심 우세를 깊이 융합시키고 불멸의 홍색 정신을 간부 대중이 사업 창업에 뛰어들고 난관을 돌파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면모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청현에서는 홍색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면서 홍색으로 녹색을 이끌고 문화로 산업을 흥기시키며 산업과 관광을 융합시키는 발전 모식을 심화해 로혁명 근거지와 변경 향촌 전면진흥 새로운 장을 힘차게 써나갈 계획입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5년 5월 30일 중공 만조성이 지시에 따라 동만특위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는 설립 선언을 발표하고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정식 조직 설립했습니다. 왕덕태가 군장을 맡고 위증민이 정치위원을 겸임했으며 군부 산하에는 4개 탄을 두고 기관총련, 교도대와 유격대대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전군 총병력은 1,200여 명이었습니다. 선언은 이 군대가 여러 민족 인민과 애국지사들의 무장력량이며 동만의 모든 반일부대의 중심부대라고 하면서 그 주요 임무는 대중을 조직하고 무장시키며 무장력량으로 모든 반일 력량과 협력해 일본 강도들의 모든 세력을 만주에서 몰아내고 중국 영토의 완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전군 장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일 구국에 나설 것을 맹세했습니다. 군부는 동시에 민중에게 고하는 글과 각 반일 부대에 고하는 글을 발표해 각계가 단결 협력해 항일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제2군은 재차 각 반일 무장의 서한을 보내 동만 항일 연합군 지휘부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고 파벌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단결하며 항일을 끝까지 견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대는 설립된 후 성위 작전 배치를 관철 실시해 병력을 나누고 주동적으로 출격해 활동 구역을 넓혔으며 여러 곳에 새 유격과 항일 근거지를 개척함으로써 동만 지역 항일 투쟁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0: 주당위 조직부와 공청단 연변 주위에서 연합으로 조치한 2026년 제9기 신시대 실천으로 도리 로남 대강당 및 청년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 전문 주제 양성이

0: 전초당이 당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청년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신시대 당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포치 요구를 실시해 전조 공청단 간부들의 정치 소양과 직책 이행 능력을 1층 높이고 청년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양성에서는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길림성 단교 공청단 건설 교수 연구실 관련 책임자를 초청해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은 청년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제목으로 발전 맥락, 핵심 내용, 실천 요구 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설하면서 신시대 청년 사업의 전략적 위치, 직책 사명, 경로 방법을 깊이 천명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주회장 플러스 분회장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회장에서는 200여 명이 양성에 참가했고 각 현시에서는 분회장을 설치해 동시에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학원들은 이번 양성을 계기로 학습 성과를 사업 추진의 실제 행동으로 1층 전화하고 향후 사업에서 직책 이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연변주 청년 사업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려다고 표했습니다.
1: 일자리를 늘리고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며 구직 초빙 경로를 원활히하고 중점 인원들을 위해 충족한 일터 정보를 제공하고자 7월 1일에 우리수 각지에서는 육속 100일 봉사 난관 공략, 천만 일터 추천 대형 계열 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취업 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초빙 전문 활동을 개최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연거리 연결 교량을 구축하고 편민 취업 봉사망을 촘촘히 짬으로써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8일 화룡시에서는 2026년 100일 천만 초빙 특별 행동 및 여름철 로무 증수 전문 초빙회를 개최해 취업 봉사가 기층 일선에 직접 닿게 했습니다. 이번 초빙회는 취업 창업 이항이 있는 농촌 노동력, 실업 인원, 림시직 종사자 등 중점 인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곤란 인원 취업 최저산 보장 부축을 잘하고 농촌 노동력 취업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초빙회에서는 영파 장춘 90여 개 기업에 500여 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인수로 약 200명에게 취업 창업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화룡시 취업봉사국 국장 김주국입니다. 이번 초빙회는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해 관할구역 구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 화룡시 취업봉사국에서는 여름철 로무 증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와 대중의 구직 수요를 계속 연결하며 취업 경로를 부단히 넓히고 쌍방향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구축 봉사지를 높여 대중의 취업 증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나시에서도 온 오프라인 계열 초빙 활동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19개 기업이 참가해 50여 개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의약, 제조, 가사 봉사 등 여러 업종을 포함했습니다. 근 100명 구직자들이 오프라인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방송 룩의 시청자는 연인수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구직자들은 자막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의했습니다. 현장에서 근 30명이 초보적인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도나주민 시경동입니다. 도나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여름철 초빙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10여 분 돌아봤는데 일자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연변 홍염 보안회사 일자리가 저에게 알맞은 것 같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매달 8일과 18일 우리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1층에서 정기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연 평균 54차례 펼칩니다. 농민공, 장애인, 퇴역군인,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주 100일 천만 초빙 특별행동은 10월까지 지속됩니다. 각지에서는 대학 졸업생, 농민공, 도시실업인원 등 중점인원들의 구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강한 인기업종과 신흥업종, 미래산업, 중점기업 인력 수요를 깊이 발굴하며 온 오프라인 초빙 연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여러 류형 근로자들의 취업 경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소 각지에서는 또 여름철 로무 증수 행동을 펼쳐

0: 농촌 노동력 노임 수입을 더 높여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하게 됩니다.
1: 현재 우리 조는 전면적인 증수기에 들어섰습니다. 주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응급관리, 수리,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교통운수, 소방구조 등 부문 및 각 현시 향진을 통과해 전역에서 홍수방지 대비 행동을 전개하고 여러 부문이 협동해 홍수재해 종합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일전 도나시 강남진에서는 홍수방지 응급대피 훈련을 펼쳐 진, 촌, 량급 응급 연동 처리 기제를 효과적으로 맞춰보고 각 부문의 협동 배합, 신속 대응, 응급 처리 종합 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도나시 강남진 부진장 후양진입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우리는 진, 촌, 격자 3급 책임을 다지고 산홍수, 저지대 등 위험 우한 지점을 조사했으며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갖추고 사전에 각종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훈련을 다지고 단점을 보완하며 위험조사를 상시화하고 당직제도를 엄격히 지켜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안도현에서는 상시적으로 위험 우한 조사와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홍수방지 응급구조 대우가 위험 증황 순찰, 대중 대피, 물자 조달 등 관건 절차를 둘러싸고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량병촌 촌민 모은합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번 훈련은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피로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지를 장악하게 돼 아주 좋습니다. 월드라 안도현에서는 홍수방지 책임을 다지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관할구역 내 하천, 저수지, 제방 등 수리시설과 저지대 침수 취약구역, 지질재해 위험 우한 지점 등 관건구역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전현에 22개 대피 안치점이 설치됐는데 4만 7,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방지 물자도 근 230만 원어치 비축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소방구조국 삼꽃거리 특근소에서는 불화통화 도시 구간에서 수역구조 실전 훈련을 조직했습니다. 훈련 내용에는 수역구조, 밧줄구조 실제 조작, 잠수 인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 소방구조지대 삼꽃거리 특근소 부소장 장보용입니다. 우리는 훈련에서 드러난 박약한 고리를 겨냥해 예비안을 최적화하고 상시화 훈련과 장비 승격을 강화해 관건 시각에 나갈 수 있고 돌격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활용대대에서는 증수기 실전 수요를 둘러싸고 수역구조 전문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에서 활용대대는 현지 수역 특점과 결부해 보트 운전, 원심력 구조 및 전복 보트 자체 구조 등 핵심 과목 훈련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신입 대원들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구조 절차를 교범화했으며 대어의 협동 작전과 위험 정황 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했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후 우리 조에서는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매번 강수전에 기상, 물 정황 변화를 밀접히 추적했으며 여러 부문 연동으로 위험 추세를 분석하고 제대의 등급별, 류형별로 조기경보 신호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예비안 실전 훈련을 착실히 하고 각급 홍수방지 예비안의 대피 처리 절차를 교범화했으며 부문 협동, 도시농촌 연동의 홍수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안도현 농촌 전력망 승격 개조로 인해 10일부터 14일 사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량강 10kV 동강 주간선 룡순 분기선 1호부터 56호 전선조, 룡순 분기 전선조 교체와 선로 교체 개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원 룡순, 리귀 변대, 동강 양식장 내 모든 주민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전부 중단됩니다. 정전기간 선로가 수시로 송전이 회복될 수 있기에 변압기 대저와 전선조에 오르지 말아야 하며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법률 법규로 금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규의 럭커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0: 바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현 단계의 사과배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간 영길시 삼도만진 동구촌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동립사 창립지라는 이 독특한 홍색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홍색교양 및 연수, 홍색견학 등 관련 산업을 힘있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촌에서는 홍색교양 플러스 향촌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동북 항일연군 제2군 독립사 창립지, 항일연군 미령 등 홍색 유적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항일연군 역사전시 관람, 항일연군 행군로 체험, 항일연군 전사들이 식사 체험 등으로 이어지는 몰입형 홍색교양 기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구 천만의 항일연군 홍색문화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촌에서는 홍색관광의 매력과 감동을 더욱 깊이 전달하기 위해 기관, 학교 등에서 홍색선전 강영원을 선발하고 양성해 삼도만진 항일유격 근거지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촌에서는 이 홍색 문화를 적극 전승하면서 산업 발전에도 공력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당지 기호 특점과 자원 우세 이거해 모기버섯 양식 등 특산물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일전 령정시 인력 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용정시 계산톤진에서 여름철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전문 초빙회를 열고 농촌 노동력과 초빙단위 간 연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여름철 농한기를 충분히 이용해 농촌 노동력이 취업난 문제를 완화하여 우리

민들이 수입 증가를 촉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하기 위해 전개된 이번 전문 초빙회는 다양한 일터 정보를 촌민들이 집 앞까지 배달해 줬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초빙회는 모두 21개 우수한 기업이 참가해 제조업, 가공업, 료식업 등 여러 업종의 농촌 노동력에 적합한 61개 일터를 제공했습니다. 자급장 노동자 전공 농기계 조작원 민속 식품 종사인은 화물차 운전수 기업에서 제공한 일터는 학력 요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터는 무료 기능 양성 숙박과 식사 제공, 농번기 휴가 신청 가능 등 농촌 노동력에 딱 맞는 복리를 제공해 촌민들이 집 앞에서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용정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관련 사업일꾼은 향후 향진전문초빙회, 장터초빙회, 일터정보를 촌마다에 배달, 집 앞에서의 기술 양성반 등 다양한 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농한계의 관건적인 시점을 잘 활용해 더욱 많은 농촌 노동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화룡시에서는 생태가치, 산업가치, 문화가치가 숲속에 서서히 합류하면서 리마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연변대양산업유한회사입니다. 연변대양산업에서는 인삼재배 시범기제 표준화 재배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성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 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를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 사슬에 입탁해 리마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재는 농한기의 취업장으로 됩니다. 약 800명의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10,000원이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산업의 탐색은 바로 화룡시 리마경제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대양 산업에서는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두계산 리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백산맥의 량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령질을 핵심으로 하고 가공 문화 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 군집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어젯날의 휴면 림지가 대중이 소득을 증대하는 녹색 은행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네, 연변림천 흑과식품유한회사에서는 흑과산업을 발전시켜

상품 안전 최우선, 봉사 최우선, 고객 만족, 성실 신용 근본의 경영 리념을 견지하고 무첨과 고품질의 생산 준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매년 연변 현지의 우수한 품질의 흙과 생과를 약 1000톤 수매해 전문 냉장 창고에 항원으로 저장하고 있고 연간 3g 포장용 흙과 과일차 1000만 봉지 30ml 포장용 흙과 원액 1200만 봉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안토시아닌 식물 음료, 흙과주, 기능성 식수, 포장 식수 등 계열 제품을 규모화 생산하며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전역 판매 모식을 통해 연변 본토의 량질 흙과 제품을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훈천시에서 농촌도로 수복 복구 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교통운수국에 따르면 이번 농촌도로 수해 복구 공사는 교통기반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들이 출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의 총 투자액은 2,446만 원이고 로선의 총 길이는 2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공사는 훈천시 주변의 밀강향, 영안진, 반석 양포 만족향, 경신진 등 5대 향진을 망라합니다. 현재 훈천시 영안진에는 농촌도로 수해 복구 일기 공사는 공사량이 40%를 완성했고 7월 말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안도현의 민생공사인 승문진 북산천 버스정류소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돼서 우리 촌민들이 출행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북산천 촌민들이 출행해서 많은 편을 겪는 데 대비해 승문진에서는 주동적으로 안도현 교통운수국과 소통해 안도 무학 대중교통선로의 운행 재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회복된 버스 선로와 이 참신한 정류소 외에도 전력망 개조, 기계 경장로 보수, 수로 수리, 장애인 무장애 개조가 계속 완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승문진은 우리 대중의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이어 30가지 민생 조치를 착지해 실시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민생 대상은 향촌의 행복한 바탕색을 빛내면서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향촌의 화폭이 일상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심는 일보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는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섰습니다. 연변 사과배 재배 농가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이 시기의 과원 관리는 올가을 과일 바구니의 무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명년 수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올해 사과배 자람새가 곧 명년의 생산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연변농어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을 모시고 현 단계 사과배 과원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소장님, 우선 올해 우리 이 기후 조건에서 그 우리주 사과배 전반 자람새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그 올해는 그 개학기부터 기온이 낮고 흐린 날씨가 많으면서
0: 네.
1: 그 개학기도 길고
0: 네.
1: 그 착과도 좀 예년 비하면 좀 덜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작과를 났다 보니까 저가 작업이 끝나 거의 다 끝나갔고
0: 네.
1: 하지만 그 전체 생산량에는 문제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보다 보니까 지금 이 비 오는 기후가
0: 네.
1: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0: 그렇죠.
1: 아마 많은 농가에서 병해 때문에 걱정만
0: 그렇죠.
1: 하고 있을 겁니다.
0: 네. 비가 많이 오면 병충해 예방 퇴치부터 근심하게 되죠.
1: 네,
0: 그리고
1: 그렇죠.
0: 이제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착과율이 낮다. 그만큼 우리 과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적게 뜯어내니까요. 아마 우수한 품질을 만드는 데는 또 유리한 조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반적인 그 착과를 낮다 보니까
0: 네.
1: 그 단계 그 과실이 크기는
0: 네.
1: 못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0: 네.
1: 좀
0: 네.
1: 낮다고 할 수도 있고.
0: 네.
1: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그 적과 작업이
0: 그렇죠.
1: 많이 줄었습니다.
0: 맞죠. 예.
1: 그 보통 한 과총에 세 개, 네 개 달렸는데 올해는 한 개, 두 개짜리가 많다 보니까.
0: 아. 그렇네요.
1: 적과 작업이 빨리 끝났습니다.
0: 그렇네요. 적과 작업도 빠르고 과일도 크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과배 생산에서 지금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 정황에서 병충해 발생 정황 어떠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중점적으로 예방 퇴치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1: 그러니까 올해 그 개화기 때도 비가 내리고 또 중시도 많이 돌렸습니다.
0: 네.
1: 저희도 많이 강조해갖고.
0: 네.
1: 그리고 그 후에 감은 저 비가 내린다 해도 그 내린 시간이 길지 않고.
0: 네.
1: 내린 다음에는 금방 그 좀 감은 현상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병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최근에 와서 지금 이 비가 좀 강우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나 지금 그 걱정이 되는데
0: 네.
1: 지금 어떤 부분 저 지역에서는
0: 네.
1: 농약 제대로 살포한 데는 거의 발생이 안 됐습니다.
0: 아, 그렇네요.
1: 근데 혹시 그 좀 그 농사를 경험하면서 한 분들은
0: 그렇죠.
1: 제대로 살포하지 못해 갖고
0: 네.
1: 피해가 그 발생했다고 전화 와서 저희들도 그 처방해줘 갖고
0: 네.
1: 지료는 다 됐습니다. 거기
0: 네.
1: 가보니까.
0: 네. 일손이 딸리는 농가들에서 미처 조치를 대지 못하다 보니 다행히 그래도 처방을 내준 덕에 치료는 되고 있다. 참 좋은 정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예방 퇴치들이 따라서야 합니까 지금?
1: 지금 최근에 와서 집회가
0: 네.
1: 적과 끝났고
0: 네.
1: 또 지금 그 어떤 기온도 높아진 이 시기고
0: 네.
1: 또 그리고 또 지금 비 강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러니까 지금 이게 약제 방지하기도 어렵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너무 그 비가 오다 보니까 비탈밭은 기기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그 보통 우리 여기서 10월 좌우로 해서 한 번씩 살포하는데
0: 네.
1: 이 시간이 장악 바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저 면적이

0: 작은 농가에서는 뭐 네. 괜찮은데 네. 민족이고 좀 큰 농가에서는 매일 거의 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나
1: 그렇죠.
0: 살포하고는 또 4시간 전에 비 오면 다 쳐야 되니까
1: 효과
0: 또
1: 자꾸 없죠.
0: 예, 네. 효과를 걱정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그러니까 저 지금 저도 저 어제도 그 한번 가서 얘기도 했는데
1: 네.
0: 안 되면 네. 그 드론에서
1: 네.
0: 사용해서
1: 네네네 네, 네. 예,
0: 그래갖고 이 꼭 그 방제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1: 네.
0: 얘기하고
1: 네.
0: 그리고 또 방제할 때는 꼭 그 두 가지 그 흑성병 방제하는 기작이 다른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보제 살포 저 치료제
1: 네.
0: 혹은 또 치료제라 해도 그 그러니까 그 살균한 그 과정이 다른 걸
1: 네.
0: 두 가지를 합해 사용하면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1: 네.
0: 그래서 꼭 그 본인 좀 알고
1: 네.
0: 하나는 또 그 농가 상점에 가서도 그냥 그분들은 그러니까 교류해 갖고
1: 네.
0: 꼭 이 두 가지 기작이 다른 걸 혼용하면 아마 그 문제 없을 겁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우리 병해뿐만 아니라 충해 예방에도 홀씨할 수 없을 텐데요. 올해 어떤 충해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0: 우리 주의 주요 그 해충 보면
1: 네.
0: 그 제일 많은 것이 배나미하고 전박육해
1: 네.
0: 그리고 그 과실 속으로 그 파들과 먹는 그 심축성 비해 위주인데
1: 네.
0: 이 비가 자주 내리면서 그 다행히 있잖아요. 해충의 네. 피해는 적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비가 자꾸 오다 보니까
1: 네.
0: 그 해충제 깐 아래가 뭔가 집어 자꾸 쉽게 내려가니까
1: 네.
0: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후에 온도가 이제 지금 급상승할 시기잖아요.
1: 올해 네.
0: 7월 달 들어서면서
1: 네.
0: 이럴 때 문제는 이게 있거나 그 도나꾼 농민들이 제초제 뿌립니다.
1: 네.
0: 제초제 뿌리면 원래 풀 속에 있던 그 응애 같은 것들이
1: 벌레들이요.
0: 예, 네. 순식간에 나무에 올라갑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지금 비 와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 비가 먹고
1: 네.
0: 겨울 날씨가 유속될 때면
1: 네.
0: 전박이 응애하고
1: 네.
0: 이 배나무이가 피해가 확 퍼질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살초제를 치면서 그 이 충해 예방 퇴치에 필요한 그, 약을 치면 어떨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나 그 살초제 치고
1: 네.
0: 치마를 한 그 그 방제 시기에 맞춰서 한 일주일 좌우에서는 꼭
1: 약을
0: 응애 약 쳐야 됩니다. 응애는 이게 또 이 응애가 무슨 게 특점이냐면.
1: 네, 네.
0: 이번에 쓴 약에 대한 그 내성이 대단히 강한
1: 항약성이
0: 두 번째 연속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꼭 좀 그 응애약은 봄마다 네. 기사하게 다른 걸 바꿨어요.
1: 네. 네. 이번에 이 약 쓰면 다음번에는 이쪽 약.
0: 네.
1: 네. 그러면 그렇죠. 요정에 따라 두 번 네. 정도는 치는 것이 좋겠죠?
0: 그러니까 한 세 번 쳐야 됩니다.
1: 세 번.
0: 예, 예.
1: 네. 응애는 세 번 쳐야 되고 꼭 이 살초제를 치려는 농가들에서는 이 과수원에서는 꼭 응애 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들을 쳐서 우리 충해 예방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이 병 충해 외에도 사과배 나무 세력을 튼튼하게 키워 내년 생산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나무 세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0: 그러니까 나무 세력이라 하면은
1: 네.
0: 그 영향받는 요소가 많습니다.
1: 네.
0: 그냥 작과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1: 네.
0: 또 시비량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1: 네.
0: 또 그냥 문제 너무 많아도 또 걱정되고
1: 네.
0: 예,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그 전년도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1: 네.
0: 하도 감으로 갖고 그 저장분이 축적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올해가 개하기부터 그렇고 다 이 작고도 안 되고 수세 좀 약해지고 이러니까나
1: 네.
0: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그 수세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1: 네.
0: 저도 봄부터 올해는 지수 비료를 좀 왕년보다
1: 네.
0: 20, 30% 더 줘라
1: 네.
0: 해갖고 지금은 괜찮은 편인데
1: 네.
0: 그러니까나 지금 올해는 작과량 적게 됐고
1: 네.
0: 그래서 그 지금 적과 다 끝났지만은 그러니까
1: 네.
0: 작과량은 뭐 걱정 안 되고.
1: 네.
0: 그 문제는 시비량입니다.
1: 네.
0: 시비량도 올해 그 봄에.
1: 네.

0: 취소비를 왕년보다 네. 20-30% 더 소라해서 네. 아직까지는 좀 새로 괜찮은데 네. 이후에는 징벽이 하나 그 문제는 최근에 그 기후 때문에 우박이 네. 내린 과수원 좀 있습니다. 한 전주를 통계해 보면 한 100헥타 이상 정도 되거든요.
1: 와, 많네요. 네. 네.
0: 네. 그 연길 좀 한 50헥타, 훈춘도 한 50헥타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 한 개 그 고란을 해갖고 네. 좀 피해를 받았는데 네. 이런 데서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네. 잎이 다 뜯어지고 그러니까나 이런 과수원에는 그 오랜 정상적인 그 과실 수확이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과수원에선 꼭 두 번 정도는 그 포기하지 말고
1: 네.
0: 그 살균제를 쳐서
1: 아 살균제
0: 먼저 병 예방 해놓고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EMSB 같은 걸 해갖고 네. 어쨌든 이 빨리 아물고
1: 네.
0: 그다음에 이 잎이가 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그냥 뭐 줄에 중 미량원 소에 네. 이런 걸 위주로 해갖고 좀 살펴줘갖고 그 저장 양분을 잘 되도록 해줘야 그 다음에 나무 세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착과 저촉과 다 끝났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나무마다 관리하는 게 좀 다른데 그 네. 어떤 데서는 좀 많이 그 착과량 한 경우도 있고
1: 네.
0: 그 연기나 훈춘
1: 네.
0: 이런 데 또 다르고
1: 네.
0: 용종도 다르고 또 생산농가 그 농사하면서 하는 분들 다 다른데
1: 네.
0: 지금 제가 추천한 거는 그러니까 네. 한 나무당
1: 네.
0: 한 100, 한 200근 사올 때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빌어주긴 좀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염메시비 할 때
1: 네.
0: 그 질소 그 아모늄
1: 네. 네.
0: 이런 것 같은 것을 좀 한 2% 정도로 0.2% 정도로
1: 네.
0: 꼭 농약 살펴 때 봄마다 주고
1: 아, 함께
0: 네.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질소 봉소를 좀 권장합니다.
1: 봉소.
0: 예, 네. 봉소는 이게 미량원소지만은 그 착과가 꼭 연관되는 것은 네. 오랫동안 봉소를 좀 적게 써갖고 이런데
1: 네.
0: 봉소는 그 그냥 한 천금물이다가 한 방근
1: 네.
0: 천금물이다 방근만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만 살고 섞어 아까 농약 살팔 때
1: 네.
0: 잘 녹습니다 또
1: 네네 네.
0: 그다 넣어주면 비용도 절약하고 다음에 그 착과율도 보장할 수 있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있잖아 그 한 나무에 다 300근 이상
1: 네.
0: 착관 돼서는
1: 네.
0: 꼭 좀 이렇게나 그 비를 봄에 시용
1: 네.
0: 안 했다면 좀 지금이라도 보충했을 것
1: 같습니다. 그렇네요.
0: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저희들도 한 10년 동안 그 뭐 비료를 적게 시용해라 갖고
1: 네.
0: 그 많은 농가 안 한 농가들 많은데
1: 네.
0: 이 생산량이 적은 농가는 괜찮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300근 이상 그 착과한 나무에서는
1: 네.
0: 치말로게도 한 서근에서 5근 사이로 미량을 네. 보정해 주기 바랍니다.
1: 네, 그렇네요.
0: 네,
1: 네 우리 여름철이면 과원의 이 사과나 암보배도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 여러모로 과일 크기에도 영향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가지 우리 자르기를 적당히 해야겠죠? 어떻습니까?
0: 네, 가지 자르기 중요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우리 여름철에 그 여름 전정이라도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그 올해 작가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
1: 네.
0: 저장지 나온 데 많은 집도 있습니다.
1: 네.
0: 주약이 어떤지 나냐면 우리 겨울에 전정할 때
1: 네.
0: 그 절단 부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도장지 찍은 그 기부에서도 한 뭉치씩 올라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과의 특징이 그 닭발.
1: 네.
0: 닭발 이런 그 결과 당과지에서도 가지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1: 네.
0: 이때는 이걸 우리 보통 닭발 전지를 안 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나 여기서 한 과총에 다섯 여섯 개 되는데
1: 네.
0: 여기서 다 나오면 꽉 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걸 제때 처리 안 하면
1: 네.
0: 여기에 가는 농약이 잘 살 투과 못 돼 갖고
1: 네.
0: 여기에서부터 이 좀 습도도 높고 음침하고 이러다 보니까

0: 여기 저 배나무이 네. 이런 것이 많이 살포 저 발생하는데 네. 이것은 그 많은 하나는 또 그 양분 분산도 되고 네. 병도 잘 발생하고 네. 이러니까 꼭 이런 가지는 이런 데서는 한두 개만 남기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그 도장 그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 주간에서 도장지 할 때는 그 한 15cm 한 정도 하나씩만 남기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 너무 어떤 데서 너무 과하게 없애는데 네. 없애면 무슨 나쁜 점이 냐면
1: 네.
0: 햇빛이 받잖아요.
1: 네.
0: 여기 일조 그 정면은 덥고 이래 봤거나 여기 보통 그 오래된 가지다 보이지는 않지만 밑으로는 이게 다 그 병듭니다.
1: 네.
0: 그러니까는 그 10원 정도를 하나씩만 남겨서 하나는 그 수질 조절도 되고
1: 네.
0: 그 그늘도 작용하고
1: 네.
0: 이러다 보니까나 그 이 정면이 되거나 그 온도 너무 높고 그 대 갖고
1: 네.
0: 병 발생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도장지는 그 15세 정도 하나씩 남기고
1: 네.
0: 그냥 측지에서 그 측지나 이런 데 절단 부위에서 나타난 때는
1: 네.
0: 그 가지가 비면 한두 개씩 남기고
1: 네.
0: 그리고 제일 전 강조할 것은 뭐냐면
1: 네.
0: 우리 보통 그 연장지
1: 네.
0: 연장지에서 보통 절단했을 때 가지 두 개, 세 개 나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이때는 지금 할 때 꼭 하나씩만 남기기 바랍니다.
1: 아,
0: 그러면 그 연장지 세력도 높아지고
1: 네.
0: 그 개가나 그 남겨둔 가지가
1: 네.
0: 그만큼 세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1: 네.
0: 다음에 가서 우리 선택 전쟁할 때 선택폭이 많이 넓어집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여름 전쟁 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과수원 대부분이가 이 산비탈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올해는 6월에도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이제 장마철에도 들어서는데요. 이 장마철에 수터류실이 비가 많이 내리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막는 그 좋은 방법 없을까요?
0: 제가 그 계속 강조하는 것이
1: 네.
0: 우리 그 과수원이 비탈이다 보니까
1: 네.
0: 그 일단 비가 약간 과하게 내리면
1: 네.
0: 그 수터실 대단히 심합니다.
1: 네.
0: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수터실에서 되는 그 토양 그 표층을 긁어가다 보니까
1: 네.
0: 유기물만 아니고
1: 네.
0: 그 광물질도 손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1: 네.
0: 우리 비료 성분이 많이 실수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네. 제일 그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풀 키우는 초생재배입니다.
1: 네.
0: 초생재배는 뭐 간단히 말하면 자연 초생을 하는데 그냥 어떤 밭에서나 땅이면 어떤 풀이 납니다.
1: 네.
0: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데 자연 초생이고
1: 네.
0: 어떤 데서는 특징이 그 그냥 뭐 내가 질소 성분을 많이 높이겠다.
1: 네.
0: 뭐 혹시 또 내가 이 풀을 키워서 뭐 그 소나 이런 데 그 녹색 자원을 쓰겠다.
1: 네.
0: 이런 특정 저 풀을 키우기도 하는데
1: 네.
0: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 초장 많이 권장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어떤 땅이면 어떤 풀이 나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대척박아서는 이럴 때는 그 화분과 그 풀이 많이 나고
1: 네.
0: 또 비료 우리 가보 압니다. 그 비료 많은 데서는 그 과일
1: 네.
0: 특히 그 얼마 그게 이게 그 뭐냐 그 인연 대지 풀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런 풀도 많이 나는데
1: 네.
0: 지금 보면 우리 여기 땅이 한 100% 이래갖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 좀 메마른 데는
1: 네.
0: 그 화분과 밀 같은 종류 이런 풀이 많이 나는데
1: 네.
0: 이 풀이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지금 우리가 풀 자체가 녹색 식물다 보니까나
1: 네.
0: 이 광합성상의 물이 좀 물질을 그 토양 속으로
1: 네.
0: 최소로 100분의 30 이상 뿌린 보냅니다.
1: 네.
0: 그러면 미생물이 그 땅 속에서
1: 네.
0: 뿌리 부근에서 위에서 내려온 그 광물질 저 그냥 유기물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연 초장하게 되면 거기 땅에 맞는 풀 자라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그 미생물 여러 가지로
1: 네.
0: 또 그러나 특정 작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초생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나 부동한 시기에 따라서 부동한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고
1: 네.
0: 또 분비하는 그 효소가 다르다 보니까

0: 우리 토양 속에 있는 그 미량원소나 이런 것을 이용한 이용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우리 그 품질이 좋아집니다. 과실 품질 네. 우리 간단 말하면 풍미가 좋아진다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것이 확실히 알려집니다.
1: 네.
0: 그래 왜 지금 그나 그 사람들이 풀 좀 키우기 어려워하는가 하니까 네. 하나는 그 재초하기 어려워하는데
1: 네.
0: 최근에는 이 그나 기계화가 잘 돼갖고
1: 그렇죠.
0: 예, 이 풀을 치는 기계가 잘 발달했고 그래서 그냥 우리 농가마다 그 트랙터 있잖아.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부착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자연 초생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그 풀을 심어서 우리 그 수토류실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금방
0: 그러니까 그 네. 풀을 키우게 되면 또 다른 점 뭐냐면
1: 네.
0: 지금 이렇게 비가 계속 오잖아요.
1: 그렇죠.
0: 일단 비만 멎으면 밭에 들어가 장화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게 매우 큰 우점.
1: 그렇네요. 네. 지금 이제 위에서도 풀배는 제초기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 노동력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노동력 줄이는 기술이나 설비 어떤 것들이 지금 과수 생산에 도입되고 있습니까?
0: 우리 주 같은 경우는 옛날 네. 그 정부 영도들도 이 우리 과수는 건설할 때
1: 네.
0: 다 그 표준화
1: 네.
0: 기본화를 해갖고
1: 네.
0: 이 기간에 그 약 그냥 과원 설비를 그냥 보급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냥 지금 제가 와서 여기 한 척가면은 어려워했는데
1: 네.
0: 우선 써보니까 어제도 농민들한테 감사도 하는데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과원에서 임시공을 쓰는 분 인분들이 다 70대 정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분도
1: 네.
0: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하는데 지금 제가 제일 성공한 것이 약재 살포기인데
1: 네.
0: 이게 비용도 싸고 효율도 네. 대좋습니다.
1: 약재 살포.
0: 네. 네.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드론.
1: 드론.
0: 이거 내가 네. 그 한 30헥타르 좌우 된 이런 농가에서 많이 싸갖고 네. 그래갖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
1: 네.
0: 우리 전작목 있잖아요.
1: 네, 네.
0: 전작목을 원래는 끄서내려면 대단히 품이 먹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전작목을 파쇄하는 기계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기계는 전작목도 파쇄하고 그냥 직접 파쇄해서 그냥 밭에다 환원하고
1: 네.
0: 또 하나는 그 우리말 제초.
1: 네.
0: 제초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그 지금 그 압력이라고 그 뒤에 제초기가 좌우로
1: 네.
0: 하면 다 있어서 뚝 들여다보면 저를 과수 그 나무 밑에 수가 밑에가 들어갈 수 있는.
1: 네.
0: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도 한 지금 작년부터 지금 선전하고 네.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1: 네.
0: 많은 그 관농들이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런 기계를 산 분들도 있어요.
1: 네.
0: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아마 보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후기에
1: 네.
0: 이 후기에 그 풀이 키운 과손에서
1: 네.
0: 특히 우리만 그 난고 같은 경우는 난고리에 과실 품질이 매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분도 자꾸 물어 어떤 게 싸게 사면 좋겠는가.
1: 아,
0: 저도 지금 이 기계 지금 저 선전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앞으로 보급 잘 될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과일 당도 높이는 그 뭐 관리 한마디로 개괄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그 이미 도장지가 막 멎어집니다.
1: 네네.
0: 도장지 멎어지면
1: 네.
0: 부터는 그냥 주약에 후에는 그 린과 갈륨,
1: 네.
0: 네. 린자,
1: 네.
0: 린자 페이를 좀 그냥 린사 알칭자라든가
1: 네.
0: 또 이런 게 필요된 그 연면 시비를 그 만회했으면
1: 네.
0: 후기에 되거나 그 우리 말한 그 탄수화물이 과일로 네. 이동을 촉진하는 때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네. 네, 정말 과학기술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오늘 여름철 가지치기부터 병충해 예방퇴치, 비료관리까지 정말 잘해서 올해 수확과련엔 희망을 좌우하는 그 알찬 정보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소장님 감사합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정보가 우리 여러 농가들의 관농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정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아, 소녀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수군 가중 예. 아내 이별
1: 그렇죠
0: 대목 예. 어려웠나요 여러분은
1: 어떠셨어요?
2: 복습하기는 그래서
0: 하셨어요?
2: 했는데 네. 그냥 실로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첫 시간에 그렇게 그렇죠. 다 쉽게 될 수는 없죠.
1: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대목입니다.
0: 그렇죠.
1: 짧지만 굉장히 안 저 안에 네. 저 굉장히 많은 식임새 네. 그런 기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만 네. 그 뜻을 좀 잘 또 더 잘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예. 네. 별주고

0: 네. 그렇죠.
1: 참 이 또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0: 예.
1: 그 예전에 배우셨던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에이.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0: 그렇죠.
1: 차츰차츰 아 안일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안일이도 톤이 있거든요.
0: 그렇죠. 에이.
1: 에이.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냥 따라 듣다 보면은
0: 예.
1: 됩니다. 다 돼요.
0: 네. 예.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1: 네.
0: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0: 예. 예. 나 그러면 안일이부터 한번 좀 지나가 보실까요?
1: 네. 그럼요.
0: 네.
1: 자,
0: 별주부라는 그 별은 자라라는 뜻이고,
1: 네.
0: 주부는 벼슬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1: 영궁에서도 그렇죠. 그 영궁에 있잖아. 네. 옛날에 우리가 네.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전에. 네.
0: 그렇죠.
1: 예. 네.
0: 영왕이 우연히 득병을 한 거예요. 네.
1: 그래서 그 네. 영왕 나라에도
0: 네.
1: 그 관직이 다 있단 말이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아주 여기 사람 사는 인간 세상 갖고 보면
1: 네.
0: 그 좀 보기가 좋겠지만 관직들을 불러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오징어며 조개며
1: 그렇죠. 네, 다
0: 있죠.
1: 네.
0: 그 자라며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신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네.
0: 내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고 조개가 나고 방개가 나와서 내가 또 살리겠다 했는데 그 방개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방개가 너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내가 가서 요 집게로 가서 토끼 배를 착 갈라서
1: 네.
0: 가져오겠다.
1: 토끼 간을
0: 그렇게 갈라
1: 꺼내야 되는데
0: 없죠. 그렇죠. 방개는 네. 제일 찾기로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예 바로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꾸중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네.
0: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환우가 귀엽다는 거는 용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그랬더니 도자가 내려와서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날 듯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인데 누가 가서 구해오겠냐 그랬더니 다들 나와서 내가 구해오겠다 했지만
1: 네.
0: 별주부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별주부는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귀한 손이에요.
1: 네.
0: 공신 4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안이 뼈대가 있고 그렇게 교양이 있는 집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임을 얻어서 그러면 너가 가라 해서 별주부가 가는데 별주부 어머니께서 듣고 보니 별주부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세상을 나갔다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육지거든요.
1: 육지요.
0: 육지에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아들까지 보낼 수는 없다라고 극구 만류하고 근데 계속 또 잘 또 이렇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그래서 별주부 모친을 하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거니와 이거는 우리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예, 드러내는 거죠.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하여는 네가 그만한 다짐이 있느냐 정말 갈 거냐 그거죠. 그만큼 정말 충심이 있느냐를 한 번 더 예, 다짐을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내가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하고 이제 어머니랑은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1: 네.
0: 그런데 또 아내한테 또 어떻게 또 얘기를 잘 해야 될 거잖아요.
1: 그럼요.
0: 아내랑 또 굉장히 정이 좋으세요.
1: 네.
0: 그래서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우소. 그렇죠.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하오라는
1: 네.
0: 그거죠.
1: 네.
0: 거북이들이 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렇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렇게 잘 맡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별주부 마누라는 좀 뭔가 아쉬움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쉬워하고 둘이 좀 애틋한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 네.
0: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그럼요. 예. 이야기가 그 예전에 그 뭐 그렇죠. 수군가
0: 예.
1: 이야기거나 뭐 춘향가거나 흥부가 예.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또 우리 할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0: 그렇죠.
1: 윤수모 학생도 들었죠. 이런 이야기는. 예. 이렇게.
0: 들었던가요?
1: 들어왔죠.
0: 예.
1: 예. 다시 세 세대대로 이렇게 전해온 예. 이야기잖아요.
0: 예. 예. 설화. 봤습니다.
1: 네.
0: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안일이부터 네. 한 번 더 네.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자,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약을 구하.

0: 구하러 가는디.
1: 약을 구하러 가는디.
0: 무슨 봉태인 싸우리까?
1: 무슨 봉태인 싸우리까?
0: 그렇죠. 뭐또 여기 아니리지만은 또 뭔가 어조가 있죠. 네. 무슨 봉태인 싸우리까?
1: 무슨 봉태인 싸우리까?
0: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1: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0: 그러헌 줄은.
1: 그러헌 줄은.
0: 그렇죠.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1: 내 자식 중심이 그러헌 줄은.
0: 내 이미 알았거니와.
1: 내 이미 알았거니와.
0: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2: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1: 잠깐.
0: 잠깐.
2: 잠깐.
0: 반류하였구나.
2: 반류하였구나.
0: 반류하였구나.
2: 반류하였구나.
0: 그렇죠. 그렇죠. 반류하였구나.
2: 반류하였구나.
0: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2: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0: 침실로 돌아와.
2: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2: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우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2: 당상우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0: 그렇죠.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0: 까지는 받침으로 읽지 마시고.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0: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2: 네.
0: 창조죠.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는데 굉장히 몇 글자가 안 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별주부 마누라가. 자,
2: 별주부 마누라가.
0: 보세요. 별주부.

많이 외우셨네요.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박자가 딱히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박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펼주부야 펼주부야.

포인트는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이 이를 잘 밟고 가셔야 대소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보 나리 어가 아니라 나

0: 떨어지죠. 나리 음정은 떨어지죠. 그런데 저희는 나리 하고 또 한 번 더 올려서 올려줘야 돼요. 나리 나리 그렇죠. 세상 간단 말이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웬 말이요 자
1: 웬 말이요
0: 그렇죠. 여기도 웬 말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웬 말이요

0: 공주.
1: 아,
0: 공주 마주 떠. 마주 떠.
2: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0: 마주 떠. 중에, 중에 뒷받침을 붙여주세요. 마주 떠. 자, 마주 떠. 그렇죠. 맛좋은까지 듣고 온몸으로 님 맞춤을 쳐보세요. 맛좋은 아니고 맛좋은. 자, 맛좋은 들으세요. 정도 하는

0: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빨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네. 못 입고 가는 것이네. 자, 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네. 못 입고 가는 것이네. 잘하셨네요. 야, 이 쉬운 소리가 아닌데?
1: 그럼요.
0: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번쭉 지나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없으세요? 살짝 어색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포인트를 다 잡고 가시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2: 예, 다 괜찮으신가요? 되는 걸로 다 되는 걸 알고.
0: 아, 그러세요? 이야, 아니, 세상에.
2: 대답 질문이 없으면 대.
0: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2: 예,
0: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2: 예, 이어가죠.
0: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그러면 뭘 못 잊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그다지자

하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무어의 어의 어가 길죠. 무어의 끝소리 꼬리를 밀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버리시거든요. 무엇을 슬이 중요하시니까 지금 네. 감각적으로는 그런데 슬이 안 중요합니다. 슬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어요 끝을 잡으셔야 꼬리를 코꼬리를 갖고 가실 거예요. 무엇을 그다지 못디에서도 이의 끝소리가 중요합니다. 못디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디져요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실까요? 무엇을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죠. 무어의 끝꼬리를 무엇을 그렇죠. 슬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표면에 우리가 좀 살기장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자

0: 뿌리 못 잊어요.
1: 그렇죠.
2: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1: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반 위에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가셔야 돼요.

0: 요 하셨죠? 요 그대로 당상학발. 자,
1: 당상학발.
0: 정하세요? 지금은 당상학발 이렇게 되거든요. 입이 다 열려 있죠. 당상학발 듣고 가실게요.
1: 당상학발
0: 정도가 아니라 상 듣고 가겠습니다.
1: 당상학발
0: 학발
1: 학발
0: 학발 아니고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맞이할게요. 학발
1: 학발
0: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잘하십니다. 당

0: 친.
1: 그렇죠? 뭐 친해도 친은 안 중요하면 친은 나오게 돼 있어요. 뭐의 끝꼬리를 딱 가지고 뭐친 뭐친 멋지고 저석 자
2: 저서서
1: 그렇죠 저석
2: 저석
1: 서서 두 글자로 가겠습니다. 저석
2: 저석
1: 건너가세요. 저석
2: 저석
1: 공대를
2: 공대
1: 또 있죠? 공대를
2: 공대를
1: 대에서도 를이 안 중요합니다. 공대 뜻이 마시고 공대에 L을 딱 주시고

0: 못 나서 혀끝이 천장을 찾아가세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렇죠. 잘하십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1: 그니까요.
0: 박수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는?
1: 괜찮겠어요.
0: 괜찮으시죠?
1: 가사가
0: 답이 없으시면은 이제 괜찮으신 걸로 알고.
1: 사설 있죠 여러분.
0: 괜찮으시죠?
2: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이 파서 그 제가 다 알아들어 그렇지.
0: 예, 연습하시면 바로 됩니다. 괜찮으세요?
1: 여러분 사설 있죠?
0: 예,
1: 있어요.
0: 있으신가요? 예?
1: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사설
1: 가사 말이 있으니까.
0: 있으실까요?
2: 있다.
1: 있습니까?
2: 아, 있지.
1: 아, 있어요.
0: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1: 네네. 그 뒤에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네. 그 다음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공대를 못 잊어요. 뒷부분이 네. 딱 두 구절 있어요. 근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못 잊을 게 너무 많네요. 그리고 규중의 젊은 아내 그렇죠.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1: 아유 판소리가 이제는 진도가 빨라졌어요.
0: 쭉 저희들이 아주 잘만 가십니다. 되시니까 네. 또 그대로 네.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방금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까지 했죠. 군신 들어가지 마시고 신 지금 막 앞으로 가고 싶죠. 근데 안 가시죠. 혀가 이렇게 있다 그러시면은 큰 혀가 혀를

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군신 이렇게 앞으로 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혀를. 자, 군.

중성 들어가시죠? 중성 그렇죠. 혀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꼭 그 표현을 할 때 혀를 앞으로 주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차하듯이 중성 중성 장한 중성 자 장한 중성 조정

0: 좋은데 지금 못 있는 게 아니라 뭐 빨리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가사마저 이제 생각이 안 날 것처럼 못 잊어요. 하나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데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빨리 갔으면 하는 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효중 젊은 아내죠. 네. 효중이라 그러면 집안에 젊은 아내가 생각이 나서 어쩔까. 거기 가면 그 뜻이에요. 효조자.
1: 교.
0: 어서 오세요. 첫 소리만 교에만 힘을 주시고 바로 풀어주시면 교조.
1: 교.
0: 지금은 힘을 탁 갖고 가시죠. 교조 이렇게 가시죠. 그게 아니고 첫 소리만 탁 해서 그냥 오는 힘으로 교조.
1: 교조.
0: 그렇죠. 교주까지만 응을 아직 안 부르겠습니다. 교조.
1: 교조.
0: 교중, 교중, 밀어주세요. 그렇죠. 소리 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소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공기로 걔를 밀어서 내가 할 겁니다. 그렇죠. 우를 거기다 붙인
2: 교중인데 지금
0: 그렇습니다. 교중 두 글자를 갖고 지금 세 글자고요. 교중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래야지만 내가 이 교중에 있는 아내를 못 잊는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너무 쉽게 잊으시면
0: 그렇죠. 너무 쉽게 잊으시면 안 되죠. 교조야.
1: 교조.
0: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우에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깔아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가 아니라 교조. 그 젊은 아내 철행지사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2: 아유, 애처롭네요.
0: 그렇죠. 애처로워야 네, 돼요. 그럼 좀 시원하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언제 가시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예. 다시 할게요. 교조 싸가야 돼요.
1: 교조.
0: 밀어주세요. 거세서야 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아까 은을 닌 받침을 아래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마중해 주세요. 젊은 놓지 마시고 아내 그 손에서
1: 아내
0: 또 혀를 놓지 마시고 절행
1: 지사를
0: 사가 강해 보이죠. 사가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를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나리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사를 얼씨구. 아 선생님 너무 소리가 좋으신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사는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 끝 꼬리가 중요합니다. 지사를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잊을 것 같은데요.
1: 못 잊어요. 못 잊어요.
0: 아이씨. 아유. 이렇게 하면 지납니다.
2: 지네요.
0: 예. 와, 오늘도 지금. 어떻게 너무 빨리 하셨네.
2: 빨리 갔죠.
0: 잘하시니까.

0: 놀라워요.
1: 잘하시니까.
0: 네네.
1: 예, 예.
0: 뭐, 여러분 질문 안 하시면은.
1: 언니 모르겠는데 투수에 착을. 언니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미나 모르겠는데 무슨.
2: 잘만 따라하셨습니다.
1: 아니. 미나 모르

0: 이거 뭐 어렵지 그래니까 이 지금 배우는 게
1: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셨는데 저희도
0: 이 오는 게 나 다 어렵은데 어느 거 물어봐 어느 거 아니 물어보겠습니까 그래 뭐 물어보겠습니까
1: 저희들이 천천히 풀어가시면
2: 원하시게 되어 박선희 선생님이 급하시거든요 여섯 개
1: 예, 저는 정말 막 고임하게 죄송해요.
0: 아니, 그치, 어제 또는, 하니까나, 이렇게 조금, 괜찮은 게, 그렇죠. 오늘 건 이제 두 번 배고 자꾸 급해한가.
1: 예. 좀 급하신 거는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막 다 너무 잘하시니까.
0: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랬나.
1: 너무 진지하시게 막. 예.
2: 가능하시니까, 지금.
1: 그렇죠.
2: 아유, 이제는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배워야지.
0: 오. 아이, 전번 노래는 기실은 선생님 4월 16일부터 배웠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0: 예, 그게 얼마나 오래 배웠습니까? 요거, 요거는 어제가 오늘인데 무슨, 이것도 마지막 거 못 듣겠습니다. 걔는, 이거.
1: 그 너무 좋은데 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미란 선생님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좀 어려우실까요? 들어보셨습니까?
2: 네. 그 처음에는 네. 그 우리가 다 그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
1: 그렇죠.
2: 등이 넓어진 소리. 그 창조에서 아자
1: 아자
2: 이 부분이랑 괜찮잖아요.
0: 괜찮아요. 이거 집에서 한 거는 얘 말하자면 연습했는데 이거 네. 오늘 거는 이게 깜깜하다고.
2: 아, 오늘 건 오늘 건 아니고요.
1: 오늘 건 당연히 네. 그렇죠. 네.
2: 그리고 뒷부분이 네. 사실 앞부분보다 네. 쉬워요.
0: 그러니까.
2: 네, 뒷부분은
0: 들어와요 한단 말이에요.
1: 선율이 그러신가요?
2: 네, 뒷부분이 규중에 규중이 좀 어렵고요.
1: 예, 예.
2: 네, 규중은 우리가 그 지금 선생님이 이걸 우리가 토막토막 내서
1: 예.
2: 한꺼번에 가면 너무 알아 못 들으니까 끊어서 그렇죠. 가서 그걸 또 그렇죠. 다시 이어서 하나를 하면은 예. 그게 또 어려운 건데
1: 어렵죠.
2: 예. 근데 한 토막 냈을 때는 괜찮잖아요.
1: 예.
2: 예. 근데 예.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 앞부분이 좀 더 어려워요. 뒷부분은 괜찮아요.
1: 그러세요?
2: 뒷부분 우리가 판소리를 예. 배우는 부분에서 그러면 예. 뭐 지금 네. 여기는 그런 목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이어가면 되니까.
2: 예, 여기는 예. 그 양주 마주 떠 이 부분이랑은 예. 사실은 예. 예전에 배웠던 판소리에서
1: 예.
2: 그 부분이잖아요.
1: 그렇죠. 있죠. 그렇죠.
2: 예. 예. 그 부분이랑 다 어렵지 뒷부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조심만 하면은 뒷부분도 어렵지 않다는 거.
1: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아마 약간 네. 조금 그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1: 괜찮습니다. 네. 아까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네. 그리고
2: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1: 그렇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당상 학발 늙은 못친 초석

0: 젊은 아내 저랜지 살을 못 잊어요.
1: 그렇죠. 예.
2: 미련이 아주 뺐어요. 미련이 너무 내 먹고 했어요.
1: 아 그러셨어요?
2: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1: 예.
2: 또 있잖아요. 아니에요?
1: 장상악발.
2: 아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1: 아 잠깐만요. 지금 혹시 놓친 게 있으실까요?
2: 이거 아, 맞네, 맞네요, 말씀. 맞네요.
1: 아 맞는가요?
2: 예, 맞아요. 예, 예. 이걸 두 뒷부분에만 아 예, 여기 예. 있어요.
1: 저 연습을 할 때 예. 심청가를 하다가 추향이가 나오거든요, 자꾸. 그래서
2: 헷갈리시겠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수분가도 예. 지금 하면서 지금 별주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신봉사가 나오고. 계속 너무 기니까 네. 하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집중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네. 별주부를 하다가 심청이 나왔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2: 맞아. 지금 가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1: 미련이 가득 남으셔야 돼요. 네. 정말 못 보내는 그런 나는 못 보내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면이라 그래서 계속 그 슬픔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너무 씩씩하게 하시는 것이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산아빨 고기를 다시 한 번 쭉 한 번만 지나갈게요. 네. 무엇을 그

지금 뭐 친조상 공대를 못 잊어요. 자, 당상 학발들.

0: 호파시원
1: 그못잊어요
0: 교조 어느 젊은 자 교조 어느 젊은 아내 철행자 철행 지사를
1: 지사를
0: 이가 중요해요. 지 이만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사를
1: 지사를
0: 얼씨가 뭔디져요
1: 뭔디져요
0: 그러면 뭔디져요 이렇게 떨어지시죠. 뭔가 뭔디 하면서 이의 효이치가 효이치가 우리가 다리를 건넌다 그러죠? 네. 그 다리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뭔디 저 떨어지지 마시고 뭔디의 효이치를 유지하면서 저요 건너가세요. 뭔디 그대로
1: 저요
0: 얼씨구 아이고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2: 오늘 너무 급하게 왔어.
3: 그렇죠.
0: 예.
2: 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서.
4: 아니, 조성 사직을 뭐 있어요. 그 다음 규중이 요거 한번 맡아주세요.
0: 아,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규정 젊은 아내 철행지 살을 못 잊어요. 이렇게 하시면
2: 끈적끈적 쫀득쫀득
0: 오,
2: 아유 이걸 예.
0: 예,
2: 그리고 판소리의 매력이죠.
0: 그렇습니다.
2: 자, 오늘 시간에는 학생들 부담되게 좀 많이 좀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도 이제 마무리 또 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2: 급해 마시고요.
0: 예. 네.
2: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생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 중에 아내 이별 대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5: 소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보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정하자.
1: 라디오 극장.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졸레는 검은 솜조구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1: 뭐? 혼자? 네. 처음에는 5, 6천 명이나 됐는데 며칠 싸우고 나니 2, 3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진 사장은 당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망한다고 했지요. 중앙종대가 강을 건너자마자 저희들은 포위되었고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2: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를 받고 포위를 뚫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적들이 몇 교포로 둘러싸고 있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진 사장은 몸을 가볍게 해야 하니 서류들을 몽땅 태워버리고 간부나 전사나 보총 한 자루만 남기되 칼을 차라고 했지요. 사장도 보총에 칼을 꽂고는 몸소 앞에서 우리를 거느리고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200명 남짓이 빠져나왔습니다. 성희 동지도 희생이 됐습니다.
2: 빠져나와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1: 군사위원회 지시대로 흥안 동남쪽 산간지대로 가서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곳은 요족만 사는 지역인지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인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도 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산에 갇혀 있었지요. 그때 진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종 사령이 호남남부 강서에서 싸울 때도 수백 명밖에 없었지만은 성공했어요. 우리도 따라 비웁시다. 식량은 떨어졌지만은 산에는 풀이 널려 있으니 그걸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산에서 사흘 동안 풀만 먹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 진사장은 회의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한족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포위를 뚫고 도현으로 가기로 결정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종기관 총 5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사장이 총알이 얼마 없다고 2정을 산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기관 총수들은 너무 아까워서 총을 묻으며 울었지요. 포위를 뚫고 나오면서 두 차례 싸웠는데 도현에 닿았을 때는 8-9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왜 도현으로 가려고 했지? 거긴 우리가 봤던 길인지라 얼마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정 안 되면은 강서의 옛 소베트쿨구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현에 간 지 얼마 안 돼요. 하루는 한 수학교 교원이 찾아왔습니다. 현위원에서 우리와 연락을 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포위해올 줄을 몰랐어요. 수천 명이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동쪽으로 퇴각을 했죠. 점심때 5-60명이 싸웠는데 오후에는 1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진사장이 갖고 가기 힘드니 중기관 총 2정을 부셔버리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한 정만 남았겠죠. 무전기는요? 무전기야 진작 부셔버렸지요. 해질 얘기를 사장과 호위병, 통신원 그리고 저까지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몇 사람 남지 않은 걸 보고 얼른 사로잡으라고 구함을 질러댔습니다. 진사장은 놈들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백군 개새끼들아, 죽고 싶으면 어서 올라가 봐라. 그러더니 소매를 겉돌리고 중기관 총을 집어들고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놈들이 삼대처럼 쓰러졌습니다. 놈들은 소리만 지를 뿐 감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사장도 배에 부상을 입고 말았죠. 배에 난 상처 사이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기관총도 피로 물들었지요. 우리가... 고추님은 목소리가 떨려 한참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왔다. 우리가 그걸 보고 상처를 싸매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사장은 눈을 부릅뜨고 철을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쏴요! 하면서 침착하게 창자를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기관총을 잡고 놈들을 막았습니다. 호위병이 진사장의 상처를 싸매주는데 진사장이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사장 동지,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한방 쏴줄 수 있겠지. 백군 놈들이 나를 산재로 잡으면 큰 상을 타겠지만 죽으면 값이 없단 말이야. 우리 울면서 사장 동지, 죽어도 함께 죽어야죠.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진사장은 우리를 나무랐습니다. 동지들은 그래 이런 식으로 동지를 아끼고 싶나 하면서 사장은 호위병의 권총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호위병은 울면서 달아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진사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몸이지만은 동지들은 어둠을 타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간다면은 그게 바로 혁명의 씨앗.

0: 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총알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위병과 통신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진 사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위원장, 당신은 이 동지보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었으니 살이 좀 들었겠지. 오늘 내가 죽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34세가 오늘 전멸하게 되면 전광을 포고할 사람마저 없으니 그게 괴로워요. 사장은 제 손을 또다시 꽉 잡았습니다. 고추님 동지, 포위를 뚫고 나가 주왕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사장으로서 동지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입니다. 맡아줄 거죠? 분명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죽는다면 전군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꼭 부대를 찾아 주왕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우리 34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습니다. 총 한 자루가 남을 때까지 투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주울래도 눈가가 불그레해지었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진수상은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어둠을 타서 포위를 예치고 나온 뒤에 이튿날 세 사람이 모두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들은 진 사장을 들끝에 싣고 돌아가 궁을 청하려고 했답니다. 진수상 같은 사람이 이런 모욕을 받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들끝에서 죽으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몰래 저고리를 헤치고 붕대를 찢어 손을 뱃속에 놓고 창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물을 뜯었습니다. 적들이 발견하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흰개들아, 가서 상이나 받으라. 그러고는 금방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담담하게 마음을 추스리던 주울래도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은혜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말을 거들었다. 진수상 동지의 일을 우리도 전조에서 들었습니다. 들끝을 들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이민들은 공산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꼭 좋은 세상을 이룰 거라고들 합니다. 진수상 동지 이야기는 신문에도 났지요. 제가 오면서 신문을 두 장 갖고 왔습니다. 그는 장사에서 나온 대공보 두 장을 꺼냈다. 주울래가 펼쳐보니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 우리 시 오소문 밖에 살던 사람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공산당 비적 사장 진수상은 도현에서 우리 군에 사살되었다. 진수상의 원명은 수춘으로서 장사 사람이며 오소문 밖에 와옥가 진씨 주택에서 살았다. 지금 나이는 29살이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아내의 이름은 진강령이며 30살이고 슬아의 자네는 없다. 군인 출신으로서 독립 제7사에서 비적군대에 변조를 하였는데 올해 사장으로 되었다. 이번에 강서성 흥국으로부터 출발할 때 사에서는 사천 여자를 부충과 경 중기관 총 40여 정이 있었고 의무를 받았다. 도강을 의무하면서 국군에 의해 대로가 끊겨오던 길을 되돌아왔는데 남은 101탄은 중기관 총 5정의 보총 3자로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발도에서 패배당한 뒤에는 중기관 총 1정, 보총 3자로 분해였다. 사장은 심한 부상을 입었기에 오전 8시쯤 성마향에 이르렀을 때 숨을 거두었다. 다음은 진수상을 효수하여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기사였다. 조울래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제목만 쳐다보았다.
1: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눈이 흐려지고 글자가 이리

이철이 어른거리었다. 토벌 사령부에서는 홍군 34사 사장 진수상의 머리를 대바구니에 넣어서 오소문 밖에 있는 종살로 오기 돌기둥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었다. 그리고 이런 포고를 붙이었다. 호남 보안사령부의 말에 따르면 제34사 사장 진수상을 사로잡았고 강서 홍국을 떠난 뒤에 여러 번 국군에게 격파되었으며 파견한 군대에 의해 성마교까지 압송해 왔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해 숨을 거두었다. 형량본부 행정부문에서 비적 진수상의 시체를 사진 찍고 동시에 목을 베어보려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머리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 모두가 알도록 했다. 기사 아래는 진수상의 시체를 찍은 사진도 실려 있었다. 졸레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호위병에게 건네주며 중얼거리었다. 개자식들 두고 보자. 반드시 이 목숨 빚을 반드시 갚을 날이 있을 게다. 졸레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고개를 쳐들고 전주현 위원회에서 온 사람을 보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자를 넉넉히 갖고 왔으니 괜찮습니다. 은회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대답했다. 그럼 통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졸레가 고추님을 바라보았다. 고추님은 굳센 눈길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렇게 대오를 따라잡았으니 장정을 계속해야죠. 좋습니다. 졸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선 사령부에 있으면서 배치를 기다리세요. 이제 곧 귀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었다. 나팔 소리는 언제 들어봐도 쟁쟁하고 구성지였다. 고요한 골짜기에서는 나팔 소리가 멎은 후에도 미아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었다. 마치 겹겹이 둘러선 산들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만 같았다. 무거운 사명을 안고 근심과 환난을 겪을 대로 겪은 대우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묵직한 고통을 안고 있는 귀주는 묵직한 열정으로 홍군을 만난다. 연극쟁이와 백정 이발쟁이가 홍군을 도와 현성을 해방한다. 이른 아침 조울래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의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라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천은 해가 내리쬐고 운남은 바람이 불고 귀주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서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ARL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네보시나 시간입니다. 저희들 건네보시나 설명드리면서 비교적 많은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많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질병과 약의 결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이는 병을 치료할 때 자연히 이 변화, 계절 변화, 기후 변화 이걸 아주 중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을 선택하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다 할 때 우리 병 치료에서 좀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날씨가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 이 계절에는 우리 습하고 열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병이 쉽게 걸릴 수 있고 또 이미 병이 걸린 사람들 제일 바쁜 계절이가 지금입니다. 특히 비장입니다. 비장은 습하다 할 때 병이 쉽게 나오고 비장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우리 요즘 같은 계절에는 몸이 천근만큼 무겁거나 특히 우리 손가락이라며 주먹지자매 뻗어나고 류풍습이라며 있는 분들 이 습이 몸에 많기 때문에 비장이 병이 듭니다. 이 계절에는 비장하고 심장인데 습하다 할 때는 비장이 많이 병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비장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장은 우리 몸에서 운화작용을 합니다. 이전에 앞에 약들을 설명드리면서 순백쇄환이라든가 우리 이런 약을 설명드리면서 비장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이 비장은 우리 몸에서 운화작용이 있고 피를 걸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정수기라며 가지다가 저기 물이라며 광천수를 가져다 정수기에다 꽂아놓고 또 다시 걸러서 필터를 걸쳐서 물을 먹는 걸 정수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몸의 정수기는 비장입니다. 비장은 혈액 속에 많은 잡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비장이 습하고 비장 기능이 떨어지고 비장이 양기가 부족이 있다 할 때는 비장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제일 문제가 나타나는 면이 어디인가? 피가 걸어집니다. 주어, 주어라는 게 이게 산대할 수의 물이라는 피가 물이지 않습니까? 주어에다가 붉어지 충자가 붙은 주어입니다. 혼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혈액이 혼탁 오면 어떻겠습니까? 혈전이 생기고 중풍이 오고 관심병이 오고 동맥경화 생기고 관성동맥죽상경화라는 게 다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나는 태어나서부터 고기란 거 한 점도 못 먹습니다. 아이 먹고 못 먹고 합니다. 그런데 왜서 나는 중풍이 오고 혈압이 높고 관성동맥경화가 있다 하고 빵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런 분들 보면은 그렇게 꼭 혈지가 높지 않으래도 고밀도 지단백은 내려가고 저밀도 지단백이 좀 올라가고 꼭 당구춘이나 까뇨산수만 올라가야 혈지 높은 게 아닙니다. 이해도 바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혈중도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바로 피가 주어 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비장의 기능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비장이 특히 요즘 같은데 우리 잘못 지나게 되면은 피가 걸어지면서 또 몸에 습이 차면서 이런 분들 해를 보면 압니다. 해를 보면은 비장이 양기거성 부족이 오면서 해가 설태가 하얗게 끼어있고 양쪽 이빨 자리가 나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갔다 할 때는 해 중간이 다 갈라쨔해집니다. 터진단 말입니다. 그거 정말 뭐 서의학적으로는 가서 별랑별랑 검사 몇천원 주고 검사해도 진단이 안 나옵니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0: 우리 그 해를 보면은 설진이란 게 있습니다. 중의에서는 서전. 해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에서 양쪽은 우리 비장의 정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와서 갈라터졌다. 이 사람 비위가 진액이 부족한 걸 장기적으로 두둔다 할 때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에 진액이 다 말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혓바닥은 갈라터졌다. 특히 중간이. 그 다음에 해끝. 심장입니다. 심장이, 예, 심장이 어리신 사람들을 보면 계속 해 끝에, 예, 이슬아지 같은 게 돋고, 해 끝에 갈라져지고, 해 끝에 아프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 뒤쪽으로 가면은 우리 콩팥을 말하고, 해 양쪽이, 예, 간을 말하고, 이 철진의 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태라든가. 설태가 하얗게 깼냐, 노랗게 앉았냐, 아니면 아예 설태가 없느냐. 이게 다 우리 해를 진단하는 데서 해를 보고 중이들이 이 진맥할 때는 맥을 짓고 꼭 해를 내미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해를 드십시오. 해를 뜬 다음에 보면 해 밑에 그저 그 혈관이가의 양쪽을 줄이 쫙 그저 거머거머게 거말이 붙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말이 붙은 것처럼 거머거머게 있습니다. 기가 흐려져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빵콸 있고 긴장무에 빵콸 있고 혈압이 높고 중풍이 오거나 저 혈압이 있어도 중풍이 오는 원인 여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치료에서 우리 이 건뇌보시환 보면은 산약이라든가 봉동이라든가 맥출이라든가 백작이라든가 이 약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건뇌보시환을 먹고 있는데 영 좋습니다. 네. 저도 여러 달째 먹었습니다. 머리 그냥 힘하고 자꾸 머리 아프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억력도 자꾸 깜빡깜빡함에 떨어지고 물건을 가져다 놓게 되면 타지 뭐 언제 두 개 그러면 한 한 날이나 이틀 지나 그 다음에 또 자꾸 이랬는데 구성상이 많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오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서 뭔가 머리 뭔가 자꾸 징징 거리면서 앉았다 일어날 때 뭔가 식은땀 쫙 나고 이랬대였습니다. 그런 게 지금 뭔가 오지름증이 많이 나와서 식은땀이 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오지름증, 식은땀 이거는 이야기해서 예. 확실하게 효과를 다 합니다.
2: 예.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화담 이랬대다 병원을 가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그냥 윙살이 쎄게 난데 윙살이 그냥 난다만 쨍하게 되면 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얘기면 그래서 그냥 TV로 나쁘게 켜놔야 조금 이 소리가 좀 손이 좀 없어진단 말인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소리가 돌라서 잠을 잘 잡는다 자지 못하던 게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뭔가 소변도 급하고 참지 못해서 그냥 조금 샜댔습니다. 근데 그 소변 참지 못하던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0: 예.
2: 여러 면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도 좀 안 좋으면서 예, 소화도 잘 안 됐댔습니다. 근데 소화도 요즘에는 영 잘 됩니다.
0: 예.
2: 그리고 예, 발목 관절, 무릎 관절마다 영 아파서 쑤신하고 쑤신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도 이제 쑤신하고 이렇게 시큰시큰거리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날마다 먹다 보니까 내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리고 확실하게 알린다. 내 몸에 맞는 게 알린다 이야기. 그래서 내 지금 계속 또 먹다고 오늘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또 보십시오.
2: 예.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건비작용을 떠나서는 우리 콩팥이 건강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콩팥이 허하다. 콩팥이 병이 생겼다. 신염이든 콩팥이 기가 허하든 다 무슨 문제인가. 비장이 허한 데서 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건뇌보시환에 내 동생 이제 25세였는데 약이 정말 좋단다. 그래, 어떤 일이 좋은가 할까요? 허리 아파서 처음에 볼 때 좀 이렇게 자주 봤단다. 방을 한 얘기 뽑았는데 자주 못했으면 애나 죽겠다니. 그리고 다리에 이렇게 자꾸 시르고 다리 매겼단다. 선생님, 그건 네. 어째 그렇습니까, 남성인데?
0: 몸에 양기가 부족하면 다리가 매겼거나 소변이 작거나 이런 거.

0: 그래 다리 시리고 그런 게 이렇단다 그게 선생님 한 달도 하신 게
1: 이 양기라는 게 시린 문제인데 양기를 보통 시린 건 싹 없어
0: 그렇습니까 어, 그래 네. 예, 이렇게 예, 그래 좋고 조금 맥이 난단다 그 다리 시 시릴 때는 이렇게 그냥 이래 내복 두 개 얇은 건 두 개를 입는단다 입어본데도 그래도
1: 예.
0: 그나 시리던 게 어느 하나 입는다면서 하나 입어도 시리지 않는다면 밤에 소면은 좀 나서줬단다 그렇게
1: 예.
0: 몇 번 안 와도 그래서 두세 번 넣는단다 그래 여기 더 쓰면 여기 되겠다면서 이렇게 그래, 다리 시리지 않다 다리 좀 내 맥이 오는 것 같단다 그래 원래 그 맥이 난 약이라거나 아 그러네 조금 더 쓰겠다는 거니 좀 조금 잔디 이렇게 한데 좀 참가하겠다고 말합니다.
1: 네, 요즘에는 열곽에 열곽들이고 네각사도 세각들이고 심지어 두각사도 한각들입니다.
0: 아, 이게 얼마 전에 밖에서 아주
1: 좋은 양 그렇게 무대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열곽사한테 참가하겠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예보신환에는 우리 병이 뇌가 그 뇌세포가 빨리 죽고 치매가 오고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다 보니까 건비작용이 들어갔고 콩팥이 간이 문제 생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이 난 소변이 불건하고 그리고 뒤에서 자꾸 소리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서 건예보신환 쓰게 됐는데 여러분들 방송에 통해 들었는데 이 방면에 좋댔었는데 확실히 내 써본 결과가 보게 됐네 어제는 한 달 넘었었는데 소변 차수가 좀 남았는데
1: 예.
3: 그래 하천하게 저거 세 번 근데 그 대에서 번 어떤 게 지금 예. 세 번이니까 많이 돌았다만
1: 네.
3: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는 기억력이 그냥 머리에서 자꾸 혼나는 게 이게 없어지면 다리가 무릎 반대로 이게 지금 슬 아프다만 그건 아픈데 안동 이야기가 이제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이야기 좀 내게 이때 것으로 맞는데 활동도 때 좀 참석해야 돼 이놈의 배달 받다
1: 네, 우대할 때 좋습니다, 요즘에.
3: 예, 예,
1: 보통 5월 초에 하는 우대활동은 적게 싸도 우대활동 참가할 수 있게끔 이런 예. 우대활동입니다. 참가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건예보신환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산동 동화 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건예보신환 그 질량이 보증되어 있고 그 외에도 그 처방이 조합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네. 역사적으로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네.
4: 저희 동생이 지금 그러면 그 파킨스병으로 갖고 있습니다.
1: 네.
4: 또, 입도, 밥이 좀 춥는 거, 그러고, 머리도 흔들고 하는데, 이 건예보신환이 좋다는데, 이런 환자도 쓰면 어떻습니까?
1: 직접적으로 파킨슨병이 좋은 이야기죠.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머리에서 우리 흑질이란 부분에서 도파민이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뇌세포를 건전하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파킨슨병, 치매, 뇌경색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수소 먼저 선택하십시오.
4: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미리 복용해야 되겠죠. 예?
1: 파킨슨병은 솔직하게 말해서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러나 네. 어느 한 시점에 이 약을 쓰게 되면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우리 보통 치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건예보신환을 쓰고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떠는 병입니다. 다른 우리 손발을 떨거나 머리를 떨거나 하는 거는 긴장되거나 불을 쓰거나 뭐 붓그릇을 쥐다거나 커피잔을 쥐다거나 연필을 쥐다거나 이럴 때 색이 떨죠. 근데 파킨슨병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흔들흔들 뜨는 병입니다. 근데 이 건예보신환 이 들여줘 쓰고 보면은 이 떨던 게 많이 나서죠.
4: 예. 예, 그럼 사서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0: 있으시는 감사합니다.
1: 바랍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권여보시완 내세포가 건전해지자면 어떤 내장이 든든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이런 원인부터 출발해서 만든 이야기가 건여보시완입니다. 때문에 건여보시완 건비작용이 좋아야 그 다음에 이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져야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져야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져야 비위가 좋아지고 비위가 좋아져야 우리 콩팥이 좋아지고 폐 이런 중이상성상크라는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약 처방이 조합이 된 약이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부터 좋아지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꼭 추천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요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시야에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증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지니까 정신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밖에 발이 탁하서는 5월에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암이요, 자궁암이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쇠. 네. 두 가지가 다 허하단 말입니다.
2: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광고 배워서 먹습니다.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치 그러던 이야기, 어째 이야기 돼서.

0: 길로 안전한 이야기지였거나 부작용도 적지 않고 그래서 지금 좋다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1: 예.
0: 벌써 예, 먹은 봐서 한달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마에 좋아졌습니다.
1: 예, 그거는 맹화기 간열이 세든 사람이란 예. 말입니다.
0: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1: 예.
0: 빤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1: 예.
0: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지도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예.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1: 빨리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0: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도와줘서 어제 가끔씩 그래서 어제는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1: 예 그럴 겁니다
0: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란 두부로 하면 혓바닥이 세탁기 설탁 세탁기에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설태도 싹 벗어서 소화용 인간 잘 된다.
1: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몸의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해가 설태하였습니다.
0: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윙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윙 소리,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자다가 윙 소리 나면서 자지 못하겠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혈압이면 엉덩 올라가면 이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혈압,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 계속 아예 아픈다, 저는.
1: 네.
0: 예, 구성사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여섯 달 거의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2: 네.
1: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네. 네.
3: 영지 이간 고고개고, 어쩌면 1년은 3달이면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제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1: 네.
3: 그래, 어디 미동아 손이 이렇게 찍고 눈이 거의 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대체도 말라들어. 이게 렌즈고 막에 무슨 이 기울 부서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무슨 누구 막에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콩만 먹고 내고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가 약간 고배 어서는 이제 10달 좀 넘어섰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 더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저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던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이런 기분이 좋았을 때라, 결국 힘들어.
1: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잘 되는 약.
3: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던 게니 요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1: 예.
3: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우리 몸이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을 줄게까 기분도 좋게 눈은 어서 오랫동안 뭐가요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으나 이제도 좀이 여전 연해지고 예 그때는 네. 좀 좋습니다. 구연결이 네.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전문이나 싸긴 싸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1: 네.
3: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네. 중독이랍니다. 근데 이거 네. 먹으면, 어쩜 좋겠다.
1: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테레스가 쌓였든, 그 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 영질로의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0: 예, 치료도 그렇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신기옥 작사 허순자 작곡의 너와나 그리고를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새로운 관광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모습을 담은 가요 대옥 작사 송열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에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할게요.

네, 중화 요리를 만나다 프로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의 드넓은 대초원,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 자유로운 바람이 부는 곳, 내몽골 자치구로 떠나보겠습니다. 내몽골은 광활한 대초원이 펼쳐져 있고, 1년 내내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높다. 이곳의 풍경을 가장 잘 표현한 말.

말이죠. 이곳은 몽골족의 고향으로 수천 년 동안 유목 생활을 이어오며 자연과 함께 살아온 민족의 고장입니다. 내몽골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동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 낙타고기, 유제품. 네, 내몽골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정성껏 조리해 먹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기를 낭비하지 않고 뼈, 냉장, 내장, 피까지 모두 활용하는 유목민족 특유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에게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의 지혜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의 정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오늘 40분 동안 내몽골을 대표하는 두 가지 대표 음식이죠. 양고기 통구이와 몽골 밀크티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드넓은 초원의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원하고 담백한 내몽골의 초원 음식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몽골 음식 문화의 특징입니다. 내몽골 음식은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소금과 약간의 향신료만으로도 고기의 담백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몽골족이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의 맛을 찾아내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몽골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사와 손님에 대한 환대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특히 내몽골에는 손님이 오면 밀크티를 대접하지 않으면 실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음식은 그들의 정신과 문화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들은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고기를 나누는 것은 운명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두 가지 대표 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표 음식입니다. 양고기 통구이인데요. 초원의 최고 잔치 음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몽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양고기 통구이입니다.

네, 요리의 특징은요. 양고기 통구이는 말 그대로 양을 통째로 구워내는 요리인데요. 몸집이 큰 양을 통째로 굽기 때문에 준비 과정만도 상당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양은 먼저 특제 양념장으로 안팎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양념장에는 소금, 후추, 마늘, 생강, 파, 그리고 내몽골 특유의 야생 허브와 향신료들이 들어갑니다.

이 허브들은 초원에서 자생하는 식물들로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독특하고 깊은 향을 더해주는데요. 몽골족은 이 허브들을 초원의 약초라고 부르며 음식의 맛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재료로 여기고 있습니다. 양념장이 충분히 배인 양을 큰 철판이나 전통 화덕에 넣고 3, 4시간 이상 천천히 구워냅니다. 구워지는 동안 주기적으로 양념장을 발라주는 것이 더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죠.

전통적으로는 사막의 가시나무를 연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나무의 향이 고기에 깊이 배어들어 더욱 특별한 풍미를 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고기 통구이의 가장 큰 매력은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것인데요. 불이 구워지면서 고기 겉면은 노릇노릇하게 바삭해지고 속살은 고유의 육즙을 그대로 간직해줍니다.

네, 청원의 축제와 환대의 정신에 깃든 이야기죠. 양고기 통구이에 담긴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스타가 되는 화합의 장입니다. 양고기 통구이는 이 나담 축제의 하이라이트이자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축복의 음식인 셈이죠.

예전에는 양국이 통구이를 대접할 때 가장 귀한 손님에게 양의 머리를 권했습니다. 이는 그 손님을 가장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는데요. 양의 머리를 받은 손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영예로운 사람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에도 내몽골의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고기 통구이를 먹는 방식도 특별한데요. 큰 접시에 담긴 통구이를 손으로 직접 뜯어먹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때 서로에게 고기를 떼어주며 정을 나누는 것이 내몽골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젠가 내몽골의 드넓은 초원에 가서 통구이를 뜯어먹으며 호메이의 신비로운 선율과 초원의 바람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밀크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몽골 밀크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달콤한 밀크티와는 전혀 다릅니다. 짙은 차에 우유와 소금을 넣어 만든 고소하고 짭조름한 전통 차인데요. 차는 주로 벽돌차를 사용합니다. 벽돌차는 찻잎을 압축해서 벽돌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오랜 보관이 가능하여 유목민들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 벽돌차는 비단의 길을 통해 중국 남부에서 내몽골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밀크티에는 동서양 문화가 만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몽골 밀크티를 만드는 과정은 정성스러운데요. 먼저 벽돌차를 뜨거운 물에 넣고 진하게 우려냅니다. 우려낸 찬물에 신선한 우유를 붓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끓이죠. 이때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밀크티를 끓일 때 국자로 여러 번 퍼서 높이 붓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몽골 사람들은 차를 길들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차와 우유가 더 잘 섞이고 거품이 생겨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낸답니다.

대접합니다. 몽골 밀크 티에는 버터, 쌀, 기장, 말린 고기, 치즈 등을 넣어 더욱 든든하게 즐기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밀크티는 하나의 완전한 식사가 될 정도로 영양가가 높습니다.

네, 용목민의 지혜와 환대로 알려지고 있는 몽골 밀크티에 담긴 이야기 계속해 들어볼게요. 내몽골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몽골 밀크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유목민들은 이동 생활을 하면서도 이 밀크티를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했습니다.

밀크티에 들어있는 버터와 기름은 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내몽골에서는 손님이 방문하면 반드시 밀크티를 대접합니다. 손님이 밀크티를 다 마시지 않으면 아직 덜 마셨네 하며 다시 따라주기 때문에 손님은 최소한 세 잔은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손님에 대한 무한한 환대의 표현인 것이죠.

몽골인들은 밀크티를 대접할 때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가장 정성스러운 대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은은 살균 효과가 있어 밀크티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크티를 마실 때는 왼손으로 그릇을 받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이는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밀크티의 고소하고 독특한 맛은 한 번 마시면 잊을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이 있는데요. 청원에서는 밀크티를 마시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네, 그만큼 밀크티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내몽골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밀크티를 나누는 것은 정을 나누는 것이고 밀크티를 대접하는 것은 마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밀크티에는 초원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따뜻한 인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밀크티는 이제 내몽골을 넘어 중국 전역과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매력적인 음료가 되었는데요. 몽골족은 밀크티를 마시며 자연에 감사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몽골의 드넓은 초원을 여행하신다면 꼭 한번 전통 내몽골 밀크티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초원 사람들과 함께 한 잔의 밀크티로 정을 나누는 경험. 그것이 바로 내몽골 여행의 진정한 매력일 것입니다.

고소한 네몽골 밀크티. 이 두 가지 음식에는 오랜 유목 생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문화죠.

내몽골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은 드넓은 초원과 유목 민족의 기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음식은 그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여행이 어느덧 마지막 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텐데요. 오늘 만난 그 풍경, 그 맛, 그 사람들의 따뜻한 정성 모두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내몽골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함께하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고향의 시원한 그늘과 맑은 냇가, 그리고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가 그리워지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고향의 여름을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정겨운 풍경과 그 속에서 자란 우리의 추억을 그려냈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반짝이던 시냇물,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들판, 해가 지고 나면 들려오던 개구리 소리,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잊지 못할 고향의 그 여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김광경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그 한 단어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추억이 담겨 있을까요?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최경주 가수가 부른 고향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고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떼어놓을 수 없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녀 교육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아이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기인데요. 요즘 AI 시대가 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쉽게 답을 얻는 세상일수록 스스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질문은 지혜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질문의 중요성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이 질문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고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입에 맴돌던 질문을 결국 삼켜버리죠. 사실 학습과 성장은 언제나 기본적이고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고 대담하게 질문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 좋은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까지 바꿔줍니다. 질문은 단순히 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사고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평소 친구나 주변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을까 고민하기보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질문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캐묻는 아이는 더욱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고 탐구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성장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하고 끝까지 파고드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작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생각해보는 아이는 깊은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당장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남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부모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에게 질문하는 용기를 심어주세요.

다음 주제는 모든 가정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관리입니다. 요즘 중학생,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숨겨진 위험도 적지 않은데요. 제56차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네티즌 규모는 11억 23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우리나라의 10세에서 19세 사이의 네티즌은 1억 4,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 A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친구와 소통하고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추천과 짧은 영상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시간의 블랙홀이 되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해 정보입니다. 숙제를 할 때도 자꾸 딴 생각에 빠져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조속한 내용, 폭력적인 말투,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글들이 아이들의 미성숙한 가치관과 판단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정말 일부 아이들은 인터넷 은어와 욕설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 우울한 콘텐츠에 몰입해 학습 혐오감까지 느끼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피해야 할 성장의 함정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어린이 건강 수칙을 발표해 너무 어린 아이가 일찍부터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제도적으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규정을 더욱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은 함께 디지털 교양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간단한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숙제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하루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칙을 정하다 보면 아마 이런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서 환경은 정말 중요하죠.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은 아이에게 힘을 주지만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아이의 마음과 기력을 서서히 갉아먹기도 합니다. 네, 아래 가정에서 아이의 기력을 가장 크게 소진시키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사소한 일이 대한 지나친 질책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바라시죠? 밖에서 놀다 옷을 더럽히거나 밥을 흘리거나 문제 풀 때 작은 실수를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잡아내고 꾸짖는다면 가정 분위기가 항상 긴장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점차 위축되고 겁이 많아지며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소한 일까지 모두 끄집어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부모의 잦은 다툼입니다. 아이를 잘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양육이 아닙니다. 부모 서로의 감정을 관리하고 가정 분위기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주 다투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면 아이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과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기 때문에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눈치를 보며 살게 되고 성장 과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른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또 넘기는 말입니다. 생활의 스트레스, 일의 고충으로 힘들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말을 무심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아이에게 큰 죄책감을 심어주고 어른의 감정 속에 아이를 가두게 만듭니다. 어른의 고통과 부담은 어른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아이에게 짐을 지우지 마세요.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부모부터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이야말로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공감하실 법한 양육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학부모님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올해 4학년인데 숙제를 할 때 항상 느리고 쉽게 산만해집니다. 인내심이 부족해 모를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짜증을 내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아예 모르겠다며 내팽개쳐 버립니다. 아이가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모로서 아이가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이렇게 해답합니다. 자제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야 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자제력이 갖추어지면 아이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의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성장 환경을 정리해 방해 요소와 유혹을 줄여주세요. 자제력이 약한 아이는 주변 작은 것에도 쉽게 시선이 끌립니다. 아무리 자제력이 좋은 아이도 지속적인 유혹 앞에서는 버티기 힘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하루 일과표를 함께 작성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충동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아이가 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거부할 때 무작정 안 돼라고 제지만 하면 아이는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아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세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제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학습만 강요해 아이의 흥미를 잃게 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마쳤다면 적절히 쉬고 즐길 수 있게 허용해 주세요.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아이의 자제력도 더욱 탄탄해집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고 부드러운 지도를 이어가세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제력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번에 변화를 바라며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때리고 욕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해 주세요. 체벌과 질책은 아이에게 반항심만 키울 뿐 자제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꾸준히 알려주고 격려해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면 아이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집중력과 자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양육은 느리지만 꾸준한 여성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답이 없고 매 순간 고민이 따르지만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네 가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살다 보면 가끔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옛자리로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냄새, 낯익은 골목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반겨주던 바람 같은 기억들. 고향이라는 그 자리에 온전히 몸을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움을 넘어 살갗으로 느끼는 고향의 온기. 오늘은 림년춘의 수필, 고향의 몸을 담다와 함께 그 정겨운 고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고향의 몸을 담다, 림년춘. 컴퓨터를 보다가 우연히 고향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보게 됐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고향이, 아니 너무나 많이 변한 것 같은 고향이 눈앞에 환상처럼 고스란히 펼쳐져 있다. 10대에 떠났던 고향이, 30대에 찾아온 고향이 익숙하기도 생소하기도 하다. 그렇게 고향은 폐부 속으로 안겨온다. 순간 사무치게, 못 견디게, 이상하리만치 온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 반응을 해오고 있다. 눈앞에 펼쳐진 나의 고향, 너무나 정답기도 또한 낯설기도 한 곳에서 나만의 럭셔리하면서도 환상적인 잊지 못할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저도 모르게 두 귀를 감싸주었다. 시골의 낮디 낮은 데시벨에 두 귀는 물론 온몸이 습관되지 않아 반응을 해오고 있다. 어쩜 이렇게 고요할 수가. 세상에 이런 정적이 다 있을 수 있다니. 세상이 정지된 듯한 고요함이 고향을 진하게 물들이고 있다. 어느덧 도시가 더 익숙해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정적이 흐르고 있다. 고향에 온근 몸을 담그면서 몸속까지 파고드는 고요함 때문에 온몸이 격하게 반응을 해온다. 고요함이라. 이런 고요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다. 오랜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고향

낭만의 청취가 이 순간 조금은 생소하게 조금은 두렵게 느껴지고 있다. 고즈넉하다 못해 그 어떤 소리라도 내서 데시벨의 변화를 일으켰으면 싶어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한다. 아니, 이 고요함이 벅적임과 분주함에 지친 두 귀를 간만에 호강시켜주는 감각이 들기도 하다. 아, 그러고 보니 고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꿈에도 여러 번 가보았던 곳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긴다. 급한 발걸음과 함께 가슴까지 눈치 없이 벌렁대며 두근거리고 있다. 졸졸졸, 찰랑찰랑. 고향의 강이다. 강과 가까워질수록 물 흐르는 잔잔한 소리와 함께 약간은 비릿하면서도 청신한 물냄새가 은은하게 코를 자극해온다. 햇빛이 물 위에 내려앉으며 잔잔한 파도에 산산이 부서진다. 이 강이 그 강이었던가? 내가 꿈속에서도 그리던 강, 우리 조물애기들의 유난히 추억이 담긴 강, 언제나 우리들의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주었던 강. 맞아, 이 정겨운 냄새, 온몸이 힘을 다해 숨을 한껏 들이마신다. 몸속의 공기가 정화되는 느낌이다. 이곳의 공기로 몸속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싶다. 이곳의 공기를 내 몸속에 담아, 내 마음속에 담아 몸의 구석구석을 정화하고 싶다. 그래, 다 담아보자. 지금이 영원했으면 싶은 순간으로 될 것이다. 하늘과 강과 풀과 어느새 걸터앉아 있는 이 돌까지 너무나 그리웠던 것들이다. 슬펐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심각했다가 웃었다가 스스로도 이렇게 많은 감정 변화를 한꺼번에 겪는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내가 이렇게 표정이 다양한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던가? 그러고 보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굴곡이 그려진 감정 변화를 느껴보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표정도 지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런 다양한 감정이 담긴 표정과 마음을 읽지 못했을 뿐더러 나 또한 그들한테 잘 표현하지 못했다. 목석처럼 기계처럼 감정이란 존재 자체를 잊고 산 듯하다. 자기 생활에만 빠져 묵묵히 그런대로 거칠게 잔잔하게 살아온 때문이리라. 돌 위에 닿을까 말까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던 나는 점점 긴장이 풀리면서 제 집 안방인 양 편안한 자세로 바뀌었다. 양말을 벗어 던지고 물에 발도 담그어 본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짜릿해 난다. 배부로 와닿는 물의 온도와 어루만짐을 감수하면서 먼 곳으로 하염없이 졸졸 흘러가는 강을 응시하면서 잠시 멍도 때려본다. 평온하고도 잔잔하게 흐르는 고향의 강이 이 순간 더없는 그리움에 잠겼던 나의 마음을 매만져주고 나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향의 모습은 즐겁거나 기쁜 순간보다도 힘든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설치는 순간에 눈앞에 환상처럼 더 자주 떠올랐다. 그것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일까? 변화되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다못해 고향의 작은 골목까지, 그 골목에 자랐을 작은 풀들과 이름 모를 꽃들까지 그리움으로 떠오를 때가 많았다. 아마 그렇게 떠오르면 상상 속의 고향의 모습이 잠깐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슬픔에 빠져 있었던 나를 끌어올려주는 동아줄이 되어주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고향에 몸을 담을 순간을 꿈꾸며 영혼이 먼저 고향에 와 있을 때가 많았다. 저기 멀지 않은 곳에서 두 줄로 나란히 줄을 지어 뒤뚱뒤뚱 다가오는 오리떼가 보인다. 물가에 닿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 둘 물속에 자유롭게 몸을 담근다. 유유히 그리고 여유롭게 물 위에서 떠다니며 조금은 길고 뭉툭한 주둥이를 물속에 담그었다 뺐다 하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 몸을 옹송거리기도 한다. 저 오리들이야말로 흉금이 넓은 고향의 품속에서 자유자재로 근심 걱정 없이 노니는 참으로 행복하고 귀여운 녀석들일 것이다.

나도 고향의 품 속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행복한 아이가 된다. 어느새 모르게 강가 언덕이 풀밭에 그대로 누워버린다. 고향의 푸른 하늘에서 내리쬐는 눈부신 햇빛이 나의 온몸에 쏟아져 내렸고 나는 눈부심에 눈을 바로 뜰 수가 없다. 부드러운 바람의 오르만짐과 비릿함이 섞여는 향기로움과 그림 같은 평화로움이 녹아있는 이 모든 것이 어느새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이까지 파고들어 부드러운 물결이 되어 흐르고 있다. 살며시 눈을 감고 그것을 천천히 느껴본다. 행복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눈앞에 그려보며 고향의 몸을 담고 있는 나는 더없는 행복감을 머금은 채 새롭게 태어난다. 시간이 흘러 많이 변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 고향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산과 강가, 골목골목 피어있는 꽃과 풀들, 자유롭게 고향을 거닐던 유년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착각하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오랜만에 고향을 몸에 담으며 어린 시절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나름 낭만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작품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허명훈의 고향 단상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대를 묶고 자란 고향이 있다. 동년 시절 고향에서 동년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과 포부를 품고 자라면서 고향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과 향수가 늘 마음 한구석에 짙게 깔려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속에 숨겨놓은 짝사랑에 황홀한 가슴을 태웠고 첫사랑에 빠져 행복에 도취돼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살기도 한다. 그러다가 자의 또는 타의로 고향을 떠나 이국이나 타향에서 몇 년, 지어 몇십 년을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고향이 자리 잡고 있어 항상 고향을 그리며 살게 된다. 나는 지난 90년대 말 아내와 함께 외국에 가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지금은 연애도시 청도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자그마한 슈퍼를 경영하며 살고 있는 나는 대양을 누비다 휘게하는 연어처럼 아내와 함께 25년 만에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을 찾아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인편으로 또는 풍문으로 고향이 어찌어찌 변했다는 소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오랜 세월만큼 고향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도 커졌다.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마음이 먼저 맨발로 고향으로 달려가 추억을 더듬는다. 세상 만물이 멈춘 듯 고요한 밤, 벽에 걸린 벽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에 생각이 꼬리를 자르려고 똑딱똑딱 따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핸드폰의 알람 소리에 혼곤한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았다. 약간은 흥분된 듯한 마음을 가라앉혀 아침을 챙겨 먹고 일찌감치 청도 공항에 도착해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했다. 몸은 비록 아직 비행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벌써 유년 시절 짜게바지 친구들과 하루에도 수십 번도 미역 감고 고기 잡이를 하던 고향의 버들방찬을 누비고 있었다. 옛날 같으면 청도에서 고향으로 가자면 기차로 2박 3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이면 감옥사시 공항에 도착하고 고속열차를 타도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나는 감옥사 공항에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1시간 푼이 달려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4시간 만에 고향의 동구밖에 내려 25년 만에 고향 마을을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 마을은 백여호가 되나 마나한 작고 아담한 마을이었다. 마을과 70리 되는 곳에 흑룡강에서 세 번째로 큰 향양산 저수지가 있어 그 물을 받았으며 벼농사를 지었는데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감은 걱정 없이 물을 흔하게 쓰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게다가 토지가 많고 사질 땅이어서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쌀맛 또한 현에서도 으뜸이라 시장에 가서도 우리 마을 쌀은 다른 마을보다 높은 가격을 불러도 불티나게 팔렸다. 깨끗하고 맑은 저수지 물이 마을 가운데로 흘러지나 여름이면 강가에는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방치 소리가 그칠 수 없었고 미역 감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다. 강에는 물 반, 고기 반이라 우리 개구쟁이들은 하학 중에 울리기 바쁘게 숙제는 뒷전으로 하고 강가에 나가 미역을 감았는데

0: 잡힐 때마다 손바닥만한 붕어가 발에 밟혀 꿈틀거렸고 풀이 우거진 곳에 손을 넣어 더듬으면 발둥만한 잉어와 붕어, 메기가 욱실거렸다. 한참을 잡으면 버들까지의 한 끼임을 잡을 수 있었는데 날마다 밥상에 생선 반찬이 올라오르는 것은 물론 말리웠다가 겨울 반찬으로 먹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또 생선을 마을과 이웃하고 있는 농장 시장에 갖고 가 팔아서 생활비에 많이 보태기도 했다. 내 고향은 시골 마을의 소박한 인심과 인정이 넘쳐나서 링근에 살기 좋은 동네라 소문이나 원래 한 개 소대였던 마을이 네 개의 생산대로 불어났고 학생 수가 150명이 넘어 마을에 고중학년까지 있었다. 그 후 개혁개방과 더불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고향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연해 도시와 외국 진출 행렬에 떨쳐나섰고 고향은 급기야 160여호의 900여 명의 인구가 마치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면서 마을에는 50여호의 100여 명 인구도 채 남지 못했다. 마을은 졸지에 주인 없는 빈집들이 구석구석 옹송거리고 앉아 지나가는 길손을 흘겨보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빗겨 있었다. 마을은 점점 한적해졌고 혹시나 고향이 그리워 찾아온 사람들이 잠잘 자리가 없어 이웃 농장 료관을 찾을 정도로 한여름 밤에도 마음이 쌀쌀하고 허허로웠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고향 마을에는 외국 붐에 휘말려 들지 않고 고향에 남아 고향을 지키고 고향 마을을 건설하려는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명촌의 간판을 내세워 현과 감옥사시 성을 수차례 오르내리면서 200만 원의 자금을 끌어와 마을 건설에 앞장섰다. 숲과 불이 우거지고 먼지가 불썩이며 비만 오면 마을길이 진흙으로 묵사발이 되어 여자 없이 살아도 장어 없이 못 산다던 마을길을 모두 세멘트길로 포장하고 길 양옆에는 모두 가로수를 일매지게 심어서 마을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길마다 가로등을 설치해 밤길을 다니기 편해졌다. 그리고 잡초로 우거진 1헥타르 되는 학교 운동장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고 사과나무, 오얏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수양버들, 은행나무를 다양하게 심었으며 여러가지 운동기구와 4개의 정자의 벤치까지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힐링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2010년에는 무너져가는 초가집을 몽땅 허물고 그 자리에 74가구가 살 수 있는 5층짜리 아파트 두 동과 50여 가구가 살 수 있는 3층짜리 아파트 두 동을 건축해 100여호가 안락하게 살고 있다. 200여 평의 로인정에는 매일 1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취향에 따라 장기, 탁구, 화투, 노래와 춤 등 다양한 활동으로 노후의 삶을 다채롭게 보내고 있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날 고향을 떠나 연해 도시로 외국으로 돈벌러 날아갔던 철새들이 돈을 벌어와 고향 마을에 도시 아파트 못지않게 장식해놓고 살고 있고 보금자리가 포근하니 다지방 농호 10호가 철새처럼 날아와 아파트를 사고 포근한 자기들의 둥지를 틀고 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25년 만에 몰라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한 고향의 모습을 보니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1: 북경 시간으로 0시를 알려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5월 20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누군가에게 꽃 한 송이를 전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꽃이 담긴 나의 마음과 하고 싶은 말은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넨 건 분명 꽃이니까 마음으로 받쳐주지 않은 채 그냥 술렁 건네주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넨 손과 받는 손이 어긋나 꽃이 떨어질 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손끝의 온도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죠. 상대의 자리에 잠시 서보는 마음, 상대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조심스러움, 오해와 편견에 부딪히지 않게 건네는 정성이야말로 상대에게 진정한 꽃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루 역시 소중한 사람에게 정성 담은 꽃 한 송이 건네며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오늘 먼저 함께 만나볼 작품은 필명 봄봄이의 수필 칭찬입니다. 넌 어쩜 글을 이렇게 잘 쓰니? 나의 글쓰기는 꽤 진정성 없어 보이는 이런 진부한 칭찬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감각적인 글이 나오지? 이런 칭찬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두고 봐, 작가가 될 거야 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이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은 가슴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만큼 큰 감격을 주었다. 언니, 그래서 언제 책 내는데요? 가끔 옆구리를 찔러대는 후배가 있다. 어찌 감히라는 생각도 한두 번뿐, 자꾸 듣다 보니 어쩌면 책을 내야 할 것만 같은 당돌한 생각이 고개를 쳐든다. 이런 착각이 늪에서 허우적 글을 때면 뭐라도 한 줄 쓰게 된다. 내 글쓰기는 칭찬발에 기대어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이 터져나온 것뿐인데 덕담을 해주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다. 성공이란 덕담을 잘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굳이 어려운 고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성공한 기분을 느낄 수는 있다. 나는 정말 잘해서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칭찬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내겐 과한 칭찬을 스스럼 없이 해주는 친구가 몇몇 있다. 그들을 찾아가 얘기하다 보면 아무 칭찬이나 얻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칭찬비를 맞고 싶은 날에는 그들을 찾아가 아무 의미 없는 수다를 떤다. 그리고 우수수 떨어지는 칭찬들을 골라내 따뜻하게 입는다. 그런 날이면 나는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지만 조금은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혹독한 세례를 치러야 성장한다고 한다면 나는 굳이 그렇게 바삐 성장하고 싶지 않다. 호락호락한 인생은 없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굳은 날이 있고 지려야 할 고비가 있다. 내가 오만방작의 누군가의 비바람이 되어 그를 성장시키려 할 바엔 그 시간에 내가 햇볕을 받아 뽀송뽀송해지는 게 나을 것이다. 누군가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누군가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제부턴가 나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다.

칭찬을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입꼬리를 양쪽으로 올리면 웃는 표정이 되는데 실제로 그 표정을 하게 되면 즐거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는 때론 역으로도 작용한다. 사는 게 팍팍하다 싶으면 칭찬을 많이 하자. 충고도 조언도 손뭉치처럼 가볍고 따뜻하게 건네자. 날카롭게 혀를 찌르는 말보다 포근한 말을 많이 하자. 덕담은 잘못해도 사람이 다치진 않지만 충고는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한다. 꼭 비바람을 내려주어야 한다면 상대의 자리에 서보는 연습을 미리 해보고 그 칙칙한 느낌을 상기하면서 하자. 사는 게 팍팍하다 싶으면 칭찬을 많이 하자. 충고도 조언도 손뭉치처럼 가볍고 따뜻하게 건네자. 날카롭게 허를 찌르는 말보다 포근한 말을 많이 하자. 덕담은 잘못해도 사람이 다치진 않지만 충고는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한다. 꼭 비바람을 내려주어야 한다. 상대의 자리에 서보는 연습을 미리 해보고 그 칙칙한 느낌을 상기하면서 하자. 선의를 담아 건네는 칭찬 한마디에 누군가는 마음이 상쾌해지고 누군가는 자신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칭찬, 서로를 향한 칭찬 한마디로 마음 충전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간다면 참 좋겠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작품 계속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 전춘화의 여름여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36번째 여름이 왔다. 나는 여름에 태어났으므로 내 계절은 여름에서 시작되어 이듬해 여름이 다시 돌아와야 온근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사계 중에 하필 여름의 일들을 잘 기억해 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건 난 여름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이란 생각을 했었어다. 다들 봄 타나봐, 가을 타나봐 라는 말은 꽤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을 탄다는 말은 잘 하지 않는 듯하다. 봄엔 싱숭생숭 설레고 가을엔 쉬이 감성에 젖기도 한다는데 난 여름의 기운을 가장 강렬하게 느낀다. 체질성, 추위의 약함으로 겨울은 방 한 템의 의지에 동면을 꿈꿀 정도지만 여름 무더위 때는 바람 한 점 없이 해가 쨍쨍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의 수분들이 다 증발되어 바싹 마르고 건조해 곧 날아갈 듯한 홀가분한 상태가 되는 것 같다 좋았다. 비가 오는 날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처마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다 달랐으므로 귀를 기울이는 재미가 있었다.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하품이 쏟아지며 온몸이 나른해질 때 그 느낌을 몸은 매는 기억하고 있다. 비 온 뒤 밖에 나가 코를 벌름거리면 아주 잠깐이나마 자연의 마음을 맡을 수 있어 좋았다. 매는 여름엔 언제나 기억할 만한 크고 작은 나만의 이슈들이 있었다. 여덟 번째 여름엔 집 앞 텃밭에 심어놓은 파릇파릇한 쪽파에 사뿐 내려앉은 꼬리가 빨간 고추 잠자리를 좋아했었고 열두 번째 여름 때는 어르스름한 저녁 빨갛게 타오르는 노을을 쳐다보며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야외에 앉아 양꼬치를 먹는 즐거움이 있었다. 점점 커갈수록 여름의 한 페이지에 큰 도장을 남긴 건 사람과 사건들이었다. 풋풋한 첫사랑을 처음 만난 것도 무더운 26번째 여름이었다. 더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노을보다 더 빨개진 얼굴에 땀을 연속 흘리며 쉴 틈 없이 손부채질을 하던 그는 너무 뜨거워서 햇녀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면 그 자리에서 불꽃이 확 일어날 것 같았다. 체온도 뜨겁고 마음도 뜨거워서 그 열기를 쉬이 이겨낼 것 같지 못했는데도 그는 말뚝처럼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뜨거운 그 자리가 내 옆자리라서. 27번째 여름 때의 나는 대도시에 있었고 대학원을 다니는 문과생이었다. 제출해야 할 과제와 매달 갚아야 할 공과금, 한 푼 두 푼 모아 준비해야 하는 다음 학기 등록금 때문에 临시 찾은 외곽 공장 사무실로 알바하러 다녔다.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면 아스팔트길이 한없이 뻗어 5분을 걸어야 버스역이 있어서 점심마다 열무냉면을 먹었다. 열무냉면집이 그나마 제일 근거리에 있었으니까 딱 한 번 비가 쏟아졌던 날에 오늘은 다른 메뉴 먹을까고 직원분과 차로 여러 블록을 돌다가 다시 열무냉면집으로 돌아와 비빔냉면을 먹었던 일이 내겐 그해 여름을 대변하는 그럴듯한 사건이었다. 마지못해 먹었던 것 같은데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다가 결국은 다른 메뉴를 보면서도 열무냉면만 생각나 돌아가게 된 그날 나는 생각했다. 결혼은 열무냉면 같은 사람이랑 해야겠다고. 여름에 좋았던 느낌은 눈을 찌푸리지 않고 강렬하게 타오르는 햇빛을 언제까지 쳐다볼 수 있나 내기를 하다가 얼음과자 하나를 입에 베어물고 이내 해맑아 지던 어린아이의 기억에서 애틋하게 시작된다. 그리고 낯선 감정과 관계를 맨 살갗으로 느끼고 배워가던 청춘의 생경한 흔적으로 채워지다가 복원 생존의 촉각을 곤두세운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는 매일을 버겁게 살아내느라 여름의 느낌들에 무뎌지고 있는 것 같다. 올여름은 더위가 일찍이 찾아왔다.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건 나뿐이 아닐 것이다. 덥다고 에어컨을 틀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생각에 찜찜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어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진다는 걸 알지만 이젠 아이스크림으로 녹여내거나 선풍기 바람으로 쉬이 날려버릴 수 있는 열기가 아니기에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집에 선풍기 한 대를 더 들였다. 에어컨의 사용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심산에서다. 부채질로 여름을 지내볼까 사뭇 야무지고 귀여운 결단을 하고 부채를 사기도 했다.
언제부터 여름하면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남극의 펭귄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며 금세 땀이 차올라 눅진한 몸으로 인한 불쾌감을 먼저 떠올렸을까?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라도 그대로 두면 날파리가 물릴까 빨리 처리하는 일이나 아이들 몸에 땀띠가 빨갛게 돋은 걸 보고 속상한 마음에 젤크림을 바르는 일에서 몰두하는 나의 등놈으로 여름은 입술만 탈싹하다가 살며시 사라지지는 않을까. 여전히 여름의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싶다. 여름은 그대로인데 그 열기를 주체 못하도록 만든 건 인간이고 여름을 타던 순수한 마음을 잃은 건 나다. 만약 올여름 특별한 이슈나 감정, 사람이 없다면 나는 손목이 부러지도록 열심히 부채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샛노란 옥수수를 푹 쪄서 먹고 냉장고에는 시원새콤한 수박이 항시 대기 중이도록 며칠에 한 번씩 커다란 수박을 사드릴 것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는 취향이 아니라서 품을 들이더라도 집에서 직접 빙수기로 팥빙수를 만들어 먹을 테다. 그리고는 배가 더부룩해질 때쯤에 예전의 나처럼 창가에 기대어 여름 바람을 맞거나 여름의 하늘을 쳐다보며 지나간 여름을 그리워하고 지금 이 순간이 여름을 곧 비행기에 태워...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려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즐겁게 살아요로 시작해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웃고 즐기며 살아야겠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유쾌하게 살아가자는 다짐을 담은 가요입니다. 이 가요처럼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아가는 이 세상, 소중한 인연을 생각해보며 주령 작사 림봉허 작곡의 함께하는 세상 보내드립니다.

유수 속화 작사 고창모 작곡의 동그라미 보내드립니다. 둥근 모양처럼 우리의 삶도 둥글둥글 살아간다면 참 좋겠죠. 동그라미 속에 담긴 이야기 멜로디로 들어봅니다.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행복의 문을 여는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행복의 지수도 달라지겠죠. 최현 작사 송홍매 작곡의 나는야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윤강철 작곡의 무지개 인생 보내드립니다. 일곱 가지 빛을 지닌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인생이 어우러져 우리는 삶이라는 여성을 걸어가겠죠.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방동철 작곡의 하늘 땅 바닷길 모두 열렸네 준비했습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속화 작사 한병락 작곡의 추억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가끔은 추억을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나간 그날 그 시절의 가슴 따뜻한 추억을 불러오는 이 노래 황영의 가수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로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12일은 국제 황사현상 예방 퇴치의 날입니다. 이 기념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황사현상의 위해성과 사막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오늘에는 동료와 함께 황사현상을 요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혜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순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아빠 엄마 웃음꽃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황사 현상이란 강한 바람이 지표면의 모래와 먼지를 날아오르게 하여 공기가 흐려지고 수평 가시도가 1km보다 작은 날씨 현상을 말합니다. 황사 현상이 형성되면 강한 바람, 풍부한 모래먼지, 불안정한 공기 연력 등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강한 바람은 기본 동력입니다. 강한 바람이 있어야만 황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래와 먼지는 황사 현상의 물질 기반인데요. 모래먼지가 없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황사 현상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연력 조건은 강한 상승 기류를 일으켜 더 강한 바람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무분별한 개간, 과도 방목과 과도 벌목은 식물을 파괴시키고 사막화를 형성시켜 황사 현상을 일으키는 인위적인 원인이랍니다. 김종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연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자전거 타고 달리자를 보내드립니다.

황사 현상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다 줄까요? 우선 공기질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황사 현상이 일어나면 거센 바람에 모래와 먼지가 날아오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기 속 흙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기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게 되죠. 최관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춘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하얀 배 빨간 배를 보내드립니다.

황사 현상은 인체 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황사 속에는 세균, 비루스 그리고 기타 유해물질이 섞여 있는데요. 호흡을 통해 먼지와 함께 들이마시면 몸 안으로 들어와 호흡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모래먼지가 들어가면 이물감이 느껴지고 눈이 아프거나 눈물이 날 수가 있는데요. 심하면 결막염과 같은 안과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황사로 시야가 크게 좁아져 각종 교통사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비행기 이착륙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답니다. 또 강한 바람은 건조지역의 농경지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지켜 농업 생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장월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동희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묻별들은 어째서 반짝이나요'를 보내드립니다.

황사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집에서는 창문과 문을 꼭 닫고 창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유리 파손으로 다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출이 꼭 필요하다면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집에 돌아오면 바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실외에서는 광고판 밑이나 림시로 만든 건물 아래에서 머무르거나 바람을 피하지 마세요. 강한 바람에 광고판이 떨어지거나 임시 건물이 무너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사 현상이 찾아올 때 올바르게 대처를 한다면 우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민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우산 꽃양산을 보내드립니다.

어린이들은 황사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 식물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풀과 나무는 흙을 잡아줘 모래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함부로 꽃을 꺾거나 나무를 훼손해서는 안 되죠.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고 다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키우자요. 임춘영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 별, 엄마는 밤하늘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황사 현상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 길러보세요. 더 나아가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꼭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노래 찾아 산으로 들러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석청량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청량 원장은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정리서의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국가급 맥로중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술을 아주 익숙히 장악했습니다. 혈이 주사료법이라든가 경근친구료법, 칼친의 정맥주사, 그리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체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내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의 심근경색 이러한 말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 계통의 질병 치료에서의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자골신경.

0: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리얼한 데 이야기해보면 피부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드름이라든가 습진에 신마진, 소보진, 대상포진 등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 피부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길태중이문진부에 오셔서 숙충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심뇌혈관계통질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우리나라의 전망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대략 3.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그리고 심근경색, 심교통, 심력쇠갈증에 이러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열어둘 수 있고요. 또한 뇌혈관 질병이라 할 때는 주의하게 말이죠. 뇌졸중. 뇌졸중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중의학에서 중풍이라 하는데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출혈성 중풍에 여기에 보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혈성 췌실하는데 결혈성 중풍 여기에 보게 되면 뇌혈전, 뇌전세에 이런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교대할 문제가 있습니다. 난 아직까지 말이죠. 진단을 똑똑히 말이죠. 받지는 못했는데 도대체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있는가 혹은 뇌혈관계통에 문제가 있는가 이걸 말이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이러한 말저 증상들이 자주로 나타납니다. 늘상 말죠. 가슴을 무엇으로 누르는 감이 난다. 압박감이 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압박감이 있다가도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아픈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이 아픈 증세를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방사성 통증을 느낄 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가슴이 아픈 동시에 말이죠.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 심지어는 아래 턱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붙이면서 아파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치도안에 숨이 차다 하는 말씀을 잘합니다. 그리고 뇌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이 많습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요. 귀에서 소리 나거나 머리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리 림상에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 또 다음과 같은 증세를 말이죠. 동반할 때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세수를 하다 보게 되면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말이죠. 표정이 대칭되지 못합니다. 왼쪽 얼굴하고 오른쪽 얼굴이 대칭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언어 곤란을 느끼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하고 담화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려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혀가 뻣뻣해지면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늘상 말이죠.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팔다리가 맥이 떨어진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뇌졸중이 온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0: 하나는 반신불수 상태에 빠질 때 있습니다. 예, 펜탄이 왼쪽이라든가 오른쪽이라든가 어느 한쪽을 말정에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 말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0: 말씀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박윤. 예.
0: 말씀하세요.
3: 예, 말씀 주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지난번에 어깨하고 팔이 불편해가지고 최영희 주임에게 징후 치료를 받아가 많이 나섰습니다.
0: 예, 예.
4: 예, 근데 이번에 오늘 또 허리하고 무릎이 어제부터 아파가지고 징후 치료 받으러 체질 몇개 예약 좀 하겠는데 해주십시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말하면 예, 저 원장님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예, 피부 가려증이 있어가지고 예,
0: 예.
5: 했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
0: 예,
5: 그래서 그래. 한 번 더 예약하라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1: 네.
5: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0: 예.
6: 선생님, 저는 전번에 저 박윤덕 선생님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0: 예, 어떤 점에서 잡습니까?
6: 이래 먹어본 게 콩팥이가 좀 약하고
0: 예.
6: 심장이가 좀 나쁘다고 그래서
0: 예.
6: 약 지어 먹은 게 좀 낫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예, 이렇게 손이 좀 저릴 때 있습니다.
0: 예.
6: 예, 그래서 좀 천약을 좀 더 먹어볼까 해서 그럽니다.
0: 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아, 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예, 제가 뇌경색이 자주 오는 뇌경색 환자입니다.
0: 예.
7: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또 혈압이 높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해서
0: 예.
7: 쓰러질 정도로 했습니다.
0: 어, 심했구만요.
7: 예, 그래서 원장 선생님 약을 두 번 먹었는데
0: 예.
7: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7: 그래서 오늘 또 예, 약지러 가려고 예. 원장 선생님을 예약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7: 예,
0: 오십시오.
7: 감사합니다.
0: 예,
7: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8: 우리 남편이 예, 여름 들어와서 날씨가 더워 그런지 가슴이 답답하고 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숨이 차서 예,
0: 예.
8: 오늘 원장 선생님 보일러 가자 그랬는데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8: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9: 예, 네, 기태순이 어제 갔다 왔습니다.
0: 예, 어떤 전화입니까?
9: 어, 국가급 저기 통증 이사 오셨다 해서 예, 네, 오후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0: 예, 예.
9: 예, 그래서 그 선생님 보이니까 예 조금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답디다.
0: 네.
9: 예, 그래서 어제 절반을 맞았습니다. 반신이 이게 척줄로 이랬다 해서 예, 상시하게 보더만은.
0: 예, 예.
9: 그래서 그래 어제 절반 맞고 오늘 가자 했는데 어제 그래 맞고 집에 와서 저녁에 있어 보니까 효과 조금 있는 것 같은다.
0: 예, 예, 예.
9: 예, 조금 시원한 감각이 있고 예, 믿음이 있고 예, 이랬습니다.
0: 예.
9: 그래서 저기 오늘 또 가려고 하는데
0: 됩니다.
9: 예, 됩니까?
0: 예.
9: 이사 용합도 좀 따합니다.
0: 예. 치료 방안이 좀 특수하죠. 예.
9: 따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내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10: 선생님 어제 이 골이 계속 힝 하는 소리. 양쪽 귀가 계속 힝 소리가 나서 너무 소리나 듣기

0: 길에서 석회를 양자 뒷길 틀어막은 것도 소리 대서나.
1: 예.
0: 아, 그래서 아예 밤 잠 제대로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 휘영 밤맛이 다 이러세요.
1: 예.
0: 그래서 전시 원장 선생님을 찾아 도일려고 그래요.
1: 예, 그냥 오세요. 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팔도에는 밖에 산다, 예.
1: 예.
3: 그런데 요 시간에 토마토 그래느라고 다리 아프지, 허리 아프지, 막 수세나게 아픈다.
1: 예.
3: 그래서 이 전문가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과 같이 본다 하니까 전문가 선생님이 예약을 해 주세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우리 지금에 저 티잔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에 노경스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2: 네.
1: 이 노경스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속에서 환자분들마다 증상 표현이 다 틀려집니다. 예.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내 전화인가?
1: 예.
4: 예, 예. 내 오늘이 길태 중이 가서 그 박창호 주인 이산대 병 보일러 갈까 해서 그랬다.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4: 나는 주약에 이, 계속 이 목에 예년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그도 감기 걸린 사람 한번 내 앞으로 훌 지나갔다. 그 정도로 그냥 이, 감기 걸린다. 근데 감기 걸려도 목 감기 걸린다 말인데 계속 목이 그저 간질간질하면서 밤에도 잘 수 없습니다. 그래 난 그냥 서약을 내 계속 이거 그저 약방에 누기 뭐 좋다면 그거 먹고 이랬는데 방주에 아이 났을 때다. 그래서 내 이 선생님이 아침 이 그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 선생님이가 내 두 번 약을 썼댔습니다.
1: 네. 예.
4: 좀 차도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도 그렇고 그저께서 영 밤은 그저 꼬꼬지 7시간 내 잤습니다.
1: 네.
4: 예. 영 그 좋지만 이 여름에 그시 감기 이렇게 한 저 기침한다는 게 얼마 어떠상가 버스에 앉아서도 사람들 다 시선이 내데 오는 거 같아요.
1: 그래요. 예.
4: 예. 근데 요 시간에 요 며칠 전에 나선 게 좀 알립니다. 내절로.
1: 예.
4: 그래서 내 오늘이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약질러 가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 예.
4: 길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 그런 말과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2: 예.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5: 예, 저는 예, 위장도 좋지 못해서 예. 밥만 좀 먹고 이러면 낼 수도 없고 속이 부디사고 예, 좀 불편했습니다 많이.
1: 예, 예.
5: 그리고 길태종이 딱 창호 주임 이사로 보인 게 예, 그 중약을 썼습니다. 그랬던 게 좀 효도는 좀 봅니다.
1: 예, 예,
5: 예. 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5: 선생님이 어떻게 예, 자세하게 보고 예, 친절하게 하는데
1: 예, 예 그렇죠.
5: 병이 낫은 것 같아요.
1: 예, 예, 그렇죠.
5: 예, 예 오늘이 한 번 더 가려고
1: 예.
5: 예약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오세요. 예,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박창호 선생님 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몇 번 배웠습니다.
1: 예, 예.
6: 한 번 더 가려고요.
1: 예, 그냥 오세요.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7: 네, 저는 예, 그 길태중이 그 박윤덕 선생님이 지금 약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원래부터 좀 예, 고혈압도 있고 그다음에 이 관심병도 있어가지고 예, 어떨 지에는 저기 이 머리가 그냥 이렇게 어지럽고 예, 그다음에 예, 아프고 예, 예, 그다음에 숨이 좀 많이 차고 예, 가슴이 어떨 지에는 이렇게 벌렁벌렁하면서 예, 맥도 예, 어떨 때는 빨리 됐다 늦게 됐다 영 고르지 못했습니다.
1: 그렇죠. 예.
7: 예, 그래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 그 맥이 너무 없으니까 식은땀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0: 저기 밥맛도 없고 해서 거기 대중에 그 박윤덕 선생님인데 가서 진찰을 매고 보니까나 정말 맥도 잘 보고 정말 말씀에 상세하게 잘 저기 해주니까 정말 절반은 병이 낫는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가지고 신심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 약 얻은 이미 두 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나 예. 좀 이렇게 어지러운 게 많이 났고 예 지금 그 가슴이 답답하고 예 정말 숨이 차고 이래던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약을 더 먹자고 오늘이 저기 약 질러가지고 예 질러가자고 예약하자고 전화했어요.
1: 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서 내오십시오. 예.
0: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는, 경수로 인해가지고,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 다음에 뒷목도 줄이 뻗칠 때가 많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냥 어시, 예, 연결됐습니다. 예.
4: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노경수로 진단받은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증상 표현들이 다 말이죠, 다른데 관건 문제는 그 경수가 생긴 부위가 어떤 부위인가, 크기가 어떤가, 여기에 관계됩니다. 보통 보게 되게 되면 이 노경수에 걸린 분들이 경할 때 얼굴이라든가 발다리라든가 감각이 좀 이상한 감이 납니다. 마모라는데 마비되는 거나 마비되는 같거나 덜에 나거나 맥을 쓰기 바쁘거나 이러한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일단에 저 중풍이 인기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펜탄이 어느 한쪽을 말죠. 팔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언어장애가 오는데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고 입기에서 늘상 말이죠. 춤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언어장애가 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그 뭔가 머리가 무겁고 또 어떨 때는 눈앞에도 희미해가지고 저번주에 또 박윤덕 선생님 저기 보였는데 노궁쇠 부수라고 합니다.
1: 예.
5: 그래서 약 가져다 먹었는데 머리 안개처럼 부옇게 느낌이 없어지고 가벼워진 거 진감이 납니다.
1: 예.
5: 효과용 도었을 때라.
1: 예.
5: 그래서 또 오늘 또 저기 뭔가 좀 더 지어 먹으려고.
1: 예.
5: 예약 중입니다. 예.
1: 그냥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노경수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죠. 말씀하는 것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걸음걸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 잘합니다. 평형을 잡기 바빠합니다. 예. 심할 때는 말이죠.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까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식장애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심혈관 질병하고 뇌혈관 질병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죠. 정체를

0: 했는데 심혈관 질병이 경우에는 가슴이 늘상 답답하거나 심지어는 아파나고 예? 압박감을 느끼고 뇌혈관 병변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게 되면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예? 사지가 말이죠. 예? 마비되거나 저려나거나 예? 심지어는 말이죠. 쓰기 불편한 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이러한 증세가 나타날 때는 꼭 말이죠. 예? 먼저 예? 도대체 내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가 뇌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가 예? 확진을 해야 됩니다. 예? 유관된 검사를 거쳐가지고 예? 확진을 한 다음에 예?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오셔서 예? 여러 선생님들이 다 측장이 있는데 예? 그 병동에 따라서 예? 알맞는 선생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예?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관건 문제는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정황을 보게 되면 상당한 수량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말이죠 위험 인소가 있습니다. 사망률이가 말이죠 아주 높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보통 보게 되면 하늘로의 쯔살리라는데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겨서 병신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잔질은 예. 우리 뇌졸중 환자를 놓고 본다 할 때 정도 부동하게 말죠 후유증을 말죠 띄고 있습니다. 구급을 해서 생명을 건졌는데 이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게 되면 대략 75%나 차지한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반선 부수에 팔다리를 말죠. 예? 쓰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우리 시내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중풍으로 고생하다 후유증을 남긴 분들 어떻습니까? 절뚝거린단 말입니다. 예? 절름발이 걸음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하늘의 렌즈공농이라는데 이 장애가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하고 관계가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이죠. 뇌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 손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자식들이 방문을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말이죠. 환자 본인이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는 방법이 없이 어떻습니까? 보모를 말이죠. 꾸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도 고생이지만은 가정의 경제 부담도 상당해집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우리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도 이 사회생활에서 녹음한 저분이 어제까지 말이야 큰 모병이만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심장이 멎었다 하는가 이게 보게 되면 우리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정황에 말이죠 많이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늘상 가슴이 압박감을 느끼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아파납니다. 심교통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늘상 두근다거리고 우리 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진단학에서 좀 애로가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어깨라든가 등사디 하는데 뼈부에 이런 부위가 아파날 때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아가 아파나네 야통에 사실은 심장병인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약허 병변으로 생각해서는 어떨 때는 오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심근에 말이죠 최쇄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심교통이라든가 심지어는 심근경색에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지만은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면 심력쇠갈증이 나타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왕성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전승하면서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7월 1일 우리소 각지에서는 육속 100일 봉사 난관 공략, 천만 일터 추천 대형 계를 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우리가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그들의 정신을 발행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면서 그들이 생명과 선열로 개척한 길에서 꾸준히 영원히 분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만 항일투쟁 노혁명 근거지인 왕청에는 두터운 홍색 저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며 홍색 문화 관광으로 향촌진흥의 힘을 보태고 특색 녹색 산업과 융합시켜 노혁명 근거지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게 함으로써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1928년 초 만주 성유는 주동교를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는 민생부 편집 신분으로 비밀리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북경 향산 자유원 40여 명 사범반 졸업생들이 여러 차례에 나뉘어 연변에 와서 교육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40명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해설원의 발걸음을 따라 실경 전시와 역사 사실 해설을 통해 몰입식으로 혁명 세월을 되돌아 봤으며 깊은 홍색 세례와 정신적 단련을 받았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시가홍입니다. 소왕청 항일 유격 근거지 요적은 동만 항일 투쟁의 중요한 진지입니다.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이곳을 굳게 지키며 신앙으로 민족의 희망을 떠받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주재당의 활동을 펼쳤는데 항일연군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업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며 실제 행동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봉사로 광범한 여객들의 출행을 보상하겠습니다. 왕청은 국가 인류 노혁명 근거지이자 동북 항전 시기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기관 소재지입니다. 300여 곳 혁명 요적 유지가 남아있는 왕청현은 동북 항일연군 제2군의 핵심 활동 구역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노혁명 근거지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왕청현 당위와 정부에서는 노혁명 근거지 활용, 전역 관광 발전, 발전 전략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선으로 소왕청 항일 유격 근거지 요적, 동장령 열사릉원, 홍일촌 당성 교양기지 등 일련의 홍색 교양 진지를 구축하고 홍색 교양, 견학 실천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홍색 자원이 살아나고 홍색 정신이 전승

0: 발표하게 했습니다. 왕청현 대흥구진 홍일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유광성입니다. 각지 당원 간부와 견학팀, 관광객들이 참관 학습하러 기지를 쳤습니다. 이 홍색 엔진은 음식, 숙박, 농산물 판매, 해설봉사 등 부대 업종 발전을 이끌어 촌 집체 경제 증수 경로를 넓혔고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리게 촉진했는데 홍색 교양이 무대를 마련하고 향촌 경제가 주역을 맡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현재 왕청은 체험교수, 리론교수, 확장교수를 일체화한 다원화, 체계화 홍색교양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색교양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당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대학교와 중소학교,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애국주의 혁명전통 견학실천 등 교수 활동을 펼쳐 연변 홍색교양 홍색관광의 제1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두터운 홍색 저력은 정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관광 활력을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승격과 향촌 전면 진흥에도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홍색으로 정신고취, 녹색으로 산업흥기 이념을 견지하면서 본지 생태자원과 산업토대에 입각해 홍색문화와 특색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귀버섯 특색 우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켰습니다. 그중 총투자가 4억 원인 도원 소모기버섯 산업단지는 지능화 균봉지 표준화 생산기지로 건설돼 현역 특색농업의 규모화, 지능화, 브랜드화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왕청 도원 소모기버섯 산업단지 생산단지 주관 양홍강입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 이탁해 귀버섯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왕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데 튼튼한 산업 버팀목을 제공하면서 홍색 인솔, 녹색 발전의 길을 걸어 나가립니다. 왕청현에서는 두터운 홍색 문화,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수한 생태 자원 등 3대 핵심 우수를 깊이 융합시키고 불멸의 홍색 정신을 간부 대중이 사업 창업에 뛰어들고 난관을 돌파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면모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청현에서는 홍색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면서 홍색으로 녹색을 이끌고 문화로 산업을 흥기시키며 산업과 관광을 융합시키는 발전 모식을 심화해 노혁명 근거지와 변경 향촌 전면진흥 새로운 장을 힘차게 써나갈 계획입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5년 5월 30일 중공 만조성이 지시에 따라 동만특위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는 설립 선언을 발표하고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정식 조직 설립했습니다. 왕덕태가 군장을 맡고 위증민이 정치위원을 겸임했으며 군부 산하에는 4개 탄을 두고 기관총련, 교도대와 유격대대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전군 총병력은 1200여 명이었습니다. 선언은 이 군대가 여러 민족 인민과 애국지사들의 무장력량이며 동만의 모든 반일부대의 중심부대라고 하면서 그 주요 임무는 대중을 조직하고 무장시키며 무장력량으로 모든 반일력량과 협력해 일본 강도들의 모든 세력을 만주에서 몰아내고 중국 영토의 완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전군 장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일 구국에 나설 것을 맹세했습니다. 군부는 동시에 민중에게 고하는 글과 각 반일부대에 고하는 글을 발표해 각계가 단결 협력해 항일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제2군은 재차 각 반일 무장의 서한을 보내 동만 항일 연합군 지휘부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고 파벌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단결하며 항일을 끝까지 견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대는 설립된 후 성위 작전 배치를 관철 실시해 병력을 나누고 주동적으로 출격해 활동 구역을 넓혔으며 여러 곳에 새 유격과 항일 근거지를 개척함으로써 동만 지역 항일 투쟁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0: 주당위 조직부와 공청단 연변주위에서 연합으로 조치한 2026년 제9기 신시대 실천으로 도리 로남 대강당 및 청년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사상 전문주제 양성이 일전 주당위 당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청년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당

0: 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포 취업으로 실시해 전조 공청단 간부들의 정치 소양과 직책 이행 능력을 1층 높이고 청년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양성에서는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길림성 단교 공청단 건설 교수 연구실 관련 책임자를 초청해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은 청년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제목으로 발전 맥락, 핵심 내용, 실천 요구 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설하면서 신시대 청년 사업의 전략적 위치, 직책 사명, 경로 방법을 깊이 천명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주회장 플러스 분회장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회장에서는 200여 명이 양성에 참가했고 각 현시에서는 분회장을 설치해 동시에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학원들은 이번 양성을 계기로 학습 성과를 사업 추진의 실제 행동으로 1층 전화하고 향후 사업에서 직책 이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연변주 청년사업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려다고 표했습니다.
1: 일자리를 늘리고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며 구직 초빙 경로를 원활히하고 중점 인원들을 위해 충족한 일터 정보를 제공하고자 7월 1일에 우리주 각지에서는 륙속 100일 봉사 난관 공략, 천만 일터 추천 대형 계열 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취업 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초빙 전문 활동을 개최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연거리 연결 교량을 구축하고 편민 취업 봉사망을 촘촘히 짬으로써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8일 화룡시에서는 2026년 100일 천만 초빙 특별 행동 및 여름철 로무 증수 전문 초빙회를 개최해 취업 봉사가 기층 일선에 직접 닿게 했습니다. 이번 초빙회는 취업 창업 이항이 있는 농촌 노동력, 실업 인원, 림시직 종사자 등 중점 인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곤란 인원 취업 최저선 보장 부축을 잘하고 농촌 노동력 취업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초빙회에서는 영파 장춘 90여 개 기업에 500여 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인수로 약 200명에게 취업 창업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화룡시 취업봉사국 국장 김주국입니다. 이번 초빙회는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해 관할 구역 구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 화룡시 취업봉사국에서는 여름철 로무 증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와 대중의 구직 수요를 계속 연결하며 취업 경로를 부단히 넓히고 쌍방향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부축 봉사지를 높여 대중의 취업 증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나시에서도 온 오프라인 계열 초빙 활동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19개 기업이 참가해 50여 개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의약, 제조, 가사 봉사 등 여러 업종을 포함했습니다. 근 100명 구직자들이 오프라인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방송 룩의 시청자는 연인수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구직자들은 자막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의했습니다. 현장에서 근 30명이 초보적인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도나 주민 시경동입니다. 도나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여름철 초빙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10여 분 돌아봤는데 일자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연변 홍염 보안회사 일자리가 저에게 알맞는 것 같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매달 8일과 18일 우리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1층에서 정기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연 평균 54차례 펼칩니다. 농민공, 장애인, 퇴역군인,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주 100일 천만 초빙 특별 행동은 10월까지 지속됩니다. 각지에서는 대학 졸업생, 농민공, 도시 실업 인원 등 중점 인원들의 구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강한 인기 업종과 신흥 업종, 미래 산업, 중점 기업 인력 수요를 깊이 발굴하며 온 오프라인 초빙 연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여러 류형 근로자들의 취업 경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월부터 9월까지 우리주 각지에서는 또 여름철 로무 증수 행동을 펼쳐 농촌 노동력 로임 수입을 더 높여 향촌 전면 지능에 조력하게 됩니다.
0: 현재 우리 조는 전면

0: 본격적인 증수기에 들어섰습니다. 주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응급관리, 수리,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교통운수, 소방구조 등 부문 및 각 현시 향진을 통과해 전역에서 홍수방지 대비 행동을 전개하고 여러 부문이 협동해 홍수재해 종합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일전 도나시 강남진에서는 홍수방지 응급대피 훈련을 펼쳐 진, 촌, 량급 응급 연동 처리 기재를 효과적으로 맞춰보고 각 부문의 협동 배합, 신속 대응, 응급 처리 종합 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도나시 강남진 부진장 후양림입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우리는 진, 촌, 격자 3급 책임을 다지고 산홍수, 저지대 등 위험 우한 지점을 조사했으며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갖추고 사전에 각종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훈련을 다지고 단점을 보완하며 위험조사를 상시화하고 당직제도를 엄격히 지켜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안도현에서는 상시적으로 위험 우한 조사와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홍수방지 응급구조 대우가 위험 정황 순찰, 대중 대피, 물자 조달 등 관건 절차를 둘러싸고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량병촌 촌민 모은합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번 훈련은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피 로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지를 장악하게 돼 아주 좋습니다. 월드라 안도현에서는 홍수방지 책임을 다지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관할구역 내 하천, 저수지, 제방 등 수리시설과 저지대 침수 취약구역, 지질재해 위험 우한 지점 등 관건구역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전현에 22개 대피 안치점이 설치됐는데 4만 7,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방지 물자도 근 230만 원어치 비축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소방구조국 삼꽃거리 특근소에서는 불화통화 도시 구간에서 수역구조 실전 훈련을 조직했습니다. 훈련 내용에는 수역구조, 밧줄구조 실제 조작, 잠수 인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 소방구조지대 삼꽃거리 특근소 부소장 장보용입니다. 우리는 훈련에서 드러난 박약한 고리를 겨냥해 예비안을 최적화하고 상시화 훈련과 장비 승격을 강화해 관건 시각에 나갈 수 있고 돌격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활용대대에서는 증수기 실전 수요를 둘러싸고 수역구조 전문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에서 활용대대는 현지 수역 특점과 결부해 보트 운전, 원심력 구조 및 전복 보트 자체 구조 등 핵심 과목 훈련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신입 대원들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구조 절차를 교범화했으며 대어의 협동 작전과 위험 정황 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했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후 우리주에서는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매번 강수전의 기상, 물 정황 변화를 밀접히 추적했으며 여러 부문 연동으로 위험 추세를 분석하고 제대의 등급별, 류형별로 조기경보 신호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예비안 실전 훈련을 착실히하고 각급 홍수방지 예비안의 대피 처리 절차를 교범화했으며 부문 협동, 도시농촌 연동의 홍수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안도현 농촌전력망 승격 개소로 인해 10일부터 14일 사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량강 10kV 동강 주간선 룡순 분기선 1호부터 56호 전선조, 룡순 분기 전선조 교체와 선로 교체 개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원 룡순, 리귀 변대, 동강 양식장 내 모든 주민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전부 중단됩니다. 정전기간 선로가 수시로 송전이 회복될 수 있기에 변압기 대저와 전선조에 오르지 말아야 하며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법률 법규로 금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규의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산림고장은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흐리겠으며 도나 안도 화룡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고 부분적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풋풋한 그 잎채소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우리 푸릇푸릇한 잎남채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면을 삶을 때 시금치 한 줌이나 상추잎 몇 개를 넣을 수 있고 죽을 끓일 때 다진 남채를 넣을 수 있으며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상추를 몇 장 추가하고 달걀 요리할 때 록색잎 남채를 넣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민들레 상추 등은 소스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으로 데쳐서 무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다양한 녹색잎 남채를 요리하는 데 적합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소스, 상추무침, 동갑무침 등입니다. 또 고기 요리를 할 때 약간의 녹색잎 남채를 추가하면 고기 향을 통해 남채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쓴맛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달걀국, 버섯국을 끓일 때 완두콩을 한 움큼 넣고 샤브샤브나 국을 먹을 때는 시금치, 상추, 쑥갓, 상추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아이의 마음은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타오르게 해야 할 불씨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학은 바로 그 불씨를 발견하고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넘어 아이의 호기심과 열정이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이 어떻게 기억으로 남는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방학이 아이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그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심리상담사 박연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네. 이 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가 방학 동안 너무 놀기만 하면 어쩌지? 학습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반대로 방학인데 좀 쉬게 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고요. 방학을 단순한 학업 휴식기가 아닌 아이의 그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삶의 교실로 보는 시각은 무엇인지요?
1: 예, 이제 기존의 시각에서는 방학을 학업 휴식기로 보기 때문에 네. 공부를 안 하면 뒤처질까 봐 걱정을 하게 되고 네. 또 학습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려고 계획을 짜게 되고요. 네. 또 쉬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또 계획대로 움직여야 성공된 방학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방학을 우리가 전방위적인 이런 성장으로 보는 삶의 교실을 본다고 할 때는 새로운 시각에서 공부의 다른 영역에서 성장할 기회가 되겠고요. 네. 자기 주도성이나 관계 형성, 생활 습관을 기르는 시간, 또 그중에는 쉼도 잘 쉬어주는 것도 배움의 일부가 되고요. 네.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방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시간을 이제 보내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공감과 소통을 이제 연습하게 되면서 네. 또 관계를 맺는 능력도 키우게 되고 네. 휴식, 취미, 놀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돌봄 능력도 이제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 부모가 가져야 할 한 가지 태도라면 방학 동안에 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배웠나 보다는 어떻게 시간을 살았나 지내 네. 보낸 날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성적표에는 안 나오지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인내력, 협력, 창의성, 회복력, 방학은 아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교실이 아닐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방학은 공부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네. 삶을 배우는 시간. 네. 그래서 학교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익혀가는 소중한 기회. 그것이 방학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네요. 공부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방학이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학이 되면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너는 왜 자꾸 개입만 하니? 또 방학 계획은 세웠니? 같은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서로 지치기 마련인데요. 방학을 부모 자녀 관계의 시험대가 아닌 관계를 회복하고 깊어지게 만드는 기회로 삶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예, 이제 평소에는 서로 바빠서 얼굴을 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괜찮았는데 네. 이제 하루 종일 함께했다 보니까 아마 잦은 접촉이 오히려 잦은 마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방학을 이제 갈등의 장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깊은 연결의 어떤 기회로 삼으려면 네. 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방학 계획은 세웠니 하는 이 첫마디보다는 대신에 네. 드디어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아졌구나. 너는 뭐 하고 싶어? 네. 이렇게 시작해본다면 네. 이제 아이들은 보통 이미 방학 전부터 잔소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 예상을 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첫 걸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을 교정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네. 이해하려고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에게 왜 자꾸 게임만 하니 이러기보다는 요즘 재밌게 노는 게임이 어떤 거니 나한테도 좀 한번 설명을 해줄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아이의 행동 이면에는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네. 성취감도 있고 또 네. 사회적 연결도 이제 아이의 행동 뒤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알아가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50%는 줄어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 수용과 행동 제한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감정은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죠.
0: 네.
1: 게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이건 네. 진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런데 네.
1: 행동은 함께 이제 규칙과 함께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0: 네.
1: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정해볼까?
0: 네.
1: 이렇게 행동에는 또 반드시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0: 네.
1: 감정을 부정당하면 아이는 방어적으로 이제 나오겠죠.
0: 네.
1: 근데 감정을 인정받으면 아이는 협상할 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하루 15분 동안은 15분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0: 뭐라고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0: 오로지 아이한테 집중하는 시간.
1: 네.
0: 이 시간에는 질문하지도 말고 지적하지도
1: 네.
0: 말고
1: 네.
0: 그냥 함께 이제 있는다거나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오롯이 이제 경청해 듣는 거죠.
1: 네.
0: 이 15분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방학은 완벽히 계획이 성사되는 이런 방학인 것보다는
1: 네.
0: 함께 실패하는 경험을 주는 것도 재밌는데요.
1: 네.
0: 계획대로 안 되는 방학도 괜찮아 이런
1: 네.
0: 마음을 아이와 함께 이제 나눠보고요. 오히려 이제 계획이 이제 비틀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1: 네.
0: 이런 과정들이 아이한테 더 값진 배움이 되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방학은 우리 아이를 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내면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만큼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관계의 끝이 아니라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부모님이 좀 더 편해지면 아이도 편해지면서 그 편안함 속에서 대화가 더 이제 깊어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많은 부모님들 우리 아이의 방학을 위해 빼곡한 시간표를 짜곤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아이의 자발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반항을 부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이와 함께 방학 계획을 세울 때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요?
0: 이 계획의 성패는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1: 네.
0: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1: 네.
0: 함께 성장하는 방학 계획을 세우려면
1: 네.
0: 이제 일방적인 지시 대신에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1: 아.
0: 너의 방학은 방학 계획은 엄마가 이렇게 정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방학에 너는 뭘 해보고 싶어 어떻게 지내고 싶어
1: 네.
0: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정해보자 이렇게
1: 네.
0: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아이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위에다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자, 아이가 말한 내용을 일단 모두 적어주는 거예요.
1: 네.
0: 뭐 현실성은 이제 구체적인 실현 단계에 가서 조절은 하겠지만은
1: 네.
0: 일단은 아이가 말한 모든 내용을 적고 그래서 거기에 좋아 그럼 엄마는 이런 부분은 이런 걱정이 조금 되는데 요건 어떻게 해결해 볼까
1: 네.
0: 이렇게 아이가 이제 아이의 의견 뒤에 같이 정하고 조정을 하면서
1: 네.
0: 하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또 하루 전체를 계획하려고 하는 대신에
1: 네.
0: 빈 시간을 꼭 남겨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한 50 정도만 우리가 계획에다 놓고
1: 그렇죠.
0: 나머지 50은 자유 시간으로 남기는데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유연한 이제 대비책도 함께 우리가 몇 개는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결과보다는 스스로 실행해 보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내가 너 자신이 세운 계획을 너가 이제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1: 네.
0: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아.
1: 네.
0: 같이 조절할 수 있어. 이런 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계획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실행을 해보고 그 뒤에 안 될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다.
1: 네.
0: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 네.
0: 매주의 하루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이제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1: 네.
0: 계획이 어느 만큼 지켜졌는지도 함께 체크하고 조정을 하고
1: 네.
0: 아이가 이 계획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꼭 했습니다. 이렇게
1: 네.
0: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0: 부모님은 그 과정을 믿고 지켜보는 조력자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그렇네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우리 연구해야겠습니다. 네. 부모가 정해준 그 계획이가 방학 지나고 나면 거의 실패지 않습니까?
0: 네.
1: 실행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아이는 방학이면 마음껏 놀고 싶어하고 부모는 조금이라도 더 공부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갈등을 승자와 패자의 구도가 아닌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대화법과 타협점 찾기는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전형적인 갈등의 핵심이죠.
1: 네.
0: 놀고 싶다, 공부해야 한다.
1: 네.
0: 근데 이 대립 구도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누가 이겼나,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1: 네.
0: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패턴이 굳어지는 것이 가장
1: 네.
0: 위험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갈등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대화를 정말 솔직하게 열어보는 게 좋은데요.
1: 네.
0: 엄마는 네가 방학 동안 공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1: 네.
0: 또 너를 어떻게든 마음껏 좀 놀게 하면 하면서 휴식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1: 네.
0: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 이렇게 네.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둘 다 기분 좋게 이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
1: 네.
0: 그래서 갈등이 아니라 한

0: 함께 앉아서 해결하는 문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 가장 좋겠고요.
1: 네.
0: 시간이 아닌 결과로 타협을 하는 게 좋아요.
1: 네.
0: 가장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1: 네.
0: 이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1: 네.
0: 오늘 하루 동안

0: 이제 실행이 안 될 때는 저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이는 하루에 영어는 한 장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부모는 아 그러면 영어도 한 장, 어문 한 장, 수학 한 장 요 정도는 괜찮겠니?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최종 합의는 그럼 이제 세 가지 과목을 한 장씩만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해보자. 네. 그럼 이날의 공부는 완성하는 거야. 이렇게 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시간이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네. 스스로 정하고 또 그것을 완성하는 자기 주도성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공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 네. 공식이 있어요.
1: 네.
0: 그 공식이 뭔가면 언제 할지는 네가 정해.
1: 네.
0: 다만 한다는 약속은 꼭 지켜줘.
1: 네.
0: 예. 그러면 오전에 할까, 오후에 할까, 저녁에 할까는 아이가 정하는 거예요.
1: 네.
0: 단지 이제 언제 어떻게를 아이가 선택을 한다면 그 공부 자체에 대한 저항성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1: 네.
0: 아이는 내가 정했다는 주도감으로 이제 안정을 받게 되고요.
1: 네.
0: 부모는 그래도 언제 하든 공부는 했네라는 안도감도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갈등을 많이 줄여주게 되고요.
1: 네.
0: 네 번째는 보상을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됩니다.
1: 보상.
0: 공부를 하면 게임 네. 시간을 늘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공부하고 하면 게임 한 시간 더 놀아도 돼 이렇게 보상을 주는데
1: 네.
0: 이런 보상은 행동의 동기가 외부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1: 네.
0: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보상이 없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이와 이제 반대되는 건강한 대화라면 네가 오늘 할 공부를 스스로 끝내면 나머지 시간은 정말 마음껏 놀 수 있어서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리고 엄마가 지켜보니까 네가 지키고 할 때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는 것 같더라.
1: 네.
0: 나는 네가 정한 그 계획을 네가 스스로 해냈다는 게 너무 기특해 보여.
1: 네.
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이제 네. 포인트라고 합니다.
1: 네.
0: 공부는 놀이를 방해하는 존재거나 놀이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1: 네.
0: 예, 놀이를 더 편하게 즐기기 위한 선제 조건이구나.
1: 네.
0: 공부를 하고 나서 게임을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이제 즐길 수 있구나.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조금 여유를 두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꼭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시행착오는 꼭 허용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0: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은 계획대로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다시 다 바꿔야 돼가 아니라
1: 네.
0: 오늘은 계획대로 안 됐는데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보면 될까?
1: 네.
0: 이렇게 네 생각은 어떻니? 그래서 이 한마디로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는 다시 고칠 수 있는 관계야 라는 메시지를 꼭 전해줘야
1: 네.
0: 아이와 이제 공부 전쟁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에 아이가 또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서
1: 네.
0: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부모가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 이 아이가 학습을 관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성장하려면 부모는 어떤 태도와 환경을 제공해야 할까요? 이 감독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부모의 역할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감독자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부모의 태도와 역할 이게 진정한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1: 네.
0: 자기 주도성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부모가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1: 네.
0: 손을 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이에요.
1: 네.
0: 그래서 아이가 평생 부모가 평생 아이 옆에서 숙제를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의 태도가 믿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네가 지대로 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 체크해야 되겠어.
1: 네.
0: 실수를 하면 엄마가 바로 잡아야지.
1: 네.
0: 이제 엄마 방법이 더 효율적이니까 따라. 너는
1: 네.
0: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들이 감독자가 흔히 하는 말이라면,
1: 네.
0: 나는 내가 스스로 잘할 거라고 믿어.
1: 네.
0: 예.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야.
1: 네.
0: 난 괜찮다고 봐.
1: 네.
0: 예. 또 이제 너한테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
1: 네.
0: 오늘 네가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잘한 일이야.
1: 네.
0: 이런 말들은 조력자가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네.
0: 그중에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표 대신에
1: 네.
0: 선택 가능한 루틴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1: 네.
0: 감독자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어전 9시면 무조건

0: 시작해야 돼.
1: 그렇죠.
0: 예, 책상에 꼭 앉아야 돼. 네.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조력자는 내가 하루 중에서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대가 언제인 것 같아?
1: 네.
0: 함께 그걸 찾아볼까? 이런 무릎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1: 네.
0: 아이와 함께 먼저 일주일 동안은 실험해보는 거예요.
1: 네.
0: 예, 아침에 집중이 잘 되는지 저녁에 집중이 잘 되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오후에 또 집중이 잘 되는지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또 있잖아요.
1: 밤중형도 있잖아요.
0: 예, 밤에도 하는 애도 있어요. 네. 우리 애는 막 저녁에 8시에 할 때도 있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요. 근데 하긴 또 하더라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루틴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네. 핵심 포인트예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학습 공간을 아이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1: 네.
0: 책상 위에다 뭘 놓을지 아이가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반듯하게 다 정리를 해준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자료를 어디에다 둘지 어떻게 네. 정리해야 될지도 아이한테 맡겨보세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편해 집중이 네. 더 잘 돼 이렇게 간섭하고 결정하는 대신에 불편함을 스스로 깨닫고 고쳐가는 경험을 네. 아이가 이제 할 수 있게 네. 그게 자기주도성의 씨앗이잖아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됐는데요.
1: 네.
0: 감독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문제집 몇 페이지 풀었니?
1: 그렇죠.
0: 저는 너무 자주 말했던 거.
1: 네.
0: 조력자는 오늘 공부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어느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어디로서 좀 막혔고 그걸 어떻게 네가 해결했어?
1: 네.
0: 예,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어떤 걸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
1: 네.
0: 이렇게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질문을 몇 개를 준비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누누이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건데
1: 네.
0: 실패할 권리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1: 실패할 권리.
0: 예. 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죽이는 가장 큰 요인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1: 네.
0: 부모가 아이의 실패를 참지 못해서 개입을 할수록 아이는 이전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조력자라면 실패를 대처하는 방법이 아 이번 주에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네.
1: 네.
0: 그럼 이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을까?
1: 네.
0: 그럼 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1: 네.
0: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만약 내가 10시에 저녁에마다 할 거야. 저녁 8시에 해서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너무 고해서
1: 네.
0: 졸려서 못했던 적이 있다면
1: 네.
0: 다음 주에는 이 시간을 내가 좀 앞당겨 보겠어. 이렇게 아이가 말할 때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아이가 계획대로 안 되는 하루가 있다고 해도 내일은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대화 속에서 아이가 자기의 선택에 책임지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면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이제 피드백 예를
1: 네.
0: 들어서 와 대단하다 이러면 아이는 들어도 자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못한대요. 뭐지
1: 네.
0: 그냥 이렇게
1: 네.
0: 넘어간대요. 그럼 구체적인 조력한다는 이제 피드백은 오늘은 어제보다 네가 스스로 시작하는 시간이 10분이나 빨라졌더라. 네가 그 부분을 좀 알고 행동이 바뀐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이도 나도 바뀌었네를 볼 수 있는
1: 네.
0: 이제 좋은 기회라고 하고요.
1: 네.
0: 이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부모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자면 가장 큰 덕목이 인내라고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깨닫기까지 기다려주자면 진짜 이제 입을 꼭 깨물고
1: 네.
0: 많이 기다려주는 게
1: 그렇지.
0: 중요해요.
1: 네.
0: 그래서 엉뚱한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입을 꼭 다물고 지켜봐야 되고요.
1: 네.
0: 아이가 스스로 엄마 이거 도와줘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1: 네.
0: 게 예, 중요하다고 합니다.
1: 네.
0: 너무 부모가 앞서가면 아이는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꼭 할 건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는
1: 네.
0: 완벽한 아이가 아니라
1: 네.
0: 자신의 부족점을 알고 스스로 보완하는 아이.
1: 네.
0: 그래서 그 아이의 뒤에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1: 네.
0: 아이의 불완전함을 안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다고 하니까
1: 네.
0: 쭉 이제 이번 방학에는 인내심을 좀 길러가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이 방학이 되면 아이의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렇게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아이의 정서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 부모는 아이 생활 패턴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0: 예, 이제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아이한테 또 영향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일단은 주침 시간이 지연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늦게 자면서
1: 네.
0: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하해서 또 낮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학습 효율도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1: 네.
0: 또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력, 창의성도 감소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과다 수면이라고 해서
1: 네.
0: 아이가 12시간 이상 이 수면이 지속 될 때는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되고 우울감도 상승합니다.

0: 발생할 가능성이 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예. 수면 중에 또 우리 뇌는 낮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저장되게 되는데 네. 방학 동안에 수면 패턴이 흐려지면서 학습 공백보다 더 심각하게 뇌 정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아. 이런 말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이제 수면 네. 부족은 정서의 정서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감정 조정 능력을 이제 떨어뜨리게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짜증감과 예민감도 좀 이제 증가될 수 있고요. 늦잠이 반복되면 이제 일어날 때 이미 점심이 되면 반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오늘도 하루를 놓쳤다는 죄책감이 생기면서 아이도 무기력감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늦잠으로 인해서 햇빛도 부족을 하게 되면 네. 세로토닌 분비를 이제 저하시키면서 우울감 증가. 네.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신체 건강적으로 볼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게 밤 10시부터 새벽 2시라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시간을 아이가 넘어간다고 할 때는 성장 장애가 네. 올 수도 있고요.
1: 네.
0: 면역력 이제 잘 때 면역력이 이제 면역력 이제 세포 활동이 감소시키면서 면역력도 저하될 수가 있고
1: 네.
0: 늦은 밤에 또 아이들이 간식을 또 자꾸 먹어요.
1: 네.
0: 예, 늦게까지 놀고 그러면 그렇죠. 밤중에 나와 자꾸 뭘 찾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아침은 안 먹게 돼요.
1: 네.
0: 그러면 또 대사 문제 때문에 비만의 위험도 증가될 수
1: 그렇죠.
0: 있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네. 건강한 리듬은 꼭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되는데 건강한 생활 리듬을 형성하려면 세 가지의 주의를 해야 된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완전한 자유가 아닌 유연한 규칙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합니다.
1: 네.
0: 방학이니까 마음껏 자게 놔둬야지 하는 마음이랑 방학이라고 마음대로 놔두면 안 돼. 이 두 마음이 부모님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둘 다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정답은 중간에 있다고 하는데
1: 네.
0: 규칙 없이 방치하기보다는 학기 중보다 한두 시간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학기 중이랑 똑같은 시간으로 강제로 요구해도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지켜보면서
1: 네.
0: 가능한 기상 시간을 설정하고 조절해보자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아이의 생체 시계를 존중하라. 우리
1: 네.
0: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아이마다 타고난 수면 패턴이 있어요.
1: 그렇죠.
0: 아침형. 이제 네. 방학은 아이의 리듬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요.
1: 네.
0: 관찰을 할 때는 아이가 몇 시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지
1: 네.
0: 졸려하는지 또 아침에는 또 몇 시쯤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지 또 낮에 아이가 활력이 가장 넘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를 좀 체크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한테 맞는 리듬을 같이 정해주는 게 좋아요.
1: 네.
0: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8시 정도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배고파
1: 네.
0: 이러면서
1: 네.
0: 나오고요. 저녁에는 또 9시 정도에는 또 이제 자기 절로 노는가 보면 잘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시간을 이 시간으로 정하고
1: 네.
0: 낮에 얼마나 어느 시간에 가장 활력이 좋은지를 봐가지고
1: 네.
0: 그 전에 공부를 시작하든지
1: 네.
0: 이거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1: 네.
0: 중요한 게 부모가 아침에 늦잠을 자면서 너는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생활 리듬은
1: 네.
0: 한 가족 전체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1: 네.
0: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족이 모두가 함께하는 아침 루틴 혹은 저녁 루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는 같이 산책을 하거나 저녁 9시에는 같이 책을 반 시간 읽거나
1: 네.
0: 이런 루틴들을 한다면 아이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상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리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에요.
1: 네.
0: 한두 번 흐트러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건 아, 내가 오늘은 조금 늦었구나. 내일은 조금 조절해보자. 자, 서로 이제 스스로 인식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이 학기 중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의 관심사나 재능이 방학 동안 드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부모가 아이의 진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키워주기 위해 어떤 관찰과 대화 기회를 제공해야 할까요?
0: 예. 이제 학기 중에는 학교 시간표에 쫓겨서 아이가 다니다 보니까
1: 네.
0: 표면적인 모습만 보게 되는데 방학은 아이의 내면이 진짜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1: 네.
0: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거나
1: 네.
0: 레고로 복잡한 시간
1: 네.
0: 복잡한 걸 뭔가 만들더거나 요리에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한테 저런 면도 있었나 놀랄 때가 꼭 있었을
1: 네.
0: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관찰할 때 아이의 관심사하고 재능을 좀 구별을 해서 보는 게 좋아요. 아. 관심사는 아이가 좋아하고 몰입하고 네. 그 과정에서 즐겁고 호기심이 동기가 된다면 그리고 또 할 때 행복해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관심사는 발견할 수 있어요.
1: 네.
0: 재능은 그거랑 조금 다르게 네. 아이가 뛰어나게 잘하는 거예요.
1: 네.
0: 타고난 소질도 있고 연습도 있겠지만은

0: 잘 하는 게 재능이거든요. 네. 너무 빨리, 이건 너무 빨리 잘 배우네.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너무 이제 말을 안 해도 이제 척척 헤매네.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무엇을 남들 보고 쉽게 잘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네. 재능은 알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관심사는 재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관심사를 강제로 재능으로 만들기보다는 관심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먼저 어떻게 알아보고 키워주지?
1: 네.
0: 관찰이 이제 그 1단계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관찰 포인트 몇 개만 이제 우리가 나눠볼게요.
1: 관찰.
0: 아이가 자유 시간에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1: 네.
0: 이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있는지.
1: 네.
0: 예. 그리고 아이가 가장 신나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어떤 건지.
1: 네.
0: 예. 그리고 또 아이가 어떤 활동 뒤에 아이가 가장 기뻐하고 뿌듯해하는지.
1: 네.
0: 예. 그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시도를 하는 게 어떤 활동인지.
1: 네.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의 관심사를 이제 관찰해 갈 수 있고.
1: 네.
0: 또 부모의 입장에서 관찰 일기를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1: 네.
0: 매일 한두 문장씩 적어보는 거예요.
1: 네.
0: 오늘 혜정이는 비가 오는 날 정원에서 개미의 이동 경로를 30분 동안 관찰했어.
1: 네.
0: 달팽이를 30분 동안 갖고 놀았어.
1: 네.
0: 이제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만 기록을 모아보면 자연스러운 패턴이 보이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것은 관찰이 판단이 아니라 기록이어야 돼요.
1: 네.
0: 그림에 소질이 있네 이런 판단이 아니라
1: 네.
0: 그림을 2시간 동안 그리더라
1: 네.
0: 이런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1: 네.
0: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대화인데요.
1: 네.
0: 너 뭐 좋아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너무 이 질문은 광범위해서 대답하기를 어려워해요.
1: 네.
0: 그러면 단계별 대화법이라고 해서
1: 네.
0: 열린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1: 네, 네.
0: 게임을 좋아해? 대신 게임할 때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었던 거야.
1: 네.
0: 과학을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게 어떤 거야?
1: 네.
0: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 이런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 때 가장 웃겼던 게 어느 순간들이었어?
1: 네.
0: 가장 재밌었던 게 어떤 순간들이었어? 이렇게
1: 네.
0: 물어보고요.
1: 네.
0: 두 번째는 또 이제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1: 네.
0: 너가 요즘 많이 보는 영상 중에 어떤 거가 제일 재밌어?
1: 네.
0: 또 그 영상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었어?
1: 네.
0: 가장 이제 네가 듣기 좋아하는 노래 중에 어느 부분이 너를 이제 빠져들게 해?
1: 네.
0: 이런 거를 물어보다 보면 아이의 취미가 알려요.
1: 네. 네.
0: 그래서 아이의 대답 속에서 아이의 이제 창조성이나 이제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 3단계는 만약에로 상상력을 좀 펼쳐보는 건데요.
1: 네.
0: 아이가 아직 자기의 관심사를 명확하게 몰랐을 때
1: 네.
0: 만약 하루 종일 아무 제약이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너무 하고 싶어.
1: 네.
0: 네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1: 네.
0: 그 사람이 어떤 점을 네가 담고 싶어?
1: 네.
0: 네가 그 사람이 된다면 어떤 거를 많이 하고 싶어?
1: 네.
0: 그리고 네가 책을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고 싶어?
1: 네.
0: 네가 게임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으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1: 네.
0: 이렇게 앞에서 3단계를 통한 다음에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다 한다면
1: 네.
0: 다양한 미술 재료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관을 찾아가 같이 봐주는 것도 좋고요.
1: 네.
0: 아이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할 때 주말은 네가 마음껏 이제 네 마음대로 요리를 해봐
1: 네.
0: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1: 네.
0: 같이 요리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좋고요.
1: 네.
0: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일기 대신에 만화를 만들게 한다던가
1: 네.
0: 가족신문을 네가 만들어봐.
1: 네.
0: 네가 소설을 한번 써봐 이렇게
1: 네.
0: 하는 것도 좋고요.
1: 네.
0: 음악을 좋아한다면 다양한 장르를 들을 수 있게 또 제공해 주는 것도 좋아요.
1: 네.
0: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게
1: 네.
0: 많이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방학은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에 빠지기 쉬운 시기죠.
0: 네.
1: 예,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와 건강한 미디어 사용 규칙 함께 만들 수 있을까요?
0: 예, 이제 금지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0: 방학의 현실이 하루 종일 폰만 붙잡고 게임은 그만해 막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게 일상인데요.
1: 네.
0: 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건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 네.
0: 오히려 금지될수록 유혹과
1: 네.
0: 갈망만 더 키우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인데요.
1: 네.
0: 먼저 미디어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을 이제 우리가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해요.
1: 네.
0: 게임은 시간 낭비다. 이건 네. 오해예요.
1: 네.
0: 게임은 통해서

0: 문제 해결력이거나 전략적인 사고거나 협력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네. 스마트폰은 완전히 나쁘다. 네. 이것도 오해예요. 네. 스마트폰은 학습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뭔가를 네. 만드는 창작 도구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소통 도구로도 쓸 수가 있고요. 네. 또 사용 시간만 줄이면 된다. 이건 오해예요. 네. 중요한 건 사용 시간보다 사용 패턴과 뭘 보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미디어는 적이 아니라 도구야. 네. 그래서 도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구를 네.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키워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단계별로 규칙을 만들어봐요. 네. 첫 단계는 왜 규칙이 필요한지를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나는 내가 게임을 하는 건 반대하지 않아. 네. 근데 오히려 게임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인정해. 네. 근데 하루 종일 놓으면 건강이 우려가 돼. 네. 자세도 문제가 되고 눈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어떻게 게임도 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게 우리가 해볼까. 이게 첫 단계예요. 네. 두 번째는 사용 시간과 사용 패턴을 함께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만 정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게임은 45분 하고 15분 쉬자. 하루에 두 번 할 수 있어. 네. 그럼 내용 중심으로 할 때는 공부하는 앱은 30분 보자. 네. 그리고 또 뭔가를 만들 때 쓰는 앱은 또 30분 볼 수 있어. 네. 게임도 30분. 이렇게 네.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가갈 수 있고요. 네. 상황을 중심으로 할 때는 약속한 일이나 공부나 운동을 끝난 다음에 네가 쓰는 건 어떠니? 네. 이렇게 또 이제 준비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규칙 이제 정말 중요해요. 실행 규칙을 함께 써서 걸어 놓는 거예요. 붙여 놓는 네. 거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쓰면 이게 내가 정했다는 자기 주도성하고 이제 주도성이 있어 가지고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네. 꼭 같이 써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부모도 함께 이 규칙을 지켜야 돼.
1: 네.
0: 부모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너는 안 돼.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부모도 함께 사용 시간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전 한 시간 동안은 못한다 할 때 부모도 같이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네. 네. 이 방학을 통해서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장은 무엇이며 부모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 무엇일까요?
0: 예, 이제 아이의 성장으로 볼 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거를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서 네. 자기 존재감과 자기 효능감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네. 실패하고 고쳐가는 경험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고요. 네.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도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네. 정서적인 안정감을 더 단단히 채워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모의 깨달음은요. 내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아이라는 걸 우리가 네. 깨달을 수 있고요. 네. 내 불안이 아이를 이제 쪼이지는 않았나 자기 인식도 높일 수가 있고요. 네. 아이는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더 많이 배운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방학은 아이가 자신을 발견하고 부모는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심리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가 의미 있게 방학을 보내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방학이 아이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학원 시간표와 과제의 기억일까요? 아니면 가족과 나는 웃음과 대화의 온기일까요? 우리는 종종 아이의 방학을 채워야 할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방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이루어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학 부모님들이 아이 과제보다 아이 질문에 더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네, 그것이 어쩌면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